0: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묵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1도, 부산 23도 등 19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3.8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 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새벽 배송 배송비 0원, 최소 주문 금액 없음.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떠오르시나요? 울산 학성 새벽시장이 내건 배송 조건입니다. 1974년부터 농수산물을 도손매오던 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고민하다가 새벽시장이니 새벽 배송을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인근 아파트 단지 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적중했다고 합니다. 유통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새벽 배송,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도전! 새벽 농수산물 이상으로 신선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0: 제법 쌀쌀합니다. 남성시대 가족들 옷은 좀 톡톡하게 입고 나오셨나요? 저기 계신 형수님은 어우 거의 겨울 옷차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은 아직 반소매신가요? 야, 이 뜨거운 열정의 사나이들.
1: 네, 이것도 다 때가 있죠. 남성시대 가족 중에 전에는 한겨울에도 냉수마찰 하신다 이렇게 자랑하셨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이제는 내복도 일찍 챙기신다고 고백하신 분도 계셔요.
0: 그러니까 누님 말씀은 내복을 거부하는 열정에도 때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1: 네.
0: 아닙니다. 우리 남성시대 가족은 건강만 잘 챙기면 한겨울에도 반소매, 아니 민소매도 문제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일단 30대 아우님들 비만주의, 살찌지 말자는 거죠.
1: 네.
0: 40대 동기님들 고혈압과 고지혈증 주의. 자, 그리고 50대 형님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주의. 자,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1: 이번에 질병청에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질환 유병률과 건강 행태를 따로 보고했군요. 그 내용을 보니 3, 4, 50대 남성들에게서 그런 만성질환이 늘고 있었네요. 그래도 흡연과 음주는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이 잘 줄이고 있다고 하니 이 점은 칭찬받으셔야겠습니다.
0: 네, 아우 그거는 박수. 예. 자, 보건당국에서도 남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고요. 남성시대의 가족들은 우리 사회의 기둥입니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라도 건강관리 신경 써주세요. 형수님, 재수 씨, 우리 조카.

0: 님들 옆에서 잔소리도 좀 부탁합니다.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3: 토익은 해커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6: 목요일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선연료, NH농협손해보험, 휴원스글로벌, 당진시청,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음주엔 티맵대리, 성원에드피아, 하나증권,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인공지능 입찰특허기업 한국비드랩, 빅토스, 브람쌈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함께합니다.
7: 차차차. 네, 몸이 힘들고 아플수록 만세. 예. 양손 머리 위로 쭉쭉 올리면서 온몸을 길게 길게 늘려주세요. 가을 향기가 몸속으로 가득 들어올 수 있게 숨 크게 들여 마셨다고. 네, 그렇게 마시고 스트레스 피로와 함께 최대한 멀리 내뱉으시고요. 네. 숨을 크고 깊게 천천히 자주 쉬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편안해진답니다.
6: 자,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하루 남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 또는 미니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더 들고요. 번호는 샵8001 우물정의 8001번입니다. 미니로 주시면 무료고요. 자, 오늘 소개된 분들께는 맛있는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3467님이 오늘 오프닝 건강 관련 네, 얘기 건강 들으시고요.
7: 네. 네,
6: 우리 집 반백살 남편은요, 고지혈증 약까지 먹으면서 본인은 흡연을 안 하니 괜찮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굶길 수도 없고, 아휴, 아셨습니다. 네, 흡연 안 하시는 건 너무 다행인데.
7: 그렇죠.
6: 네,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시니까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대신에 드신 다음에 좀 걸으세요.
7: 그렇죠.
6: 네, 네. 좀 움직이시고 함께 산책하시고.
7: 근데 사실 잘 잡서야 건강한
6: 아, 그럼요.
7: 거죠.
6: 그럼요.
7: 네. 네. 밥보, 잠보. 그러니까 밥이 보약이고 잠이 보약이고 그렇잖아요.
6: 네, 네.
7: 어머. 지태명님이 희은쌤 목소리가 너무 섹시한데요. 요즘 일교차 커서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6: 네.
7: 저야말로 겨울 옷차림입니다. 내복 위에 스웨터 위에 또 이렇게 바람막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톰하게
6: 네. 아우터를, 등사, 하나
7: 네, 아우터를 하나 입었어요.
6: 거기에 이제 그 목에
7: 또 마을화까지 하고
6: 네.
7: 근데 목소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다르죠? 전 그게 희한해. 아니 월요일 목소리와 예.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 목소리가 조금씩 그렇게 변화가 있죠.
6: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확실히 월요일에는 열도 있으셨고 굉장히 네. 걱정스러웠는데 이젠 열도 없으시고
7: 열은 없죠.
6: 네, 목소리가 조금씩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7: 약간 쉰 소리가 이제 밑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6: 목. 네네.
7: 네.
6: 충분히 휴식 이제 잘 취하시고
7: 아유, 그래요.
6: 돼요.
7: 네.
6: 네. 4945님이요. 저 어제 청취율 조사 받는 꿈을 꿨어요. 얼마나 그 전화를 받고 싶었으면 꿈에서까지 나오는지. 근데 현실에선 왜 안 오냐고요. 아 오늘은 제발 전화 오길.
7: 글쎄 이렇게 또 애절하게 기다리는 분이 계신데 당당히 분이. 네.
6: 아 우리 4945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성시대 남성시대 당당히 분들께 좀 청취율 조사 전화 많이 갔으면 좋겠네요.
8: 연습 한번 해요.
6: 그래요?
8: 네.
6: 예, 안녕하세요. 여기 청취율 조사 기관인데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이 어떤 거죠? 아, 네, 남성시대요. 아, 여성시대. 네네네. 좋아하시는 코너가 있을까요? 아, 여자는 모른다요. 예예. 예. 이렇게 뭐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8: 네, 맞습니다. MBC 여성시대.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6: 네, 맞습니다. 어, 여기 또 전화를. 전화와 관련된 사연이 네. 오늘 남성시대 첫 번째 사연으로 도착을 했는데
8: 그래요. 아유, 이런 전화는 좀 문제인데.
6: 그렇죠.
8: 네.
6: 근데 이분은 제가 먼저 읽어봤는데 네. 기다리셨어.
8: 어.
6: 자, 경상북도 구미시의 김동용님이십니다. 20년 전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저에게도 휴대폰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사용하는 걸 옆에서 지켜만 보다가 제게도 휴대폰이라는 게 생기니까 매일 손에 들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으니까 이러더군요.
9: 여기는 지방경찰청입니다. 귀하께서 범죄에 연루되셨으래요.
6: 깜짝 놀랐지만 조선족이 말하는 어눌한 억양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갖 육두문자를 날려주니 에잇? 이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종료 후 5분 정도 있었을까? 후회가 마구 몰려왔습니다. 서민들 등쳐먹는 사기꾼들한테 더 심한 욕을 해줄 걸 하는 후회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는 없었는데 저에게만 없었을 뿐 여전히 뉴스에서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도됐고 수법 또한 날로 진화해 간다고 주의를 당부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수법이 진화했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왜 나한테는 전화가 오지 않을까? 올 4월 어느 날 자동차 정비를 배우느라 바쁜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기에 주차 때문에 차를 빼달라는 전화인가 싶어 얼른 받았습니다.
9: 서울고등법원 송무과입니다.
6: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바로 그것이 걸려온 거죠. 고등법원에서 저에게 무슨 일이시죠?
9: 김모님 맞으실까요?
6: 네.
9: 재판 관련해서 등기 우편이 갈 겁니다.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6: 저는 경북 사람인데 왜 서울 고법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이 관할권이 없을 텐데요.
9: 서울에서 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다시 유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9: 형사입니다.
6: 허허, 거참 이상하네요. 저는 경찰, 검찰에서 수사받은 적도 없고 형사로 1심에서 판결 난 것도 없고 항소한 적도 없는데요.
9: 저 그러니까 사건이 접수되어서 저희는 알려드리는 거니까 알아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6: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고 쓰는 단어도 법원 직원 같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사기를 치려거든 공부 좀 하고 치세요. 차라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라고 하지 어중간하게 고등법원이 뭐야? 제 말과 함께

0: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등기도 오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갈고 닦은 육두문자들을 시전하지 못해 매우 아쉬웠습니다. 당당이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공기관에서는 개인 휴대폰으로 공적인 업무를 보지 않아요. 극히 예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인데 직업정신이 아무리 투철하더라도 사비까지 질출하며 업무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통신사의 전화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전화 어플을 설치하면 사용자들이 각 번호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팸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어느 기관인지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마포경찰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바빠서 등기를 보낸 후에 일일이 등기 보냈다 이렇게 알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등기를 몇 차례 보낸 후 응답이 없으면 게시판에 이런 사정으로 게시하니 확인 바랍니다 라는 공시 송달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 법원, 검찰청 등에서 등기 때문에 전화했다는 건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는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010번호로 변환하기도 하고 악성 앱 설치 유도, 개인정보 탈취, 물품 대리구매, 현금 전달 요구 등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술과 사람 감정을 결합해서 사기를 치니 우리 모두 주의하자는 뜻에서 제 짧은 경험과 지식을 나눕니다.
1: 아유, 정말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0: 네.
1: 20년 동안 욕을 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제대로 욕을 할까?
0: 그러니까 이 사기
1: 기다리셨는데.
0: 쳐먹는 이 사기꾼들 말이야.
1: 네, 네.
0: 전화가 와 가지고는 그냥 요목조목 따졌더니 그치 할 말 없지.
1: 그렇지.
0: 예.
1: 아유, 2957님 좀 보세요. 사연자분의 보이스피싱 범과의 여유로운 티키타카가 부럽네요. 저희 어머님 보이스피싱 범한테 낚이실 뻔했거든요.
0: 그래요.
1: 그 사람은 경찰청이었어요.
0: 그러니까 경찰청, 뭐 검찰청,
1: 네.
0: 뭐 아니면 재판과 관련해서 법원이다.
1: 금융감독원이다, 뭐 등등.
0: 예예. 예. 근데 진짜 우리 김동영님 말씀이 맞아.
1: 네.
0: 그래, 그걸 일일이 개인 번호로 누가 그걸 알려주겠냐.
1: 그러게, 그러게.
0: 공적인 업무인데. 근데 저는 이주연님 말씀이 희은이 뭐 진짜 피싱범 같아요. 이거 어쩜 그런 말투를 이렇게 잘 재현하세요? 그게 약간 그 옛날 개콘의 이수지 씨가
1: 네 맞아요
0: 뭐 그런
1: 네,
0: 거잖아요.
1: 네.
0: 아 이런 거 참 잘하신단 말이야.
1: 저희가 이북이잖아요 아버지가.
0: 아이 그래도
1: 피안도.
0: 그래도
1: 약간 그 억양을 놓죠.
0: 그래요.
1: 예. 예. 일중 씨도 한번 해봐요.
0: 제가요? 잠깐 아까 뭐였지 대사가? 예. 여기는 지방경찰청임 아 지방경찰청입니다.
1: 예? 다야. 지방경찰청입니다야.
0: 범죄 연루대설에서요. 아, 이게 안 된다.
1: 안 된다.
0: 어색해.
1: 네.
0: 네.
1: 갈고 닦아야 되겠어요. 더.
0: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 그렇지만
0: 저도.
1: 이 피해가 엄청나요.
0: 네네. 자 이번에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요.
1: 네.
0: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의 자료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작년 2025년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요. 1조 2,578억 원으로.
1: 네. 세상에
0: 조사가
1: 조라는 단위
0: 1조가 넘어
1: 1조라는 돈 단위가 실감이 갑니까 그래?
0: 이게 피해액이
1: 야,
0: 역대
1: 그러니까
0: 최대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당하셨으면
0: 그러니까 이게 10년 사이에 6배 정도가 늘었다고 하고요.
1: 어떻게 해요?
0: 그러니까 올 8월까지로 집계로 보이스피싱 가운데 역시나 전화와 문자를 통한 접근이 94%라고 합니다.
1: 1인당 평균 피해액도 2016년 862만 원에서
0: 네.
1: 작년에는 1인당 5,384만 원으로
0: 그러니까 이게 10년 사이 6배가 늘었대요.
1: 이게 그럴 그 얘기구려.
0: 그러니까 전화와 문자를 통한 접근이 94%라고 하니까요.
1: 아유, 무서워 무서워.
0: 네.
1: 정말 무서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0: 진짜 조심 또 조심. 의심 또 의심. 네네. 이순자님이 막상 그런 전화 받고 나면 이제는 겁나서 모르는 번호는 못 받게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네.
1: 그리고 보이스피싱 의심될 때는 1394. 1394로 신고하시랍니다.
0: 네.
1: 1394.
0: 1394번으로 네. 신고 바랍니다. 일단은 그래 어디서 뭘 요구한다? 아니면 뭐 링크를 보냈으니까 확인해라? 의심. 또 의심.
1: 그렇죠. 네네. 의심되면 무조건 그냥 끊으세요.
0: 끊으세요.
1: 네.
0: 끊으세요.
1: 그것도 네네. 한 방법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돼.
1: 뭐 그래요.
0: 나날이 수법은 또 진화한다고 하지만.
1: 그러니까. 네.
0: 일단 우리 스스로도 조심 또 조심.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아, 빅뱅의 노래 거짓말.

0: 네. 아, 노래는 신난다. 빅뱅의 거짓말. 근데 이철준 님이요. 제가 알기로 청취율 조사는요. 수도권 위주로 간대요. 기다려도 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리서치 가입자한테만 전화가 간답니다.
1: 아, 그래요? 처음 알았네요.
0: 네?
1: 응. 530님이 또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긴 서울 종로에 있는 병원인데요. 어제 수면 내시경 받으시던 당당히 환자분이 수면 깨면서 여성시대 하시더라고요.

0: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와 로봇, 병원 솔루션, 스마트 의료기기, 메디컬 뷰티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다들 운전병 출신이신가? 운전 잘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유, 말을 잘못 꺼냈네요. 이거 군대 얘기 나오면 형님들 말씀 길어지시는데. 근데 얘기 들으니까 1차가 개중에 편하다면서요? 재수 씨가 궁금해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운전병도 다양합니다. 특차, 그러니까 특수 차량 운전. 짱차, 경장갑차 운전. 공차, 공병 차량 운전. 빵차, 방공포 차량 운전. 1차, 일반 차량 운전. 뭐 그 얘기는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요. 신호등에 예측 출발 금지 문구가 요즘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측 출발 금지는요, 교차로나 철도 건널목에 운전자들이 예측 출발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서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 표시가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왜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 전국에 늘고 있어서랍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이를테면 초록불이 꺼지려고 하는데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지 못했다면 빨간불로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스마트 횡단보도가 느린 보행자를 배려해서 운전자들이 보는 신호에서 빨간불을 계속 깜빡이며 켜두고 있는데, 평소에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형님이 이제 녹색불 다음번에 들어온다 하면서 민첩하게 일찍 출발하신다면 이거 곤란해집니다. 신호 위반 딱지 날아오고요. 사고 위험도 있고요. 따라서 예측 출발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 이 예측이라는 게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우리 아우님들도 여친이 화났을 거야, 아 여친이 좋아할 거야, 이런 예측했다가 맞은 적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결혼한 지 수십 년 된 형님들도 형수님들 마음을 미리 알아채지 못해서 아직도 헤매십니다. 뿐인가요? 회사의

배신감이나 실은 좋은 사람인데 친해질 기회를 놓치는 우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그러한 의미를 담아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은요, 자동차 키링 뽑겠습니다. 이 키링에는 액세서리 대신에 예단 금지라고 적은 팻말이 달랑달랑 달렸다는 점 말씀드리죠. 그나저나 앞으로 자율주행차들이 걱정이네요. 걔네들 이것저것 데이터 모아서 지멋대로 예측 출발하고 그러면 어쩌죠? 아닐 거야.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나오 이무진의 신호등. 네. 듣고 왔습니다. 아 언제 들어 참 신나는.
1: 신나죠. 네.
0: 네. 네. 자 그래 우리 신호등 보면서 예측 출발 금지.
1: 네. 예. 8353님 예측 얘기를 하니 저도 김일중님 처음 여성시대 했을 때 아나운서가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의 예측은 빗나갔죠. 일중 씨.

0: 팬 됐어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1: 어, 감사합니다. 어, 8353님.
0: 네. 예.
1: 야,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그래요. 맞아. 이 아나운서가 주는 또 무게감 뭐 이런 게 우리 선배님들께 감사해야
0: 그렇지,
1: 되지만.
0: 맞아.
1: 네네.
0: 그런 아, 선입견이 또 있으실 수 있구나.
1: 그렇지만 또. 예.
0: 네. 네.
1: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0: 네. 잘하고 계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옆에서 제가 느끼고 있어요.
1: 어머나.
0: 아, 그럼요. 예.
1: 감사합니다. 햄버거 패티 우리 저 8354님께는 저 두 장 이렇게 치즈라도 한 장 더 깔어. 예. 9357님 특차, 짱차, 공차, 빵차, 1차 아니고요. 제가 하는 차는 아차입니다.
0: 무슨 아차?
1: 아내를 메시고 다니는 차 운전합니다.
0: 아이고 그러시구나.
1: 야 아차. 아차.
0: 아차. 네. 예. 김범철님, 저는 아내 기분 예측은 못하고 운전에만 예측 촉이 좋은 편.
1: 그러니까.
0: 그저 조심이 최고죠.
1: 네.
0: 예측보다는 그냥 조심.
1: 왜? 조심. 아까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여자친구 마음을 예측하는 거, 아, 아내 아, 마음 그러게, 예측하는 그러게. 거. 그건 여전히 결혼해서도 힘들죠, 그죠?
0: 그런가 봐요. 네.
1: 네. 네. 운전도 예측하지 말자고요, 우리.
0: 그래요.
1: 네, 운전도 예측하지 말자.
0: 네.
1: 예. 신호 오면 가자.
0: 맞아요.
1: 신호가 뜨면 그때 살피고 가자.
0: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이학도님이 돈님이 주셨는데 저는 전라북도 고창에 처가를 둔 만 49세 사위입니다. 보내드리는 사연은 안타깝게도 장모님을 앞에 두시고도 오랜 세월 장인어른이 애타게 찾는 여성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0수년간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무래도 장인어른의 마음이 막내 사위인 저에게 전달되었나 봅니다. 너무 많이 들어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은 이야기를 저희 장인어른 시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건설붐이 한창이던 지난 1975년도에 20대였던 저는 굴착기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론 외부 업체로 파견을 다니는데 당시 서울 영등포 신길동에 있던 범진산업토건하천공사 일을 하였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오던 어느 날 현장 출근길에 사무실 앞에서 소장님과 처음 보는 아가씨가 서 있었고 평소처럼 소장님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옆에 서 있던 그 아가씨도 환한 웃음을 짓고 있더군요. 잠시였지만 그 미소가 봄빛처럼 마음에 촉촉히 스며드는 기분이었답니다. 아가씨도 사무실의 첫 출근이었나 봅니다. 회사 직원은 아니고 공사와 관련하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파견 나온 듯 하였습니다. 아가씨는 남씨인 듯 사무실에서 미스 남이라 불렸습니다. 2주쯤 지난 어느 날 오전 일을 마치고 조수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는데 회사 앞 사거리에서 현장 기사 두 명과 함께 있는 미스남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이 있는 곳에 도착할 즈음 기사 두 명은 가고 미스남 혼자 서 있더군요. 점심 식사하러 가는 길이니 함께 가자 하는 말을 건넸고 셋은 즐거운 점심을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뭐 평소와 다름없는 밥과 반찬이지만 그날은 정말 꿀맛처럼 느껴졌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꽃피는 봄날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 조수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데 미스 남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이 좋은 봄날 함께 봄바람 쐬러 가자 하니 미스남도 흔쾌히 동조하고 갈 곳을 정하라고 하니 종로 YMCA가 어떠냐 하길래 우리는 YMCA가 생소하여 남산으로 가면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개나리, 진달래, 벚꽃들이 만개하여 봄향기 가득한 남산 꽃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남산 오르등 길에 아주머니들이 파는 옥수수 세 자루를 나누어 하나씩 먹으면서 봄산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다녔고 벤치가 보이면 자리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말재주로 웃으면서 그런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

0: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답니다. 지금도 그 봄날의 미스남을 떠올리면 마음속 가득 설레고 빙그레 미소도 지어집니다. 어느 날 교대 시간 전에 잠시 정자에서 오침을 하다 눈을 떠보니 정자 한켠에서 책을 보며 앉아있는 미스남이 보였고 잠시 후에 현장 기사 두 명이 미스남에게 말을 거는데 미스남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교대 시간에 맞춰 현장으로 조금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니 미스남이 어느새 제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기다려 같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보관을 했을까요? 빨간 예쁜 사과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사과 선물에 그녀가 몇 배는 더 친근하게 보였죠. 받은 예쁜 사과에서는 아름다운 마음씨와 봄 향기가 전해왔습니다. 미스남을 처음 만난 지 한 달여 되었을 즈음 며칠째 보이지 않더군요. 며칠 후 취로 사업에 일하던 아주머니가 깜빡했다면서 우리에게 쪽지를 전해주면서 사흘 전 미스남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일터 부근 2층 돼지다방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면서 잠시 들러달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근무하는 동안 함께 잘 지냈고 떠나는 길에 인사말이라도 하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되돌아보면 쪽지를 전달해 주시는 분의 실수를 떠나서 제가 오지 않았음에 서운해했을 미스남이 생각이나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안타까움이 커지기만 합니다. 인연은 바람 따라 오고 가는 것이겠지만 소원이 있다면 행여나 그 오해가 풀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강산이 네 번도 넘게 변했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분, 이름도 모르지만 간절하게 보고픈 분,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은 그리운 미스남. 생각해보면 그 미스남도 지금은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로 짐작이 되네요. 고향은 전주라 들었어요. 신비로운 우주 속에 우리가 함께 머물고 있는 이 지구별에서 현재도 아름다운 삶을 이뤄가고 있을 잊을 수 없는 그분. 48년 전 서울 영등포 신길동에 근무할 때 즐거운 봄나들이를 함께했던 유기사를 기억하시나요?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해 지금까지 마음에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시절, 그 추억들은 일생일대 가장 멋진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건만 잊혀지기는커녕 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희귀성씨를 가진 미스남의 지인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천우신조로 그분과 연락이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도 해봅니다. 사연 듣고 꼭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장인어른 시점으로 이제
0: 그렇죠.
1: 이야기를 풀어주신
0: 유기사님.
1: 거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네. 이학도님의 장인어르신의 입장이 돼서 쭉 편지를 기록하신 거예요.
1: 그 20대 때.
0: 그 20대 때 1975년.
1: 예. 아하. 아, 근데 참 이 9859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0: 네.
1: 사연 듣는 내내 제가 다 장모님 눈치가 봐지는데요. 이게.
0: 야. 아, 참 이렇게 계속 공개하고 곱씹으면서 얘기를 할 때는
1: 네.
0: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 미스남의 그 며칠 동안의 미스남과의 그 만남, 그 추억. 그게 굉장히 진하게 남아있는 건데.
1: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0: 이거 혹시 미스남한테서 연락이 와도 우리가 연결을 해드려야 되나 이거 고민입니다.
1: 그러게요.
0: 사모님 입장을 봐서
1: 네.
0: 이학도님의 장모님 입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분들 또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사위까지
0: 알아가지고
1: 그 얘기를 알고
0: 이것을
1: 지금.
0: 그대로 이렇게 편지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신 거예요.
1: 예예. 예. 장인어른의 이제 소풀이를
0: 네.
1: 한풀이를 해주신 건데 6281님 아유 속 터져 장인 잊을 건 잊어야지요 해주셨고요. 1859님도 장인어른 남자의 아름다운 추억은 가슴 깊숙이 품어야 아름다워지고 노후가 편해진다 하였습니다.
0: 노후. 노후를 챙기셔야죠.
1: 예. 네? 그게 야, 참 그 20살 시절 그 75년도에
0: 20대. 아유.
1: 그게 참 이렇게
0: 그 어떤 만남에서 그냥 뭔가 참 그 웃음이 아름답게 들어오고. 예. 참 특별하죠.
1: 하필 또 그 아주머니가 쪽지를 늦게 전해주는 바람에
0: 또 뭐야.
1: 그 돼지다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0: 그러게 2층
1: 돼지다방 했는데.
0: 아유, 참 진짜.
1: 야. 근데 이 사연 듣고 왜 갑자기 0620님 아 첫사랑과 새벽녘 걷던 반포대교 잘 지내니? 이게 덩달아 지금 첫사랑의 추억들이 아 반포대교만 보면 첫사랑 생각나세요?
0: 그러시겠지.
1: 예,
0: 그러시겠지.
1: 예, 알겠습니다. 그래 첫눈이 오면 만나기로 했지. 광고 들어야죠.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3: 같이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6: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6: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7: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6: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7: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6: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7: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6: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7: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6: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7: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6: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7: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8: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김동영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이학돈님께는 굿라이프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6: 처음 문자 주셨네요. 1189님, 대전에서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마중 가는 길이에요. 신랑이 7개월 만에 귀국을 해요.
8: 오!
6: 오랫동안 그동안 회사 일로 해외 근무했거든요. 설레고 기뻐요 하셨습니다.
8: 기쁘시겠다.
6: 그래요. 그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남편의 마음도 이 신랑의 마음도 얼마나 그렇죠. 좋겠습니까.
8: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6: 네.
8: 또 새싹 문자 주신 파리사 하나님. 부모님을 도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일 여성시대를 듣는데 최근 엄마가 허리디스크로 인해 수술받고 매장을 한동안 닫으면서 못 듣다가 오늘 영업 재개하면서 라디오 다시 틀었어요.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온 게 실감나네요. 라디오 너무 설레요. 허리 수술하신 우리 엄마 이제 무리하지 마시오.
6: 그러니까요.
8: 아, 무리하시면 안 돼요.
6: 네, 또 라디오가 주는 그 일상의 그 평온함
8: 있죠.
6: 그런 네. 느낌이 있죠. 자, 박정현의 늘 푸른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시 5분에 보라 켜고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며 5,600선에서 개장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335.8포인트 5.59% 내린 5,673.01로 출발했고 매도세가 집중되며 7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제보다 4.79% 내린 784.45로 출발한 코스닥도 개장 12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받았던 아랍에미리트 선사 소유 화물선 두 척이 최근 24시간 사이 잇따라 침몰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GFS 프라이드 호는 지난 13일 오만 인근 해상에서 발사체에 맞아 불이 난 뒤 이튿날 침몰했고 또 다른 화물선 케이프 다오 호는 지난달 23일 발사체 두 발에 공격받은 뒤 약 3주 만에 침몰했으며 인도인 선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미군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상선 공격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동해에서 두 종류의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낸 노동신문엔 실리지 않았고 대외용 매체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기술자를 통해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북한에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조지 W. 부시 연구소는 현지시간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중국 자금과 부품, 북한 노동력을 결합해 연간 수천 기의 이란식 자폭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공장은 모스크바 동쪽 약 900km에 있고 최대 12,000명 규모 인력 상당수는 북한이 보낸 강제 노동력으로 충당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을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확실히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자신은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지만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 부산 23도 등 19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 엄지원이었습니다.
7: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8: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일상에서 친환경 습관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와 정부는 이 책임을 이행하고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차량의 97%가 내연기관차고 전기와 수소차는 3%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새 차를 살 때 친환경 차를 사야 하는 규정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기존에 운용하던 차들이 있어서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높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캠페인 효과가 커진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죠?
7: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의학계열 및 명문대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은 검정고시생 등 수능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한 12월 한 달간의 수능 브릿지반을 개설합니다. 첫걸음부터 완벽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명문대 합격의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0: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11: 잘 모셨어.
10: 어디로?
11: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0: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1: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0: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3: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4: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13: 매달 10일이면 남편이 꼭 챙겨다 주는 게 있어요.
14: 월급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자, 오늘 사수함 일진이가 모십니다.
15: 안녕하세요. 당당이 여러분. 저는 여성시대를 통해서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좀 외곽이라서 기업 운행을 가려면 차를 타고 15분이나 20분 정도 가야 됩니다. 처음엔 기업 운행 좀 갔다 오세요 하고 부탁을 했지만 언제부터인지 10일이면 말하지 않아도 기업 운행에 가서 여성시대 책자를 가져다 화장대 위에 올려놓곤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해도 또 어떤 때는 미안해서 얘기 안 해도 매일 10일이면 가져다 화장대 위에 떡하니 올려놓고 노는 남편이 정말 고마워서 여성시대를 통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남편 정말 고마워요.

0: 아우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예,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어, 우리 박봉민님의 남편분이 정말
1: 아유, 섬세하시다.
0: 그래요.
1: 네, 월간 여성 시대를 말을 안 해도 또 미안해서 말 못해도 매번. 꼬박꼬박 챙겨다 주는 사랑꾼 남편.
0: 그러니까요. 크, 최고시다. 네, 진짜. 아, 아니 그. 딱 아무 말 없이 화장대 위에 이렇게 매달 11월 15일
1: 그러니까 네,
0: 월간 여성 시대를 가져다 주는 그 정성, 그 마음.
1: 네. 네.
0: 야, 찐이에요, 찐. 네. 네. 아니 9533님이요. 사연자님 말처럼 저는 우리 딸랑구가 매월 10일이면 꼭 챙겨 줍니다. 딸 고마워.
1: 아유, 아유
0: 이댁은 또 따님이
1: 효도하시네.
0: 그러게요.
1: 이게 효도죠.
0: 7857님은 저는 내 친구 은숙이가 챙겨줍니다. 은숙아 고마워.
1: 아 참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으시구나.
0: 그러네요.
1: 그러게.
0: 예.
1: 네 박봉희 씨 남편분 정말 정말 사랑꾼이시다.
0: 그죠.
1: 아내를 위해서 차 타고 직접 기업은행까지 가셔서 책자를 챙겨와 주시는 거 아니에요?
0: 그러게요. 이렇게 책자 가져와 주신 지 1년이 넘으셨대요. 네. 대단하신 남편입니다. 자, 선물도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봉희님께.
1: 네. 자, 오늘 음성 주신 박봉희님 가을철 비타민 잘 챙기시라고 새콤달콤 청송사과 5kg 보내드릴게요.
0: 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집에도 그 날짜만 되면 꼭 하는 일 있으신가요?
1: 있죠.
0: 매월 마지막 날은 엄마가 냉장고 털이에서 꼭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해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빠 월급날에는 소고기 먹어요. 갈비 먹어요. 라든지 남들은 몰라도 우리 가족은 꼭 하는 연례 행사나 우리 집에서만 통하는 특별한 규칙, 말, 표현이 있다면 열린 사서함에 남겨주세요.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입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기운 충전, 우리의 충전맨 백이성 씨와 여자는 모른다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미니 켜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남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주식회사 하나은행, NH농협손해보험, 음주우엔 팀앱대리, 세정, 고향가구 박람회, 해통령 육수하날,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한국 MSD 캣박스이브, 노무법인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샘표식품 주식회사, 모빌코리아 윤활유, 안동시청,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0: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0: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0: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 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코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 해통령.
0: 코인 뉴스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 해통령 육수 하나.
2: 코인 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 해통령.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 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 드리고, 전업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5: 불긋불긋 가을 단풍에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해지는 추남.
6: 낙엽도 아닌데 우수수 떨어지는 모발 때문에 거울 보기 무서운 추남.
5: 같은 추남이어도 서로 다른 속마음.
7: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6: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7: 에라 차차차차차.
5: 털갈이를 모르는 가을 맹수. 모발이 빽빽해 보이는 벵갈 호랑이. 우후. 가수 백이성 씨 어서오세요.
8: 반갑습니다. 네,
5: 반갑습니다.
8: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5: 잘 지냈습니다.
8: 아, 그러나 선생님 이제 감기 걸리셨고.
6: 감기. 예, 아주 그냥 네. 바라이어티하게 매일매일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방송을 예. 하고 있습니다.
8: 더 맹맹해지셨네.
6: 맹맹해요.
5: 맹맹해. 예. 예. 아, 근데 네. 이현실님이 어우 네. 보라 보시고는 어우 깜짝이야. 아이돌이다.
8: 아, 안녕하세요. 예.
5: 쇼. 아, 근데 인사하는 손동작이 아이돌이 아니다.
8: 아니야? 둘셋
6: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던데 요새. 아, 예, 이렇게
8: 뭐, 안녕하세요.
5: 어, 야, 뭐 있잖아. 이렇게 인사하는 속도자 안녕하십니까. 이건 옛날적인
6: 옛날 사람 같아. 옛날 사람. 아유.
5: 아 그래도 멋지십니다.
8: 네, 오늘 감사합니다.
6: 하늘 너무 이쁘다.
5: 네네. 오늘 네. 티를. 네네. 네 재질도 약간 저기 좀 벨벳 느낌인가요?
8: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일반. 아,
5: 그냥이요?
8: 네 면입니다. 예.
5: 네네 네. 하늘색 후드티가 아주 네네. 하늘하늘 이쁘시네요.
8: 아 이게 또 가을이지 않습니까 또.
6: 예. 양은정님이 네. 와 기성씨 와이프 옷 입고 온 거 아니죠? 너무 귀엽잖아요.
8: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와이프 옷이 아니라 아내가 준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는
5: 또 역시나 코디해 준 옷을.
6: 맞아 맞아. 예.
5: 근데 위아래 아까 들어오신데 약간 스모프 느낌도 나고 굉장히
8: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6: 맞아, 맞아, 느껴요 맞아. 정말.
5: 네네. 예, 이 머리 감을 때마다 진짜 네. 가슴 철렁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중년에 우리 남성들이 아무래도 또 이제
6: 아, 신경 많이 쓰시죠.
8: 많이 빠지는 것도 빠지지만 얇아져 갖고 얇아져서 네. 빠지니까.
5: 그런데 그런 고민 좀 있으세요? 워낙에
8: 그럼요, 그럼요. 예전에는 그 하나에 세 모씩 났거든요. 머리.
5: 아, 모나 하나에.
8: 네네.
6: 모나 하나에.
8: 네. 네. 근데 그거는 그대로인데 이게 얇아지면서 빠지니까 네. 이게 더 비어 보여요.
5: 그러니까 그런 진짜 그렇다. 잘 지키는 게 우리
8: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5: 예, 맞습니다.
8: 완전 드라이 말리지도 않는데 요즘에는 네.
9: 바싹 말려요.
5: 맞아요. 젖은 머리로 잠드는 게 아니라
8: 그 다 빠져요. 그거.
5: 잘 말려주는
8: 잘 말려야 돼.
5: 그것도 시원한 바람. 네.
6: 그러니까 모공을 뜨거운 바람은 안 된대요.
8: 네네. 모공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저기 머리 안 감고 머리 저기 안 말리고 자면 안 말리면, 이게 벌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5: 맞아요.
8: 각질도 생기고 그런데요.
5: 네. 자, 이 가을 모발 관리 잘 해주시고요. 네. 탈모에 제일 나쁜 게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6: 맞습니다.
5: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 날리는데 제일 좋은 게 또 수다고요.
8: 네.
5: 오늘도 첫 사연으로 수다 나눠보죠.
8: 네. 닉네임 아침부터 죄송 이분이 어린 시절 화장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 푸세식 화장실을 기억하십니까? 시골집 마당 한켠 운막처럼 서있던 그 화장실이요. 들어가면 바닥에 네모난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봄 가을이면 어른들이 똥지게를 지고 와서 밭에 걸음을 주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저는 올해로 5학년 후반인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똥지게를 아예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6: 네, 몰라요.
8: 네, 북청 물장수의 물지게처럼 생겼는데 아, 북청 물장수도 모른다고요. 기다린 막대에 바가지가 달린 뭐 아이고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답니다. 저희 집엔 전형적인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 치고는 제법 컸던 것이 화장실 옆에 조그만 농기구 창고가 같이 있었거든요. 밤에는 무서워서 절대 혼자 못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때는 7, 80년대 밤마다 TV에서는 전설의 고양이 천여귀신을 불러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눈이 크고 유난히 겁이 많았던 저는 6남매 중 막내였는데 밤만 되면 이상하게 배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낮에 멀쩡했는데 이상하게 밤에만 그렇게 배가 아팠어요. 형, 나 똥 마려.
10: 아, 졸려. 깨우지 마.
8: 누나, 나 화장실.
6: 아, 어제도 내가 가졌잖니. 오늘은 다른 사람 깨워.
8: 할머니.
6: 아이고, 우리 강아지 또 배가 아파요. 나가자. 어여 있나.
8: 그렇게 할머니가 함께 가주시는 날은 참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 밖에서 무섭지 말라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제 이름도 불러주시면서 다정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둘째 형은 달랐어요.
10: 밤마다 너 때문에 자다 말고 이게 뭐야.
8: 단잠에서 끌려나온 둘째 형은 잔뜩 심통이 난 얼굴로 투덜거리다가 제가 쭈그려 앉아 한창 집중하고 있으면
10: 막내야, 형이 재밌는 얘기 해줄까?
8: 하지마.
10: 너 아까 전설의 고향 기억나지? 거기 나온 천여귀신이
8: 지금 네 안에서 하얀 손을 겁이 많았던 저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울며 불며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저를 괴롭힌 건 우리 형만이 아니었어요. 여름엔 화장실 밑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냄새와 함께 구정모기, 그냥 모기보다 훨씬 크고 독한 모기특공대가 저를 기다렸습니다. 엉덩이를 까고 있으면 1분을 버티기가 어려웠지요.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엉덩이 주변으로 손을 휘휘 저으며 볼일을 보다가 나와야 했던 너무나도 무서웠던 곳, 그곳이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겨울은 또 어떡해요. 시베리아 칼바람이 불어와서 볼일을 보는 순간 급속 냉동, 엉덩이는 차디찬 돌덩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괴로웠던 건 바로 비오는 날. 한바탕 비가 쏟아지고 나면 구멍 속에 물이 차올라서 일보는 순간 풍덩. 그 파장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몇 번의 여름과 겨울, 장마를 넘기면서 저는 어린 나이에도 화장실 사용의 달인이 되어갖고 네 가지 생존 기술을 터득하게 됐지요.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드리자면 우선 첫째는 로프식.
5: 나 무슨 말인가 했네.
8: 말 그대로 끊기지 않고 바닥까지 길게 로프처럼 밀어내는 기술로 긴 호흡과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는 작고 귀엽게 싹둑싹둑 잘라 떨어뜨리는 커트식. 이건 양이 적은 날에만 가능했고요. 세 번째는 낙하와 동시에 잽싸게 엉덩이를 샥샥 좌우로 피하는 타잔식. 이걸로 제 허벅지 근육을 키웠고 순발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도구 활용. 들어가기 전에 주변 지푸리나 콩잎을 챙겨서 낙하 지점에 미리 투하. 단 이것도 0점이 안 맞으면 헛수고가 되곤 했습니다. 그날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쯤이었을 거예요. 호랑이 담임 선생님이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셨죠.
9: 자자, 내일까지 여기다가 딱 콩알 만큼만 담아와라.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11: 네!
8: 대답은 시원하게 했습니다만 다음날 아침 몽롱한 정신에 화장실에서 그냥 볼일을 봐버렸고.
9: 기성아, 학교 가자.
8: 박혜선 친구가 벌써부터 와서 부르는데 아 불쌍. 책가방 속 체병봉투를 늦게 발견한 저는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6: 아이고, 뭔 일인데 아침부터 우리 막둥이가 저렇게 울어대냐? 응? 아, 그까지 봉투가 뭐라고. 걱정 마라. 이 헬미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8: 그렇게 할머니는 마당 옆 콩밭에서 뭔가를 콕 찍어서 주셨고.
12: 할머니, 이거 내 거 아니잖아.
6: 야야, 누구 거면 어때. 아무거나 갖다 드리면 아이 선생님이 알아서 검사해 주시는 거지. 넌 걱정 말고 갖다 내.
8: 그렇게 모든 게 무사히 넘어갔다고 믿었던 건 저랑 할머니뿐이었습니다.
9: 자자자, 조용. 오늘 종례는 여기까지다. 어, 그리고 기성이, 너는 내일 부모님 좀 모시고 와.
8: 에? 뜻밖의 부모님 오출. 그러나 농사일이 바쁘셨던 부모님 대신 학교에는 할머니가 오게 되셨고.
10: 아, 저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할머니, 기성이 몸에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6: 에? 아이, 그게 뭔 소리래요?
10: 체변 검사에서요, 이게 도무지 알 수 없는 회충균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6: 회충이요? 체변 검사? 아이고 선생님,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그날 우리 막둥이가 화장실을 못 간다 해서 우리 콩밭에 있던 누렁이 거를 쪼까 담아서 보냈어요.
10: 예? 아유, 아무리 그래도 저 어떻게 개똥을.
6: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하잖우. 나한테야 우리 누렁이도 식구니께 그냥 보냈지요.
8: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담임 선생님께 엄청 혼나고 새 체변 봉투를 받아서 다시 제출했지요. 아휴, 그게 벌써 40년도 훌쩍 넘은 일입니다. 손주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러 오셨던 우리 할머니,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정말 그립고 사랑합니다.
6: 아유, 손주 사랑이 진짜 네. 대단하셨네, 막둥이.
10: 그러게요.
6: 막둥이.
8: 옛날에도 네? 그런 일이긴 했었어요.
10: 맞아요. 체면 봉투에 얽힌 네네. 추억들.
8: 뭐 형 거, 뭐 누나 거.
10: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야, 이게 이제 푸세식이라고 불리는 일명 그 재래식.
8: 네. 아, 그 일중식은
10: 저도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 옛날에는 저도 그렇죠. 이렇게 판잣대기 이렇게 해갖고 딱 그렇죠. 다리 버텨서 네. 일을 봐야 했던.
8: 제가 약간 그 과도기였어요. 거기서 이제 양변식으로 이제 변하던 시기라. 네네. 근데 거의 집에는 대부분 다 푸세식이었고.
6: 그렇죠. 맞아요. 네네.
8: 좀 잘 살면 이제 그때부터 양변기가 들어왔던 시절. 다 그러니까 경험해봤죠.
10: 일단 화장실이 야외에 있다는 것 자체가.
6: 너무 겨울에 힘들어. 너무 힘들어.
8: 너무 힘들어.
6: 비 오는 날 장마철에도 네. 그렇고.
8: 질퍽질퍽하고 또 비 오는 날 잘못 디뎌가고 미끄다가면
6: 아유.
10: 아, 그렇죠.
8: 빠져요.
6: 네 가지 생존 기술. 네. 이게 명심하겠습니다.
10: 로프식, 커트식, 타잔식 아니면 다른 도구를 활용. 이것도
8: 8308번 오늘 점심은 못 먹겠네요. 상상하니까 알고 계신다는 거네, 그 상황을.
6: 그렇지. 아, 그렇지.
10: 더 이상의 상상은 금물.
8: 어린 친구들은 상상을 못 하니까
6: 그렇죠.
8: 그냥 모르는데.
10: 무슨 얘기야?
8: 그러니까.
6: 예. 어떤 선물 보낼 거예요? 네.
8: 아침부터 죄송님께도요. 녹용 홍삼 세트 보내 드리겠습니다.
6: 네.
10: 자, 여자는 모른다. 저희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여기는 남성 시대입니다.

0: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운동은 또 내일부터? 내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면 오늘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오늘 시작하는 스포츠 7330. 이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모르는 건지 뻔뻔한 건지 실수를 해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안 하는 젠지 후배.
1: 출근을 안 해서 걱정했더니만 자기 커피만 들고 어슬렁 어슬렁.
2: 아침에 알람을 못 들었어요.
1: 이러면서 기어 들어올 때 아우 아우.
0: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2: 무한도전 퀴즈로 자란 직장인입니다. 출근 시간마다 박명수님 어록 중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오늘도 힘내볼게요. 우리 명수옹이 부르신 노래 바보에게 바보가 들려줬어요. 오케이 렛츠고.

0: 바보에게 바보가 박명수의 노래.
1: 네.
0: 근데 오기동님이 이승철님 아니죠?
2: 약간 오마주했죠. 칭찬 아니에요?
1: 네. 오마주했죠. 약간 비슷해가지고.
0: 맞아요. 근데 이 구구호님이 네. 이 노래 남편이 노래방에서 불러줬는데 주책맞게 울었어요.
3: 노래가 좋아서.
2: 좋아요.
0: 네. 선말도 그렇고 진짜.
2: 박명수 씨 본인 결혼식 날 아내에게 불러주려고 만든 노래래요.
3: 그렇구나.
2: 아, 네. 가사가 좀 이쁘죠? 1443님이 그렇게 또 가사 예쁘다고 해주셨네. 네. 우리 신랑도 프로포즈 할 때 이 노래 불러줬어요. 와, 의외로 많이 부르시네. 노래네. 네,
0: 바보에게 바보가. 이제 듣는 입장에서 나는 바보가 아닌데.
1: 뭐야.
0: 그죠?
1: 환상을 다 깨고 있어.
0: 저는 안 불러봤기에. 자, 그나저나 아까 젠지 말씀드렸죠. 네. 뭐 뻔뻔한 건지 실수해도 미안합니다. 한마디 못한다. 그랬더니 박진경 님이 또 네. 아니 5분 퇴근 늦어지면 알아서 다음날 5분 늦게 출근하는 젠지들. 아 정말 정확해라.
2: 세상에.
0: 네. 해주셨고요.
1: 김혜정 님이요. 너무 공감해요. 회식 때 아무거나 시키라는 말에 우리 신임 선배들 눈치 안 보고 아주 대단한 중화요리를 시키더라고요.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0: 아무거나 시켜. 아 진짜요?
1: 네, 팔보채요.
0: 유산슬이요. 뭐 이렇게 무슨 새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네. 옆에서는 뭐 덕분에 맛있게
2: 그렇죠. 즐겼어요. 그렇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떤 키즈였을까요? 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무슨 저
0: 아 좀 전에
2: 그 네. 무도 키즈가 있고 박세리 키즈, 해리포터 키즈, 유튜브 키즈,
1: 맞아 그런 거 있죠.
2: 뭐 다양한 키즈들이 있어요. 네네네. 자기 어린 날에 네. 많이 빠져서 보았던 TV 프로그램.
1: 네.
2: 뭐
1: 또는 저는 이제 꿈을 이제 가수의 꿈을 키우다 보니까
2: 네. 네.
1: 전 조용필 키즈.
0: 아 이제 가수
2: 아, 조용필 키즈.
1: 네네. 네. 그리고 양희은 키즈.
2: 오.
1: 예, 양희은 키즈.
2: 네.
1: 이렇게 자랐죠.
0: 네.
1: 네네. 음악을 들으면서.
0: 그렇지. 저는 이제 아나운서 쪽으로 저는 이제 변웅전 키즈.
1: 변웅전.
0: 아니야. 김범수
1: 명랑운동회.
0: 예.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일요일마다 그렇게 그 무슨 김범수 키즈 김범수 선배도
2: 네네
0: 약간 출발 드림팀 그 전에
2: 맞아 맞아
0: 매달 건너마을 마셨거든요.
1: 오랜만에 변웅전
2: 변웅전
0: 명랑 운동회
1: 잘생기셨잖아요.
0: 아 그럼요.
1: 기억에 다 남습니다.
2: 네.
0: 우리 희은 누님은 어떤 키즈세요? 여기 희은 키즈가 있지만
2: 네 우리 때는 글쎄 뭘 보면서 자랐다기보다는 예. 들으면서 자랐죠.
1: 들으면서.
2: 라디오 세대니까 그러니까 숱한 그 심야 프로그램 가수들이 나와서 라이브도 하는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자랐죠.
1: 라디오 키즈네.
2: 네,
1: 라디오 키즈.
2: 라디오 키즈. 예. 통기타 그룹들.
1: 통기타 그룹들.
2: 네.
0: 아 좋다.
1: 그러네요, 진짜.
0: 그래 그래서 별밤 키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1: 별밤 키즈 많죠.
2: 맞아요. 네네네. 네.

0: 자, 오늘 늑대의 노래 주인공 6691님께는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일주일에 단 하루 남성시대 남자의 마음을 울렸던 노래 신청하시면 들려드립니다. 늑대의 노래는 계속 이쪽으로 알려주세요. 문자는 샵8001,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소개해볼까요?
2: 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주셨습니다. 닉네임 내 귀의 캔디님의 사연입니다. 때는 2003년 8월, 전역을 딱 2주 앞둔 말년병장 시절이었습니다.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년에는 거꾸로 매달아도 안 가더라고요. 제 시계만요.
0: 기상! 아침 점보 준비하십시오.
3: 야, 나 말년이야. 말년은 맨 뒤에서 눈 감고서도 서는 게 정오야.
0: 병장님, 그리고 오늘 연병장 제초 작업이 있는데 병장님은 열애할까요?
3: 아, 당연하지. 열애, 말년 열애. 그래도 늘 마마는 함께한다. 알지? 야, 막내, 너도 가냐?
4: 예. 이병 막내 풀법으로 갑니다.
3: 아이, 저 배기 봐라. 막내는 말이다. 내가 이 내무반에 남기고 가는 유산이야.
0: 제초 작업도 남기셨지 말입니다.
3: 뭐라고?
0: 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3: 말년 병장 시절 저의 유일한 아침 루틴은 달력 앞에서 매직을 들고 숫자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딱 2주 남았다. 저녁하면 첫날 엄마 김치찌개 먹고, 둘째 날 치킨, 셋째 날 짜장면 배달, 그리고 알람 없이 12시간 자는 거야. 점없는 세상.
0: 병장님, 저녁하면 뭐 드실지 생각하십니까?
3: 그래, 말년이 하는 일이 이것밖에 더 있냐. 너희는 저녁날 아직 멀었지.
0: 네,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4: 저는 2년 남았습니다.
3: 아이고, 그래, 뭐 시간은 가더라. 눈 깜짝할 새는 아니고 아무튼 시간은 가. 가니까 열심히들 해라.
0: 위로가 안 되지 말입니다.
3: 뭐?
0: 아닙니다. 큰 힘이 됩니다.
3: 그리고 그 무렵 내무반에 슬슬 불청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 근데 병장님, 어젯밤 관물대 쪽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3: 아유, 쥐겠지. 군대지는 나보다 짬이 높다. 건들지 마라.
0: 아, 침상 밑으로 뭔가 휙 지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3: 그래, 전원집합. 음식물 짱박아둔 놈 있으면 오늘부로 전원 압수다.
4: 저 병장님 거는 괜찮으십니까?
3: 야! 말년 관물대는 최복권이야. 그게 제 인생 최대 실수가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꿈속에 빠져 있을 때,
4: 충성 병장, 야 막내, 오늘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3: 얼굴이 간질간질, 뭔가 기분 나쁜 기운이 느껴지더니 갑자기 전동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0: 병장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3: 안 들려. 이 소리. 내 귀 안에 뭔가가 있어.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바로 뭐든 다 시켜봤습니다. 야, 담배 연기 좀 풀어봐, 여기다가.
0: 병장님, 근데 내무반은 금연입니다, 아마.
3: 야, 지금 그게 중요해.
0: 알겠습니다.
4: 장병님, 나옵니까?
0: 나와. 야, 손전등 비춰봐봐.
4: 안 나오지 말입니다.
3: 당장 그 소대장 있게 보고드려.
0: 이렇게까지?
3: 오. 비상. 그 길로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0: 자. 아프세요?
3: 예, 귀가 빠질 것 같습니다.
0: 보자. 어우, 이거 살아있네요.
3: 뭐가요?
0: 얘네는 일단 후진을 못해요. 그래서 우선 죽이고 빼야 해.
3: 죽이.
0: 자, 간호사님, 글리세린 준비해주세요.
3: 뭘 죽여요? 얘가 누군데요?
2: 의사 선생님은 말없이 제 귀에 뭔가를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3: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저 이제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 제발 살려주세요.
0: 뭐가 들어간 거야 진짜.
2: 죽기 전 발악이라는 게 그런 건가 싶더군요. 귀 안에는 알 수 없는 그 애가 마지막 발버둥 치는 소리가 미친 듯이 들렸고, 누가 송곳으로 쑤시는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0: 자, 어때, 이제 조용해졌죠?
2: 거짓말처럼 전쟁이 끝났습니다. 귀 속이 조용해지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굳이 제 앞에 거지를 쫙 펼쳐 씌시더니 핀셋으로

0: 조각조각 꺼낸 것들을 제 눈앞에 두셨습니다.
1: 아우, 아, 이 아이였습니다. 바퀴벌레.
0: 아니 그걸 왜 꼭 보여주셔야 합니까?
2: 그것만으로도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선생님은 한참 뒤적뒤적 하시더니,
1: 아 근데 환자분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날개 하나를 못 찾겠어요. 이따가 이비인후과 진료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외래 보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2: 와 진짜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2주만 있으면 집에 가는데 이게 뭐야. 가만히 응급실 침대에 누워 진짜 급한 환자분들을 보며 외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옆 침대 아저씨는 팔이 부러져 좋으셨는데 제가 귀를 가리키며 사정을 설명했더니 팔 아픈 것도 있고 저를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다행히 이비인후과에서는 별일 없다고 했고 부대로 돌아온 저는 귀에 바퀴벌레 들어갔던 말년병장으로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1: 병장님 그거 아십니까?
2: 뭐?
1: 야 막내 네가 말씀드려라.
3: 저기 그게 말입니다. 그게 바퀴벌레는 죽기 전에 알을 깐다던데 말입니다.
2: 녀석들 말은 그렇게 놀렸어도 저 없는 사이 제 군화광도 내놓고 걱정 많이 했더라고요. 마지막 멍석마리까지 곱게 당해주고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지금은 아이 셋 아빠로 아주 잘 살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더니 기겁을 하며 도망 무서워하네요.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천둥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이상 저녁을 2주 앞두고 귀에서 천둥을 경험한 다둥이 아빠였습니다.
3: 야 뭐. 진짜 큰일 날 뻔했다.
4: 그러게요. 아니 왜 귀에 들어가도 왜?
2: 제가 어렸을 때 제 네. 사촌 동생이 저희 집에 잤는데
1: 네.
2: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지발가락 등에
1: 예?
2: 엄청 골맞더라고요. 봤더니 어? 바퀴벌레가 물고 간 거예요.
1: 어? 바퀴벌레가 물고 돼요?
2: 아이 부산 바퀴벌레가 이만하죠.
3: 이만해 강구.
2: 예, 엄지손가락보다 더 크거든요.
1: 왜?
2: 근데 그 물고 갔는지
1: 으아!
2: 엄지발가락이 땡땡 부어서 막 고름 다 짜내고 그랬거든요.
3: 어머나.
2: 뭐 귀 안에 들어가서 안 물었길 천만다행이죠.
3: 그렇죠.
2: 안에 물었어 봐요.
3: 그 강구는 뭐 병풍 예. 뒤에 풀 조각 같은 예. 거 뜯어먹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2: 아, 날아간다 한 20m, 30m 날아가요.
3: 예, 날아가요. 여기보다 덥잖아요, 부산이. 예. 그러니까 바퀴도 걸지게 커요.
2: 예, 예 엄청 커요.
1: 그러니까
2: 또 군대는 더 컸을 거 아니에요.
1: 야, 근데 그게 귀에 어떻게 아예 말도 안 돼.
2: 천만다행이죠. 천만
3: 아니 들어갈 수 있어.
2: 들어갈 수 있어.
3: 우리 입으로 벌레 먹어요. 예. 야외 공연할 때 여름에. 결정적일 때
2: 지극지극 씹혀요.
3: 예, 아유 조명이 쫙 때리면 벌레 떼가 하얗게 들어오는데 다들 선배들도 야야 벌레 먹지 마라. 어? 그럼 노래는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 노래를 해요? 벌레 먹지 마라.
1: 아우
3: 그렇다니까.
2: 비가 불어나.
3: 아유 진짜.
1: 아 3941님 저는 조깅하는데 나방이 귀 속으로 돌진해서 응급실 가서 뽑아낸 적 있어요.
3: 아, 그럼요 가능해요.
2: 예. 맞아요 맞아요. 이재영님이요 말년 때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하셨습니다.
3: 김인호님 오늘 점심은 못 먹겠네요.
2: 오늘 내용들이
1: 진짜 그렇다.
2: 내용들이 똥하고 바퀴벌레인데요.
1: 아 저 갑자기 막 손등이 간지러워 나 지금 어떡하죠?
3: 자
1: 아, 이상하네.
3: 이분도 선물 드려야죠?
2: 네 내기의 캔디님께도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예, 축하드립니다.
2: 예. 네.
1: 자 아, 마지막으로 이제 기운 충전해야죠 하는데
3: 네.
1: 네 어떻게 점심 메뉴 추천 하나 해주세요. 그래도
2: 삼겹살 좋다.
1: 삼겹살 그냥 막
2: 삼겹살에 된장 딱 발라가지고
1: 아 그래요 예
2: 네
1: 아우 자
2: 네
1: 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운 충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 해줘야죠.
2: 자 여성 시대 네. 남성 시대 우리 당당이님들 모두 그리고 우리 양현 선배님도
1: 맞아.
2: 감기 조심 벌레 조심 화장실 똥 조심 어디서든 건강하게 당당하게 샤샤샤샤
1: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1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1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6: 완전 좋아요.
15: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0: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 기가 막힙니다.
2: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0: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3: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 배추가 왔다.
4: 안녕, 나 영월 절임 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3: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 배추. 주문 전화 010-2808-7554.
5: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6: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5: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6: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5: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6: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5: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6: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5: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6: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5: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6: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5: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을 드립니다.
7: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8: 자, 공구상류님이요. 저 병장님 얘기 듣다가 터널에 들어가는 바람에 귀에 뭐가 들어갔는지 못 들었어요. 아, 궁금해. 아, 귀로에서 귀에 뭐가 들어간 거죠?
9: 다시 듣기 하세요.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셔서 다시 듣기 하세요. 안 가르쳐 주지롱.
8: 그게 귀에 들어가. 아, 그럼 알도 낫고. 아, 야, 다시 듣기 하세요. 이 하나님. 내 귀에 캔디 나올지 기대 중입니다.
9: 왜 아니야? 아유.
8: 네,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네요.
9: 네, 백지영과 옥태견의 내 귀에 캔디 들으시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극지에서 가져온 얼음 조각을 물컵에 넣으면 수만 년 동안 눈의 세계에 갇혀있던 기포가 통통 소리를 내며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기상학자 이유진의 말입니다. 그는 얼음 속 기포를 바라보며 상상합니다. 기포가 터질 때마다 고대 생명체의 숨결을 마주하게 된다. 어떤 기포에는 설원을 지나던 매머드의 채취가, 또 다른 기포엔 쥐라기 평원에서 포효하던 사나운 공룡의 거친 숨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 세상은 상상하는 만큼 넓어집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득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S
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6: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7: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0: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통수석이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탁된 것에 대해서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의지가 담긴 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임 실장은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실력을 입증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임광현 실장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데 따른 보훈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처남 경력과 비서실장 발탁을 연결시키는 인과관계나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또 임 실장 부인인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에 대해서도 노무현 청와대에서 해외 공보를 담당했었고 앰네스티 한국 사무처장을 하면서 국제관계 분야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연례 야외기동훈련, 호국훈련을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 UFS가 조기 종료로 시행하지 못한 연합야외기동훈련 7건 중 2건이 호국훈련과 병행 실시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동해에서 두 종류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낸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았고 대외용 매체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기술자를 통해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북한에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조지 W. 부시 연구소는 현지시간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중국 자금과 부품, 북한 노동력을 결합해 연간 수천 기의 이란식 자폭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공장은 모스크바 동쪽 약 900km에 있고 최대 12,000명 규모의 인력 상당수는 북한이 보낸 강제 노동력으로 충당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수원 건선구 수원광명고속도로 금곡요금소 인근을 달리던 SUV 차량이 보수 작업을 위해서 도로를 통제하던 전광판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40대 여성과 9살, 5살 아이 등 3명이 다쳤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한 초소형 군집 위성 5개가 발사 14시간여 만에 첫 지상 관측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초소형 군집 위성 2호부터 6호가 모두 지상 관측 영상을 확보했고 원활하게 교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8일 새벽 2시 54분 촬영한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사진과 12일 새벽 3시 6분 촬영한 미국 몽고메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9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날보다 83% 증가해 사상 처음 1,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무역 수지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 9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반도체 호조로 역대 최대 실적인 121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지역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일, 부산 23도 등 19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4: MBC 가을 햇살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대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해농협 하나로마트 1원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대표 농산물 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될 이번 축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울산배 품평회, 울산배 전시와 글로벌 퓨전 배유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함께 장민호, 홍성윤, 지원희, 정혜은 등이 선보이는 개막식 축하 무대도 펼쳐집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추억을 함께할 제25회 울산 대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승은입니다. 요즘 해외 기상 뉴스를 보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슈퍼 엘니뇨인데요. 적도 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 이것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슈퍼라는 말까지 붙을 만큼 강해지면 세계 곳곳의 날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이 과학 저 과학에서는 윤태구 기상분석관과 함께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는 원리부터 전 세계와 우리나라 날씨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이나 이과학적과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라디오 버튼 클릭하시면 실시간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적과학 첫 곡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프라블럼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ell, well,
5: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3분 과학.
2: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이는 세상의 모든 물음표들 딱 3분 안에 해결해드립니다. 오승훈의 3분 과학. 8231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유독 가을 하늘을 보면 파랗게 느껴집니다. 천고마비라는 말도 있듯이 훨씬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을 하늘이 특별하게 보이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가을이 되면 하늘이 유독 높고 더 파랗죠. 왜 가을 하늘은 물감을 쏟은 것처럼 짙을까요? 기분 탓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분 탓은 아닙니다. 다만 이유가 좀 뜻밖일 수는 있습니다. 파란색이 늘어난 게 아니라 흰색이 사라진 거거든요. 과학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늘이 파란 건 빨간색이 덜 튕겨서입니다. 태양빛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태양빛은 공기 중에 질소 산소 분자와 부딪히면 사방으로 튕겨나갑니다. 이때 파장이 짧을수록 그러니까 빨간색보다는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훨씬 잘 튕깁니다. 이것을 레일리 산란이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파랗게 하늘이 보이는 이유가 이 레일리 산란 때문인데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때 사방에서 튕겨나온 파란 빛이 눈에 더 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보랏빛이 파란빛보다 더 잘 튕긴다면 하늘은 보라색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요. 태양빛 자체의 보랏빛 성분이 파란빛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보랏빛에 둔하기도 하고요. 망막에서 빛의 색깔을 인지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보랏빛은 파란색을 감지하는 세포와 빨강을 감지하는 세포가 동시에 느끼는데 둘 중 파장이 파란빛에 가깝기 때문에 뇌는 가을 하늘을 진한 파랑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파란색인 건 대기와 우리 눈이 함께 만든 합작품입니다. 두 번째, 가을에는 흰색이 빠집니다. 여름 대기에는 습기와 먼지, 오염물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 알갱이들이 습기를 먹으면

물방울이 부풀어 커집니다. 물방울 크기가 빛의 파장과 맞먹을 정도로 커지면 이번에는 색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튕겨냅니다. 이것이 미의 산란이고요. 그러면 모든 색이 섞여서 하늘이 하얗게 보이는 거죠. 이게 구름이고요. 가을에는 대륙에서 차고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이 들어옵니다. 건조하니까 물방울이 작아지고요. 그러면 미의 산란이 줄고 아까 말씀드린 레일리 산란만 남습니다. 하늘이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의 파랑을 되찾는 거죠. 가을 하늘이 파랗다는 건 그날 머리 위에는 건조한 공기가 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늘이 실제로 높아진 게 아니라 고기압 때문에 구름이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게 바람인데요. 큰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고기압에서는 땅 위의 공기가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건 상층부에 있는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서 채웁니다. 고기압의 하늘은 주로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인 경우가 그래서 많죠. 구름이 없으니까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시선이 닿는 곳이 더 멀리, 더 위로 올라가기 하고요. 더 높이까지 보입니다. 멀리 보이면 뇌는 거리감을 더 크게 잡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늘 높이는 변하지 않겠지만 가을 하늘이 훨씬 높고 넓게 느껴지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높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높다고 인식하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가을 하늘이 더 파란 이유는 흰색을 걷어낸 결과입니다. 여름 하늘은 파랑의 우유를 탄 색이고 가을 하늘은 그 우유를 뺀 색입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있어서 하늘에 구름이 많지만 비가 그치면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실까요? 그 기분 좋은 짙고 맑은 파랑은 지구가 태양빛을 흩뿌려 만든 가을색입니다. 세상 모든 궁금증이 과학을 눈을 통해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3분 과학. 사연 보내주신 8231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겠습니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슈퍼 엘니뇨라는 말 정말 자주 듣죠. 미국 해양대기청이 1950년 관측 이래 가장 강한 엘니뇨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고요. 세계 기상기구도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엘니뇨가 이번 늦가을부터 겨울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날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왔고요. 오늘은 엘니뇨가 뭔지, 또 얼마나 심각하고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날씨 정보를 쉽게 전달해주고 있는 윤태구 기상분석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또 뵙겠습니다. 네.
1: 이번 두 번째 출연이에요.
2: 네, 두 번째 출연입니다.
1: 최현님께서 저 윤태구 네. 기상분석관 완전 팬이에요. 그래서 절대 딴 뉴스는 안 봐요. 무조건 MBC 뉴스 데스크만 봐요. 나 혼자 산다에 나와주시길 기다립니다 하셨습니다. 기상분석관님 때문에 MBC 뉴스 데스크만 본다. 아, 엄청나게 회사에 기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제가 혼자 살아야 나 혼자 산다에 나갈 텐데.
1: 혼자 안 살아요?
2: 네, 지금 혼자 안 삽니다. 지금 그래서
1: 누구랑 살아요?
2: 지금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데 이제 본가에 들어가야 돼서 다시 부모님이랑 예.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1: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 정도면 나 혼자 산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섭외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겠군요.
2: 일단
1: 전참시라는 곳도 있습니다. 네. 예능 PD들도 아마 라디오를 듣는 경우가 많아서
2: 그렇습니다. 잘 해야겠네요.
1: 아무튼 이렇게 팬이 네. 많더라고요. 예, 저희 라디오도 분석관님 나오면 항상 이렇게 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십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주제는 엘니뇨예요.
2: 네.
1: 예, 올해 정말 내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슈퍼 엘니뇨라는.
2: 맞습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뉴스나 이제 언론에서 계속 엘니뇨다, 슈퍼 엘니뇨다. 또 그쵸. 외신에서는 이제 몬스터 엘니뇨라고 해가지고 괴물 엘니뇨라고까지 부르거든요.
1: 슈퍼보다 더 크게.
2: 네, 맞습니다.
1: 엘니뇨가 정확하게 뭔지부터 그럼 짚어볼까요?
2: 네, 제가 엘니뇨를 정말 쉽게 이게 엘니뇨를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좀 쉽게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1: 이름부터 네. 엘니뇨 뭐 스페인어잖아요. 영어도 맞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2: 아기 예수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1: 어린 아이를 그냥 부를 때도 엘니뇨라고.
2: 어린 아이 엘니뇨.
1: 라니냐는 어린 여자아이.
2: 맞습니다.
1: 예.
2: 네.
1: 그래서
2: 아예 와닿지가 않죠.
1: 어린 남자아이를 엘니뇨라고 하는데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게 어린 남자아이들은 막 때를 쓰잖아요.
2: 네.
1: 열을 올리고.
2: 그렇죠.
1: 그래서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 네네네. 그 바다 낚시꾼들이 이제 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제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이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엘니뇨냐 해가지고 그렇게 붙었다고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네. 정확한 기원까지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1: 그러면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 네,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 네.
2: 일단 엘니뇨가 뭔지부터 이해를 하려면 이 적도 위에서 부는 바람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1: 네.
2: 이 적도 부근에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트레이드 윈드라고 하죠. 무역풍.
1: 무역풍.
2: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꾸준하게 계속 부는데요.
1: 땅 위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불잖아요.
2: 맞습니다.
1: 예, 그러니까
2: 그 반대로 이제 적도부터 30도까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
1: 네.
2: 이 붑니다. 이제 왜 이름이 무역풍이냐? 옛날에는 이제 범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무역을 했잖아요.
1: 예.
2: 그래서 그 무역선들이 이 바람을 타고 이제 대양을 건넜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건데 이 바람이 계속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
1: 예.
2: 이 바다의 표면에 있는 따뜻한 물들이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몰려서 쌓일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호주 쪽에 이렇게 몰려가서 쌓이게 됩니다. 네. 반대로 이제 동쪽 그 페루 앞바다, 남미 앞바다 쪽은 이제 차가운 바닷물이 위로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니까 예.
1: 바닷물이 저쪽으로 갔으면 빈 자리가 생기니까
0: 아래에서 올라와서 차가운 바닷물이 채워줍니다.
1: 아, 아래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와서 채워줘요.
0: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의 태평양 상태입니다.
1: 예, 그렇게 돌고 도는 거죠. 계속
0: 맞습니다.
1: 동쪽에서 서쪽으로 맞습니다. 가고 아래에서 채우고
0: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인도네시아 호주 이쪽 바다 서태평양은 따뜻한데 반대로 동태평양은 조금 더 시원한 차가운 상태. 네. 이게 정상인데 예. 엘니뇨는 이 무역풍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약해지거나
1: 약해져서
0: 이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따뜻한 물이. 네. 그래서 쫙 퍼지면서 다시 동쪽에 있는 바닷물이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는.
1: 동쪽은 따뜻한 바닷물이 서쪽으로 가서 차가워져야 맞는데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0: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네네. 그게 어떤 이유로
1: 거예요?
0: 약해져서 네. 따뜻해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 바람이 더 강해져서 네. 이 따뜻한 물이 인도네시아 쪽으로 더 몰려와서 여긴 더 따뜻해지고 바닷물이 저기는 더 차가워지는
1: 더
0: 현상을
1: 차가워지면?
0: 라니냐라고 합니다.
1: 그래서 라니냐는 어린 소녀를 빗대가지고 어린 소녀가 삐져 있을 때 차가우니까 그래서 네. 라니냐라고 붙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0: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네. 무역풍이라는 게 동쪽으로 계속 바람을 불어줘서 네네네. 따뜻한 공기를 저쪽으로 보내주는 맞습니다. 역할을 하는데 그 네. 부채질이 느슨해진 거예요.
0: 맞습니다.
1: 예, 느슨해진 살짝 겁니다. 멈췄다고 생각을 네. 해도 되겠죠. 네. 그럼 온도 균형이 깨지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는 이제 중립, 뉴트럴, 중립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거를 엘니뇨다 하면 슈퍼 엘니뇨다 하면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엘니뇨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이제 자연 현상인 겁니다.
1: 네.
0: 시소처럼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언제나 이렇게 무역풍이 일정하게 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어쩔 때는 세게 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약하게 불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현상 2년에서 7년 주기로 라니냐로 갔다가 엘니뇨로 갔다가 다시 약한 엘니뇨로 왔다가 또 강한 엘니뇨로 갔다가 네. 이렇게 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거죠.
1: 지구가 이제 자전축이 기울어져가지고 자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태양주위를 공전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에너지라는 게 태양빛을 많이 받는 곳이 있고 적게 받는 곳이 있으니까 네. 그것을 대기와 해양들이 움직이면서 순환을 지켜서
0: 맞습니다.
1: 에너지가 골고루 퍼지게 만들어줘야
0: 맞습니다.
1: 되는데 이 무역풍이라는 것도 그 원리의 하나인 거죠.
0: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늘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해지면 맞습니다. 엘니뇨라고 우리가 부른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슈퍼 엘니뇨는 그 약해지는 게 굉장히 심하게 약해진다. 거의 바람이 안 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0: 바람이 오히려 반대로도 분다.
1: 반대로까지.
0: 동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반대로까지 불어서 예. 엘니뇨가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 네네.
0: 그걸 말씀드리려면 먼저 이 엘니뇨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조금 동쪽으로 가면 이렇게 엘니뇨 감시구역이라는 해역이 있거든요.
1: 오.
0: 네, 그 온도를 보고 이게 엘니뇨다 라니냐다 혹은 말씀드렸던 중립이냐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1: 예.
0: 이걸 3.4 니누 구역이라고 하는데 네. 이 해역의 그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으면 그러니까 이 동쪽 바다가 더 뜨거워지면
1: 예.
0: 그걸 엘니뇨라고 하고 0.5도보다 낮으면 평년보다 0.5도보다 낮은 상태를 라니냐. 그리고 이 0.5도 마이너스 0.5도부터 플러스 0.5도까지를 중립 상태.
1: 예.
0: 근데 지금은 이게 이 값이 클수록 더 강한 엘니뇨인데
1: 그렇겠죠.
0: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 엘니뇨. 슈퍼 엘니뇨라는 말이 이제 과학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해양대기청은 평년보다 이게 2도 이상 높아지면 베리 스트롱 엘니뇨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 거거든요.
1: 슈퍼라고 부르는
0: 네,
1: 거고.
0: 2도 이상 높아지면.
1: 네.
0: 근데 지금 이게 9월 한 달 평균이 온도가 몇 도였냐면요.
1: 예, 예.
0: 2.56도까지 높아졌고요.
1: 2.56이요.
0: 네. 네. 실제로 이제 엘니뇨를 판단할 때 이렇게 한 달로는 보진 않습니다. 3개월 평균으로 보는데 이 3개월 평균으로 봐도 2.16도라 이미 그 매우 강한 엘니뇨를 넘어버린 거죠.
1: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슈퍼군요.
0: 네네네.
1: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2: 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왕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2: 비상등을 켠 후

0: 바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윤태구 기상분석관과 함께 슈퍼 엘니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0.5도보다 높거나 낮으면 우리가 평상시와는 다르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셨고 그 엘니뇨 감시구역의 온도가 올해는 2.5도가 넘어서
5: 맞습니다.
4: 2도가 넘으면 그거를 베리스트롱이라고 표현한다고 네. 했고 네. 일반적으로 그냥 슈퍼 엘니뇨, 이렇게 맞습니다. 이름을 붙인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2.5도가 높아졌다고 하니까 진짜 슈퍼는 슈퍼예요. 네. 네.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5: 진짜 역대급이고 이제 괴물 엘니뇨라는 말이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제 예측대로 그대로 네. 흘러가고 있는 거죠.
4: 네. 네. 바다 표면 온도는 어쨌든 2.5도보다 높아진 2.5도보다 더 많이
5: 맞습니다.
4: 높아진 그런 상태면 엘니뇨가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다 표면보다 바다 속은 더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5: 네, 사실 지금 바다 표면보다 더 놀라운 게 바다 속인데요. 네. 이 바다 속의 온도가 수온이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상태입니다.
4: 아, 예.
5: 이 표면뿐만 아니라 이 바다 속 수십 미터, 그러니까 한 200미터 정도까지 온도가 이미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아진 상태라.
4: 10도 이상.
5: 네,
4: 여기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아, 아니면 그 지역에.
5: 그 지역의 네. 평균. 이제 열대 동태평양의 그 밑에 수면의 일부 구역입니다.
4: 엘니뇨 감시 구역이
5: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에 네. 있는 구역의 수온이 10도 이상 높은. 예. 상태인데 네. 이제 서울대 국종성 교수 연구실에 따르면 네. 이 바닷속 수온이 이 정도까지 오른 건 지금까지 이제 1997년에 강한 엘니뇨가 한 번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그때 딱 한 번뿐이었고 지금은 아직 계속 발달 중인데도 이만큼 이미 높아 진 거죠.
4: 예.
5: 그래서 이제 바닥 속에 있는 열이 이제 앞으로 표면으로 올라올 연료가 되거든요.
4: 예.
5: 이게 표면이 만약 무역풍이 이렇게 거쳐진다고 하더라도 네. 얘가 이제 따뜻하니까 밀도가 낮잖아요.
4: 네.
5: 그 언젠가 또 올라올 열이고
4: 따뜻하면은 밀도가 낮아져요.
5: 낮아지가
4: 더 커지니까.
5: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4: 그러니까 그럼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5: 맞습니다.
4: 성질이 생기고
5: 그럼 엘니뇨 아직 열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죠.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 네. 상태인 겁니다. 더 네. 많이 발달을 하고 보통 엘니뇨가 이제 연말 그러니까 겨울에 정점을 찍으니까요. 네.
4: 그 왜 그렇게 그러면 그 엘니뇨 현상이 심하게 발달을 한 걸까요? 온도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 겁니까?
5: 그렇죠. 이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현상, 그냥 변동 현상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엘니뇨가 강하게 발달했냐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면
4: 네.
5: 크게 이제 연료하고 방화쇠로 비유를 해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 예.
5: 연료하고 방화쇠. 먼저 연료는 이 서쪽 태평양에 쌓여있던 막대한 열입니다. 원래 이렇게
4: 원래 쌓인다면서요?
5: 맞습니다. 네. 동풍이 불면서 서태평양 열이 쌓이잖아요.
4: 네.
5: 그래서 이번 엘니뇨 직전에 두 해 겨울 연속으로 엘니뇨와 반대되는 라니냐가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강한 무역풍이 따뜻한 물을 이제 서태평양 쪽으로 계속 밀어서 이제 쌓아뒀는데
4: 예.
5: 네.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게 연료가 된 겁니다.
4: 2년 연속 라니냐가 생겨서 그쪽에 네. 쌓인 게 많다.
5: 네, 쌓인 열이 애초에 많았다.
4: 네, 그게 연료가 됐다라는 말씀이시고.
5: 맞습니다.
4: 예, 방화쇠는 뭐예요?
5: 방화쇠는 그 서풍 폭발이라고 부르는 이제 웨스털리 버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예. 서풍 폭발인데.
4: 서풍 폭발. 예.
5: 이제 부르는 현상인데 예. 보통 엘니뇨는 이제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동풍이 약해지면서. 네. 근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바람이 불기도 한다. 네. 서풍이 불기도 한다. 이건데 올해는 아예 반대 방향이 이 서풍이 여러 차례 불어버렸습니다. 적도 북.

0: 쪽은
1: 아래쪽, 태풍의 그렇죠, 아래쪽은 그렇죠. 태풍의 아래쪽은 네. 서풍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서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저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0: 아, 태풍이 돌면서 적도 부근, 그러니까 맞습니다. 태풍의 적도 아래쪽에 있는 맞습니다. 바다들은 물들이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동쪽으로 이동할 동쪽으로 수 있는 힘을 얻은 힘을 거예요. 얻었다. 태풍
1: 근데 이게
0: 때문에
1: 태풍이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네.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제 태풍이 올해 4월인데요. 예. 태풍이 적도 위에 하나. 적도 아래 두 개. 아 적도 아래면 이제 얘네는
0: 적도 아래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1: 사이클론이죠. 호주 쪽이니까 네. 태풍이라고는 안 부르고 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예.
0: 어쨌든 말씀하신 어쨌든 그 방향으로 동쪽입니다. 보내주는 거는 같아요.
1: 그래서
0: 동쪽으로.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 연료가 하나 있고 밑에 그 아, 연료가 아니죠. 방아쇠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태풍이 다 바람을 저쪽으로 밀어버리면서 예. 오히려 서풍 폭발이 일어났다. 그래서 뜨거운 물들이 더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했다. 태풍이.
0: 2년 연속 라니냐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에너지가 서쪽에 많이 쌓여 있는데 맞습니다. 올해는 특히 태풍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맞습니다. 서쪽에 있던 그 에너지, 열을 맞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밀어올려준다.
1: 맞습니다.
0: 근데 올해가 엘니뇨의 해인데
1: 맞습니다.
0: 예, 그러면 동쪽 동태평양 쪽은 원래 따뜻해지는데 네네. 서쪽에 쌓였던 에너지가 더우니까 더 따뜻해지더라.
1: 더 따뜻해지는 거죠.
0: 그래서 네. 슈퍼엘니뇨가
1: 네.
0: 나타났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이런 현상들의 이유를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는 있는가? 왜 이게 발생을 하는가? 원인을 알면 우리가 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네. 그걸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네. 한다든가 어쨌든 피해를 줄이려고 좀 네. 할 텐데 네. 왜 그런 게 발생하고 있는지 이유가 특정될까요?
1: 이유가 특정도 안 되고 사실은 엘니뇨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무역풍이 왜 약해지는 건지 이 바다가 먼저 따뜻해져서 바람이 이렇게 분 건지 아니면 바람이 그렇게 불어서 바다가 따뜻해진 건지 네네. 왜냐하면 바다가 따뜻해지면 거기서도 이제 상승기류가 일어나서 이 서풍이 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얘가 먼저인지 바람이 먼저인지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변동성입니다. 그냥 자연현상으로 돼서.
0: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세상의 그쵸. 모든 일이 그쵸.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지려고 하면.
1: 맞습니다.
0: 근데 자연현상은 대부분 인과관계가 그쵸.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인데 엘니뇨는 아직까지 그 원인을 우리가 명확하게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큰 지구적인 현상이라서 그럴까요?
1: 너무 그 관섭하는 그
0: 변수가 많아서.
1: 변수가 너무 워낙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왜 이렇게 강하게 발달했는지는 엘니뇨가 그 부분은 연료와 방아쇠 측면에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또 명확하진 않다. 네. 어쨌든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다.
1: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그러면 이번 엘니뇨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분석들도 꽤 많더라고요. 실제 지구 온난화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엘니뇨가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1: 네, 아닙니다.
0: 네. 네. 엘니뇨는 주기적으로 계속 있었던 현상이다.
1: 맞습니다.
0: 근데 지구온난화가 엘니뇨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있더라고요.
1: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학자들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0: 예.
1: 이거 온난화가 이제 엘니뇨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든다던가 더 자주 만든다던가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요.
0: 예.
1: 그래서 엘니뇨는 이제 수십 년에서 수년으로 이제 형성되는 자연 변동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이제 현대 해양 관측 자료는 많아봐야 결국 몇십 년밖에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자료가 애초에 많이 없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기후 모델들로 좀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후 모델들도 이 지구 온난화가 엘니뇨를 강하게 만든다 혹은 약하게 만든다는 것이 반반으로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제 아직 관련이 없다. 학자들도 좀 다 이 의견이 갈리고 모델조차도 의견이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요.
0: 우리가 날씨 예상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1: 맞습니다.
0: 나비 한 마리가 만들어낸 게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니
1: 맞습니다.
0: 그 정도로 예측하기 힘든 게 기상현상인데
1: 맞습니다.
0: 예, 전 지구적인 현상을 이렇게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맞습니다.
0: 듭니다.
1: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0: 네네.
1: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해수면에 있는 구역이 평년보다 얼마나 뜨겁냐 낮냐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예, 아까 엘니뇨 감시 구역이 있다고
1: 맞습니다.
0: 하셨고.
1: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0: 예.
1: 근데 그러면 그 평년에 있는 구역 대비해서 엘니뇨가 아님에도 온도가 편차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0: 그렇죠. 전체적으로 높아지면.
1: 전체적으로 높아지면 0.5도보다 높은 경우가 라니냐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엘니뇨나 라니냐라고 현상을 가릴 수 없다. 그래서 올해 그 기준을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바꿨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그 평년보다 얼마나 높냐 낮냐

0: 0.5도 이거로 했었는데 아직도 이걸 쓰는 기준을 나라는 많고요. 예, 예. 세계 기상기구도 이걸 쓰고요. 네. 근데 미국 해양 대기청이 이제 주변 바다보다 그 당시 시계 주변 바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효과를 제거해 보자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1: 아, 상대적인 절대적인 맞습니다. 게 아니라
0: 그걸 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RONY라고 NI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82년도에 강한 엘니뇨가 있었어요. 슈퍼 엘니뇨가. 근데 이 82년도 엘니뇨랑 지금 엘니뇨랑 온도 차이가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때 해수면 온도랑 지금 해수면 온도랑 또 달라졌잖아요.
1: 평균 온도를 생각하면.
0: 그래서 그때 강도가 더 센 거냐 이 강도가 더 센 거냐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지구 온난화 효과를 제거를 해야 된다 해서 그 지수가 나온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엘니뇨를 평가할 때 만든 기준 자체도 지구 온난화를 고려해서 그 기준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 거군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도가 있어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지금은 아직은 역대급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아직은 역대급은 아니라 아직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존 슈퍼 엘니뇨들과 비슷한 수준인데 그 기준을 대입을 해봐도 아직 정점이 안 됐잖아요. 이번 겨울 역대 가장 강력할 확률이 83%.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온도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0: 그것도 다 들어간 게 이제 전체 그 구역에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1: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기준에 네, 새로운 맞습니다. 기준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엘니뇨 감시 구역의 바다 밑의 온도가
0: 맞습니다.
1: 10도 정도가 더 높아졌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사실 동태평양에서는 무역풍이 불어가지고 따뜻한 공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 가고 차가운 바닷물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했는데 네네. 바닷물 속에 있는 게 지금 10도씨가 높아졌다고 하니
0: 평년보다 수준. 네,
1: 그럼 올라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올라와도 계속
0: 올라와도 계속 이제 열이 남아 있는 거죠. 아, 열을 줄 수 있는 언젠가 이제 빠져나와야 될 열이니까
1: 이게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무역풍일 텐데 그 바다의 이동일 텐데
0: 맞습니다.
1: 순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로 들리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전체적인 해수면이 올라간 건 확실한 것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역대급 엘니뇨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 슈퍼 엘니뇨의 영향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0: 말씀드렸던 원리하고 좀 동시에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태평양 서쪽하고 동쪽하고 정반대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서쪽 인도네시아 부근에서는 비가 더 안 내리는 현상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따뜻한 물이 안 가니까 상승 기류가 줄어들고
1: 원래는 그쪽이 우기같이 맞습니다. 비가 많이 와야 엘니뇨가 발생하면 맞습니다. 그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몰려서 공기가 위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맞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0: 원래 그 남미 페루 쪽은 사막이 많잖아요. 저기는 원래 건조한 지역이고 여기는 원래 습한 지역이어야 되는데 이 상승 기류가 있는 지역이 동쪽으로 시프트 그러니까 옮겨간 겁니다. 그럼 여기는 오히려 하강 기류가 생길 수도 있고 구름이 안 생길 수도 있어서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가뭄과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이제 그래서 연초부터 이어진 산불이 7월 들어서는 이제 한 달 만에 2배 내지 4배까지 이제 산불 구역이 넓어지면서 그 주변에 싱가포르이잖아요. 그 싱가포르이 한때 이제 이 여름에 한때 실시간 대기질 순위에서 세계 최악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한 그런 연기들 때문에 대기질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 거죠.
1: 건조하니까 산불이 났고 산불 때문에.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에는 그럼 어떨까 생각을 해보시면 페루 지역이나 그쪽에 남미 있는 사막질 비가 안 오는 지역은 비에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비가 조금만 많이 오게 되면 이제 홍수가 나거나 그렇게 돼서 이미 지금 수십 명의 사상자들이
1: 대규모
0: 생겨난
1: 홍수가 발생했다.
0: 맞습니다. 상태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뜨거운 물이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수의 열팽창도 있고 물 자체가 저쪽으로 많이 이동하기도 해서 해수면 높이 자체가 올라갑니다. 해수면 높이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면.
1: 뭐 뜨거운 물이니까 당연히 부피가 좀 커지는 경향도 있고.
0: 물도 가기도 하고 물이 오지도 않고 가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해안 침수. 우리 동해안으로 비유를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에서 해안 침수 때문에도 계속 좀 비상사태도 선포를 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런 상태가 좀 곳곳에 그런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편이죠. 이것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뭐 가뭄, 홍수 나타나기도 하고.
1: 그러니까 땅이 잠긴다는 거죠.
0: 맞습니다. 땅이 잠긴다.
1: 그런 홍수와 땅이 잠기는 현상까지 네네네. 바닷물이 올라와서. 아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최근에는 굉장히 드문 일일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네. 97년에 강한 엘니뇨가 한번 있었다고 했는데 네. 이때에도 뭐 이런 현상이 있긴 했었나요?
0: 비슷하게 현상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홍수가 나서 또 사상자가 생기고 이게 아프리카 동부에서는 홍수가 나는데 또 남부에서는 가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남부가 곡창지대 이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 남부가 이제 옥수수로 곡창지대인데 그렇죠. 네. 이게 식량난이 또 벌어지면서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나니까.
0: 97년 가뭄 때문에 아프리카 남부는 가뭄,
1: 남부는 또 가뭄이에요.
0: 동부는 홍수.
1: 예.
0: 네, 이렇게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홍수가 나면 상대적으로 다른 그렇죠. 쪽에서 가뭄이 생기고 이런
0: 맞습니다.
1: 것들이 어쨌든 순환이 되는 맞습니다. 과정에서
0: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상 기후가 곳곳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0: 맞습니다.
1: 이게 슈퍼 엘니뇨의 영향이다라는 말씀으로 네.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에요. 우리나라 날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0: 아, 우리나라 날씨에는 이것도 교수님들 사이에서 많이 갈리긴 하는데 예. 상관관계가 높다, 아니다. 이렇게 많이 갈리긴 하는데 그나마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1: 예.
0: 그 엘니뇨 백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엘니뇨 백서에도 나와 있는데
1: 그거는 평년 엘니뇨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0: 강한 엘니뇨에서 뚜렷하게 더 나타나죠.
1: 예.
0: 그래서 올해 특히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현상입니다.
1: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요.
0: 네, 늦가을이라고 네. 하면 이제 11월이고요.
1: 예.
0: 10월 말에서 11월까지고 초겨울은 이제 12월인데
1: 네.
0: 늦가을은 어떻게 되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현상.
1: 비가 많이 와요.
0: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늘어납니다.
1: 우리는 원래 겨울로 가면 갈수록 건조해지는데.
0: 네. 강수량이 줄어드는데 11월 늦가을에 강수량이 많아진다.
1: 예.
0: 이게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1973년부터 데이터를 다 종합해보면요. 11월 평균 강수, 전국 강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럼 이제 1, 2, 3위가 있는데
1: 네.
0: 가장 역대 강했던 엘니뇨가 1, 2, 3위가 그대로 대비됩니다.
1: 아,
0: 11월 강수량이
1: 11월 강수량이
0: 네.
1: 높았어요.
0: 11월 강수량이 평년의 3배 정도 높아서
1: 네.
0: 비가 좀 많이 올 가능성이 있다.
1: 네.
0: 근데 이건 좀 희소식인 게 지금 가뭄이 심하거든요. 남부지방에.
1: 네네.
0: 그래서 11월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가뭄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여름철보다는 강수량이 적겠지만.
1: 여름철보다는 적어요. 그러면
0: 적겠지만,
1: 뭐
0: 네.
1: 물난리를 대비하거나 이래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는데.
0: 네, 필요성은 있어요. 네 그렇게 막 여름철까지는 없겠지만 이제 좀 담비가 가뭄의 담비가 좀 되어주지 않을까.
1: 그럼 반가워하실 분들이 꽤 있겠네요.
0: 네네네. 지금 이미 심각 단계에 있는 곳들이 많아서요.
1: 네 강수량은 그럴 것이다.
0: 네.
1: 혹시 뭐, 그러면 겨울로 가면 또 비는 눈이 될 수도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0: 폭설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겨울로 가게 되면 더 뚜렷하게
1: 네.
0: 나타나는 현상이 이 강수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 자체가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한반도로 불어와서
1: 네.
0: 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겨울로 생각해 보시면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겨울에 분다? 이러면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12월이 평년보다 따뜻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평년 수준보다.
1: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동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 지금 열이 쌓여 있어서 고개 오는 게 따뜻한 남풍인 건가요?
0: 아닙니다. 동태평양 아주 먼 현상이라 관련이 엄청 멀어서
1: 네.
0: 그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이 동태평양 쪽에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고 그럼 상대적으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하강 기류가
1: 네.
0: 생겨나고 그 위쪽으로는 또 좀 올라가면 북쪽에는 또 상승 기류가 또 발달을 하고
1: 네.
0: 그 위에 이제 일본 동쪽에 고기압이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데.
1: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려가면 저쪽에서는 올라가야
0: 올라가고.
1: 이게
0: 맞습니다.
1: 위쪽에서
0: 맞습니다.
1: 이동을 해가지고 돌고
0: 맞습니다.
1: 아래쪽에서는 또 저쪽으로 밀려가고 이렇게
0: 맞습니다.
1: 네모를 그리면서
0: 맞습니다.
1: 이렇게
0: 맞습니다.
1: 돌 테니까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쪽에 고기압을 결국 생기게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
1: 엘니뇨 때문에 여기까지
0: 맞습니다.
1: 영향을 미친
0: 맞습니다.
1: 단계를 거쳐서.
0: 맞습니다.
1: 네.
0: 뭐 다른 요인들도 많겠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일본 동쪽에 고기압이 생기면 고기압이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부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남풍을 퍼올리는 효과가
1: 예.
0: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겨울이 좀 따뜻한 겨울이 초겨울이 좀 따뜻할 수 있다. 근데 이제 1월부터 가면 이게 상관관계 지수라고 하죠. 그게
1: 예.
0: 뚝 떨어집니다.
1: 어.
0: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엘니뇨의 영향이
1: 갑자기 사라지면서.
0: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상관관계 지수가 떨어져서 들쭉날쭉한 거죠.
1: 근데 곧바로 라니냐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0: 맞습니다.
1: 있더라고요.
0: 엘니뇨가 강하면
1: 네.
0: 강한 엘니뇨로 가게 되면 이게 채찍질이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어떻게 비유를 해드려야 돼? 한번 이렇게 확 가면 얘가 한 번에 확 밀려올 수도 있는.
1: 스프링이죠 스프링.
0: 스프링 맞습니다.
1: 압축을 세게 하면
0: 맞습니다.
1: 갑자기 팡 튕겨나가고 너무 늘려놓으면 막 갑자기 압축되는 힘이 확 커지는 것처럼
0: 맞습니다.
1: 모든 건 작용 반작용이니까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래서 엘니뇨가 세게 왔으면은 바로 라니냐가 올 수도 있다.
0: 바로 라니냐가 강하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라니냐가 강하게 오면은 그 뭐야 제트 기류 같은 게 약해져 가지고
0: 맞습니다.
1: 그래 가지고 한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갑자기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그런, 제가 들었거든요.
0: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엘니뇨가 저희 우리나라하고는 가장 상관관계 지수가 높지 그 라니냐하고는 크게 그렇게 상관관계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네. 이것도 또 이제 찬반이 또 많이 있는 그런 현상. 근데 라니냐가 생기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산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하긴 하겠죠. 다 반대로 작용이 되니까요.
1: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늦가을에서 초겨울에는 비가 많이 올 수 있고 기온은 따뜻한 기온을 유지할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1: 그게 끝나는 초겨울 이후에는 또 맞습니다. 갑자기 추워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0: 갑자기 엄청 추워질 가능성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슈퍼엘니뇨가 2015년 슈퍼엘니뇨 때 실제로 2016년 1월이죠. 그러니까
1: 네.
0: 갑자기 서울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고 폭설이 내려서 제주공항이 마비되고 그래서 12월에는 따뜻했는데 한 번에 확 가는 이런 현상.
1: 따뜻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0: 맞습니다.
1: 대비를 해야 되겠군요.
0: 네네네.
1: 그럼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또 그것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죠.
0: 정확하진 못한데 지금으로서는 1월에 좀 폭설이 좀 오지 않을까.
1: 네. 알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그러면 따뜻한 겨울이에요? 일단은
0: 맞습니다.
1: 초겨울은?
0: 초겨울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따뜻한 겨울을 맞되
0: 네.
1: 예, 더 추워질 경우를 갑자기 추워질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한파나 폭설 같은 거를 대비할 필요는 없을까요?
0: 한파나 폭설도 대비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12월에도 폭설이 내릴 수 있는 게 이게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불어오는데 갑자기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1: 네.
0: 차가운 그 공기랑 충돌을 한다. 이게 보통 장마철에 이제 생기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폭설이 올 수 있는 거죠.
1: 오랫동안 폭설이 많이 내릴 수도 있는
0: 상황이겠네요.
1: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엘니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상까지 이제 예측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올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야 되지 아마 계획이 서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날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분석관님 모셔가지고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예. 언제든 불러주시면 감사히.
1: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0: 네.
1: 다음에 또 와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디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8: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9: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이과학조각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신승훈의 나비효과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KBC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원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와 충남, 전남 광주 등 시도선관위 4곳, 부산 남구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서울, 서초, 강남 등 5곳 외에 마포구와 경기 수원, 부산 남구, 제주 서귀포 등 25곳에서 추가로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이루어져 모두 30곳에서 허위 입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탁된 것에 대해서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의지가 담긴 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임 실장은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실력이 입증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임광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것에 따른 보훈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처남 경력과 비서실장 발탁을 연결시키는 인과관계나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임 실장 부인인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에 대해서도 노무현 청와대에서 해외 공보를 담당했었고 엠네스티 한국 사무처장을 하면서 국제관계 분야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방부가 원칙의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정빈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합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며 이견은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SCM 한미안보협의회까지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자격임을 강조하면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미 싱크탱크 주최 세미나에서 자신은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지만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동해에서 두 종류의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엔 실리지 않았고 대외용 매체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기술자를 통해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북한에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조지 WBC 연구소는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중국 자금과 부품, 북한 노동력을 결합해 연간 수천 기의 이란식 자폭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공장은 모스크바 동쪽 약 900km에 있고 최대 12,000명 규모 인력의 상당수는 북한이 보낸 강제 노동력으로 충당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시남녹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공식 개통됐습니다. 왕복 4차로 총 길이 3026m의 시남녹강 대교는 중국 측이 약 22억 위안을 투입해서 2014년 완공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과 제주에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오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7: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2004년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2여단이 한국을 떠나서 이라크로 향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드러난 첫 사례였죠. 한미 양국은 이런 활동 범위를 전략적 유연성으로 논의했으나 우리가 주둔비를 분담하는 군대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혹은 확대는 미국 측에 의해서 꾸준히 시도되어 왔지만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으로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까지 나간 그 발언들을 오늘 조용근 전 대북 전 책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주가는 급락했고 중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세 등등 짚어볼 곳이 많습니다. 'I Won't Back Down' 탐 패티와 핫브레이커즈의 곡으로 시작하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입장과 판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래입니다.

0: 농작 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조강지.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네,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A면은 한반도와 한미 동맹인데 최근 들어서 아무튼 뭐 좀 심각한 몇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냈는데 예를 들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시한을 정해놓고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 얘기는 안 했으면 한다라는 얘기까지 해석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한미연합훈련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다영역 특임부대가 필요하다. 대체 이 다영역 특임부대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요. 그 역할이 자칫 뭐 당연히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첨예한 문제이기도 해서 이게 눈에 특히 띄기도 합니다. 또 지도에 선 하나만 그어보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관련된 발언이기도 하죠. 핵심적인 발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민감하고 한미동맹과 안보를 좌우하는 현안들이어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메시지들과 일련의 흐름들이 우리한테는 적신호가 될 수 있다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좀 가끔 뵈려고 해도 예. 일이 이렇게 늘 터지기 때문에 자주 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민감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먼저 그 전시작전권 통제부터 얘기할까요?
5: 그렇습니다.
4: 예, 예. 조건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그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로 딱 못 박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5: 그렇습니다. 예.
4: 그거를 안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5: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4: 아,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환수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늦추겠다는 겁니까?
5: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굉장히 추진해 왔고
4: 예.
5: 원래 이제 그 절차가 올해 이제 2단계를 하는 완전 운용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려고 했었습니다.
4: 예.
5: 총 3단계 중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 그 목표 연도 언제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지에 대한 목표 연도를 정해서
4: 예.
5: 양국 대통령에 건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1월이나 12월에 열릴 수 있는 한미 그 안보협의회의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4: 예, 예.
5: 그러려면 사실 브런슨 사령관이 평가단장이었던 2단계 FOC에 대한 검증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4: 예, 예.
5: 이 2단계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4: 그러니까 예.
5: 2단계 조건을 충족을 못했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SCM에서 결국 2단계 평가 완료를 선언할 수 없고
4: 예.
5: 그런 목표년도를 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4: 예, 예. 그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1, 2, 3단계. 1단계는 기본 운영 능력이 있느냐.
5: 그렇습니다.
4: 이건 이미 통과된 얘기고요.
5: 그건 2019년도에 완료가 된 것을 선언했습니다.
4: 예, 그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FOC라는 게 완전히 그것을 운용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검증하는
5: 그렇습니다.
4: 지금 그 2단계 진행
5: 네네,
4: 중이에요.
5: 네네.
4: 마지막으로 3단계가 FMC 그러니까 완전히 임무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5: 네, 그렇습니다.
4: 그런데 그 3단계까지 못 가고
5: 네.
4: 2단계에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으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게 다 지켜지지 않으면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5: 그렇습니다. 근데 예. 2단계의 특징이 2단계가 완료가 되면
4: 예.
5: 3단계는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도 있지만 언제까지 하는 시한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예.
5: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당연히 이번에 완료가 되면 시기가 정해지게 되어
4: 예.
5: 있던
4: 예.
5: 것인데 이것을 완료 못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4: 예.
5: 주한미군 사령관.
4: 근데 그 군사적인 문제보다도 다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미적거린다라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뭐 쿠팡 문제라든가 이런 통상 문제 그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5: 저는 영향을 굉장히 준다고 봅니다.
4: 아,
5: 왜냐하면
4: 예.
5: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4: 예.
5: 안보 협의는 우리가 미국한테 3.5% GDP 3.5%의 국방비를 올리고 2030년까지 250억 불의 미국산 무기를 사주고 330억 불의 포괄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4: 예.
5: 세 가지가 합의됐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었는데 예, 예. 이게 뭐 쿠팡이라든가 통상 문제가 이렇게 엮이면서 예. 사실 아무것도 진전 안 되는 부분도 하나가 있는 상태고
4: 아, 예.
5: 지금 문제는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을 계속 더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논의 역설처럼 끝나야 되는데
4: 예.
5: 이게 끝나지 않고 이것을 다 충족하면 다른 조건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계속 꼴대는 앞에 있는데 꼴대가 계속 뒤로 가고 있는
4: 아, 예.
5: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좀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다.
4: 예, 예.
5: 이미 안규백 장관이 2020년도에 우리가 94%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4: 예.
5: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완전히 내일 가져올 수 있다고 한국군은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4: 예.
5: 브런슨 사령관이 평가단장으로서 완료가 안 됐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4: 예.
5: FOC 검증이 완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4: 예.
5: 거죠.
4: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그 조건을 계속 새로운 걸 내밀고 있으면 그걸 다 맞춰주다 보면 당연히 뭐 이제 임기는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 그래서 저는 이걸 정치적 합의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예, 예.
5: 이거는 이제 조건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최초의 전작권 전환 얘기를 할 때 2012년에 가져오기로 했다가 3년을 줘서 15년에 가져오기로 했던 것을 벌써
4: 예, 예.
5: 또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4: 예.
5: 지난달 9월에 뉴욕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11월에 있을 에이펙 그런 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에 이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4: 예.
5: 이제 그렇게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예. 그리고 이제 눈길이 가는 것이 다영역 특임 부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에 이게 어떤 부대고 이 부대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이유는 뭐고? 배치하고 난 다음에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것까지 좀 짚어보죠.
5: 다영역 특임 부대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세 개만 갖고 있는 부대입니다.
4: 예.
5: 근데 지금 이제 아시아권에는 없었고 이 독일 유럽에 있었던 두 번째 다영역 특임 부대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4: 예.
5: 개념은 어떤 거냐면 통상 뭐 육상 그다음에 공중 해상에서 싸우던 것들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예. 영역이 너무 넓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도 필요하고 사이버도 필요하고 전자전도 필요하고 극초음속도 필요하고
4: 예.
5: 이 영역을 전부 통합해서 감시하고 그 감시한 것이 적이 나타나면 표적으로 때리겠다는 화력까지 갖고 있는
4: 예.
5: 하나의 통합된 완전체의 것입니다.
4: 예예.
5: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의 게임 체인저처럼 이제 만들어진 부대인데
4: 예.
5: 이것은 중국이나 사실 러시아를 겨냥해서 이 두 개의 강대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특히 극초음속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4: 예, 예.
5: 부대입니다.
4: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무기체계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다면서요.
5: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이게 감시도 엄청나게 좋지만
4: 예, 예.
5: 장거리 화력부대가 있습니다. 이 장거리 화력부대에는 다크 이글이라고 미군이 가장 자랑하는 극초음속 그런 미사일이 있습니다.
4: 예.
5: 이것까지 아직 한반도에 배치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극초음속 무기체계는 통상 수천 킬로를 날아가서 때리는
4: 예.
5: 그러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이걸 북한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4: 예.
5: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정말 들어온다면 중국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가 되고
4: 예.
5: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 배치된 이런 무기체계가 굉장히 중국에서 우리를 어쩌면 잘못하다가는 적대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 예.
5: 이건 사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4: 뭐 아신 것처럼 사드 때만 해도 뭐 중국이 엄청 나리를 쓰지 않았습니까?
5: 그렇습니다.
4: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한 그건 이제 방어용이고
5: 방어용이에요.
4: 이건 완전히 공격용인데
5: 그렇습니다.
4: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됐을 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뭐 너무 명약관화해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본의와 달리 그 한국 정부나 국민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대중 전략에 같이 들어가면서 중국에는 적국이 적대국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5: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4: 예예. 예.
5: 그게 우려스럽기 때문에
4: 예.
5: 지금 브런슨 사령관도 뒤에 공격 얘기는 안 하고 일단 감지가 중요하다. 다영역에서 감시 자산이 들어오는 것으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 예, 예.
5: 실제 공격 부대가 들어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4: 예, 예.
5: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전시작전권의 전환이어야
4: 아,
5: 됩니다.
4: 예.
5: 이제는 예전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터지면 주한미군이 한국을 버리고 떠나갈까 봐의 우려, 예, 항상 예. 방기의 우려라고 했던 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거기에 연루될 것인가에 대한 예. 그 우려가 더욱 커지고
4: 그 지금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일부의 우려 이런 것은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됐다.
5: 그러니까 완전히 최전선에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 다영역 특수임무부대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정보자산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4: 예.
5: 그러니까 이런 정보자산은 미국에서 사실 활용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연루되는 것이 예. 이제는 우리의 우려입니다.
4: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방기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방기 혹은 철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연루의 우려.
5: 네,
4: 그 경우에 우리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근데 뭐 예를 들면 전시작전권 환수를 계속 늦춘다라든가 아니면 뭐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 하고 싶어 한다든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특임부대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또 환영하는 사람들도 또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 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이제는 북한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4: 중국이죠.
5: 예, 전부 중국을 향해 있으면서 한반도를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얘기도 하고
4: 예.
5: 단검이라도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몇 킬로나 떨어진지 재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고
4: 예, 뭐 그 북경과 서울 간에 선을 그어보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부대는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
4: 예.
5: 그것이 과연 정말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4: 예.
5: 이란 전쟁을 보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붙었을 때 이란이 중동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의 미군 기지를 계속 때렸습니다.
4: 예.
5: 그렇게 이제는 미중 갈등이 일어나면 주한미군 발진 기지가 있는 한반도도
4: 예.
5: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4: 본의 아니게 자동 개입할 수 있는 네. 상황. 만일에 뭐 지금 늘 얘기가 나오는 대만 사태가 만에 하나 벌어질 경우에 그 경우에 주한미군이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5: 예, 그게 사실은 올해 2월 달에
4: 예.
5: 구정에 그 주한미군 전투기가 떠서 중국에 가서 중국군 전투기 가까이 가서
4: 네네.
5: 중국군 전투기와 대치했던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4: 예, 예.
5: 사실 교전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거기서 피해가 발생하고 교전이 발생했다면
4: 예.
5: 당연히 한반도는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는 예. 상황이 되는 거죠.
4: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에 하나 대만 사태가 벌어지면 주한미군이 움직이게 되고 그 경우에 한국은 발진 기지가 되고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테고.
5: 그렇습니다.
4: 예, 일종의 지원 기지가 될 가능성마저 또 보이기도 하고 거기서 손발을 빼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동 개입이 동시에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5: 이미 브런슨 사령관이 지금 한반도를
4: 예.
5: 군수 지원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4: 예.
5: 이번 발언 중에 어떤 게 있으면 제일 돌연선이 사실 일본과 대만과 필리핀에 있는 선에서
4: 예.
5: 그 모든 군수 지원 물자는 한국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 예예.
5: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태가 발생을

0: 하면 전부 한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예. 개입이 되는 건데
1: 미군의 말 그대로 기지화돼 버리는 상황이죠.
0: 그렇습니다.
1: 예예.
0: 근데 그 기지들을 이번 최근 전쟁을 보면 기지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루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예. 하긴 지난번에 그 저 이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자라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건 중국을 의식해서. 한반도가 특히 이제 그 대한민국 땅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더 보여주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0: 그것을 굉장히 취임 이후에 여태까지 노골적으로 예, 예. 이제 중국에 대한 적대의 그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어서
1: 예, 예.
0: 그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1: 예. 하여간 원치 않는 리스크가 계속 늘어날 것에 그러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0: 저는 전작권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1: 예, 예.
0: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결정하려면 전작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1: 예, 예.
0: 지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을 어떻게 방해할 것인가에 한국군의 군사전략도 만들어야 되고
1: 예, 예.
0: 이것에 대해서 이거에 따라 전력도 개발해야 되고 한다면 이제는 가져와야 된다.
1: 예.
0: 그래서 이게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할 때 지금은 어떤 구조냐면 그 연합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1: 예.
0: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군 부사령관이 그 지휘관과 부지관만 바꾸는 구조인데
1: 예, 예.
0: 이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우리가 처음에 전작권을 가져오려고 했을 때 병렬형으로
1: 예, 예.
0: 지휘구조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따로 있으면서
1: 예.
0: 중간에 이제 협조기구를 두는 이런 형태로 가야 돼서
1: 예.
0: 한국방위는 이제 완전히 한국이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1: 예.
0: 미국으로부터는 확장억제, 해구사는 지원을 받고 대신 지금 하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루되지 않는
1: 예.
0: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것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이미 2006년에 그러니까 2004년에 이라크에 주한미군이 갔다 온 다음에 2006년에 한미 간의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할 때 동북아 지역의 다른 지역에 우리 군이 우리가 연루되는 것은 막겠다라는 것이 양쪽의 공동 입장으로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0: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1: 예.
0: 반기문 외교장관하고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미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0: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뜻과 상관없이 연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1: 예, 예.
0: 이게 이제 전작권이 없다 보니까
1: 예.
0: 이 미군의 주한미군의 바뀜이 이제 우리가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막 가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려면 예.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고 지금이 기회다 이 말씀을
1: 드립니다. 예, 예. 모든 것은 지금 그 어찌 보면 전작권 훈련에 달려 있는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에 달려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0: 그렇습니다. 예.
1: 전작권 환수를 한다고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 2, 3단계에서 3단계까지 다 우리는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0: 그렇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 예.
0: 군사력 5위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방비로 전력을 강화시켜 왔고
1: 예.
0: 이것은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나라도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미군도 지금 패트리어트가 부족해갖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1: 그렇죠. 예, 예.
0: 우리가 벌써 7, 80% 이상의 조건이 충족됐고
1: 예.
0: 안규백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94%가 충족이 됐다면
1: 예.
0: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오늘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건 더 많은데 워낙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늘어졌는데요. 오늘 그래서 음악도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MBC.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와 로봇, 병원 솔루션, 스마트 의료기기, 메디컬 뷰티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던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예, 2부의 국제 뉴스 강다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4: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스타링크 속도가 제한돼서 무인 드론 작전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공개했습니다. 트럼프가 에너지 휴전을 제안했지만 우크라이나가 화답하지 않자 휴전을 강요하기 위해 일부러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스타링크 모기업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 명칭은 정확히는 스타실드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SNS에 스타실드의 속도나 사용에 관한 모든 제한은 미군이 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7%가 올랐습니다. 전월 3.4%보다 상승폭이 커졌고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습니다. 휘발유 값이 한 달 새 9.1% 오르면서 오름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며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패드워치는 중간선거 전인 10월 말에 FOMC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17.7%의 확률에서 37.1%로 올렸습니다. 중간선거 일주일 전에 무슨 금리 인상이야 싶으시죠. 전례가 있긴 합니다. 연준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 6일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크게 반발한 적도 있는데요. 당시 연준 의장은 제롬 파월이었고요.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미국의 물가 충격, AI 기업의 부채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었습니다. AI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올해만 주식과 회사채 등으로 350억 달러 넘는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코어위브의 신용 불안에 주가는 15%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급락하면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1: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죠. 오늘 키워드는 자동차,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인데 유럽연합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을 제한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와서 눈길을 끌었죠. 중국의 자동차 공세가 대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무역 장벽을 유럽이 또 높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은 유럽으로 향하던 중국 하이브리드차가 새로운 목적지로 한국을 삼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 규제를 피해서 한국으로 물량을 대량으로 보내려고 할 경우에 역시 내수 시장에서 한국산 주동 중국산 자동차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오늘은 또 주식시장은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될 정도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투자 뉴스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는 고란 경제 전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예.
1: 주식시장 보고 계신 거죠?
6: 네. 서킷이 예. 나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1: 예.
6: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8% 이상 밀리면 이제 발동이 되거든요. 예, 예. 8% 넘게 떨어지면서 12시 23분 기준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요.
1: 예.
6: 코스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1: 거의 8% 가까이 되지 않나요?
6: 코스피는 10%가 떨어진 발동이
1: 아니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6: 지금 네, 예. 8% 가까이 밀리고 있으면서 5,500선을 힘겹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1: 예, 예. 그 뭐 다시 반등할 그 뭐 기회란 게 있을까요?
6: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시작할 때 보면은 한 5% 정도 떨어져서 시작했거든요.
1: 예, 예.
6: 그런데

0: 지금 장 마감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1: 예.
0: 사실 이게 시장에선 제일 안 좋거든요. 예. 이게 뭔가 시장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0: 8천억 정도를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게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그럼 장 마감쯤에 되면 얼마까지 규모가 늘어날지 좀 걱정인 상황이고요.
1: 예.
0: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매도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줄 만한 투자 주체가 딱히 없거든요.
1: 예.
0: 사실 상반기에는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면서
1: 그렇죠. 예.
0: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딱히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국민연금 역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다 뭐 시장 상황이 만약이라는 가정의 의미가 있을까만은
1: 예, 예.
0: 만약에 국민연금이 진작에 상반기에 그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했고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을 많이 낮춰놨으면
1: 예.
0: 사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국민연금이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 있거든요.
1: 예, 예.
0: 이게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때 국민연금의 역할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도 이미 국내 주식 비중이 여전히 꽉 차 있는 상황이기
1: 그러게요.
0: 때문에 더 이상 매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더 있는 거고요.
1: 예예. 예. 알겠습니다. 뭐 원래 오늘 하기로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아침 상황이 워낙 그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얘기로 시작은 하긴 했습니다. EU가 앞으로 중국의 하이브리드 차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는데 얼마나 맞겠다는 건가요?
0: EU 입장에서는 아니 자국이 사실 자동차 산업이 핵심 산업이거든요.
1: 예.
0: 사실 전체 이제 GDP 가운데 8%를 차지하고 연관 산업까지였지만 11.5% 고용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만약에 유럽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중국의 공세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1: 안 그래도 뭐 독일 자동차들도 감원하느라고
0: 맞아요.
1: 지금 정신이 없어서 예. 예, 예.
0: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줄이자라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건 뭐냐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장벽입니다.
1: 예.
0: 지금 현재 유럽 시장에서 보자면요. 그 전기차의 경우에는 좀 무거운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최대 45.3%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1: 예.
0: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자국의 전기차 업체를 보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유럽 회사 입장에서는 좀 경쟁해서 평평한 운동장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1: 예.
0: 중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유럽 기업이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걸 관세로 많이 한다라는 게 상계 관세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전기차는 45.3% 이렇게 해서 자국 전기차 시장을 방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0% 기본 관세만 부과가 됩니다.
1: 예.
0: 상계 관세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야, 전기차는 관세 때문에 조금 시장 뚫기가 어려우니 하이브리드 차를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차 기준이 그 80만 대까지 수입 물량이 늘어난 거예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사실 중국과 EU가 공동으로 이제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1: 예.
0: 관세를 매긴다라기보다는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방식으로 중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상한 제한 쿼터를 두기로 했습니다.
1: 예.
0: 얼마냐? 12월 1일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인데요. 1년차 수입 물량을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행 2년차부터는 이제 6%씩 수입 상한을 계속 올리는데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41만 대까지 늘어나긴 하는데
1: 예.
0: 기존에 중국이 유럽에 팔았던 80만 대 수준에 비하면 거의 절반밖에
1: 그러네요.
0: 안 되는 거니까
1: 예.
0: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EU 하이브리드 차 수출길이 막히게 된 거죠.
1: 아, 예. 근데 중국은 원래 내수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0: 네.
1: 자기들이 만든 걸 뭐 국내에서 이렇게 소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생산한 모양이죠.
0: 중국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내수 판매량을 보니까요.
1: 예.
0: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나 줄었습니다.
1: 아, 예.
0: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 뜨겁잖아요.
1: 예.
0: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몇 년째 그냥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 예.
0: 가계 부채도 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쓸 돈이 없다라는 거죠.
1: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0: 네, 맞습니다.
1: 오래됐죠. 얘기가 나온 지가.
0: 네. 예, 예. 그런데 반면에 같은 기간 해외 수출은 66.7% 급증한 715만 대를 팔았습니다.
1: 예, 예.
0: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이제 출혈적인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1: 예.
0: 마진이 바닥인데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내부보다는 좀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차량 한 대당 순수익이 내수의 한 4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내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기차 같은 경우,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번호판을 붙이고 있잖아요.
1: 아, 우리는 파란색인데. 예, 예. 거기 초록색이군요.
0: 예. 예. 그래서 지나가서 대도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번호판을 보면 이 초록색 번호판이 거의 절반을 넘는다라고 해요.
1: 아, 보급률이 상당히 올라왔군요.
0: 두 대 중 한 대는 거의 이제 친환경차 정도가 되다 보니까
1: 예, 예.
0: 추가로 여기서 더 사줄 신규 수요가 거의

0: 바닥이다라는 겁니다.
1: 게다가 경제도 안 좋다니까.
0: 네. 예. 근데 공장은 돌려야 되거든요. 이거 공장 안 돌리면 사실 그 기업들 다 파산할 수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공장을 돌려가지고 이걸 밖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의 수출이 많이 이제 그 어차피 살려면 공장을 가동 안 하는 것보다는 예. 거의 덤핑 수준으로 그냥 파는 게 낫습니다.
1: 뭐 그렇죠. 예. 네.
0: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차가 여러 우리를 비롯해서 여러 글로벌 국가들의 거의 밀어내기식으로 수출 물량이 예. 급증했고 유럽 위기를 느낀 유럽은 여기서 이제 쿼터제로 대응하기로 한 거죠.
1: 아 예. 싼 차가 막 들어오니까 그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성능이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엔간해서는 그렇다고 뭐 엉터리 차는 아닐 테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사다 보니까 이제 자연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보면 중국산 그 전기차가 많이 보이던데요.
0: 예, 네 그 맞아요.
1: BYD라고 써 있던데.
0: 네네. 예. 정말 놀랍죠. 실패율이 예. 정말 놀랍고요.
1: 예예.
0: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도 쿼터를 두든지 관세를 확 높여버리든지
1: 예예.
0: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1: 예.
0: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차에 대해서 127.5% 유럽보다도 더 심한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1: 예예.
0: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친환경차가 미국에 진출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1: 예.
0: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8%를 물리고 있어요.
1: 아.
0: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자면 2015년에 한중 FTA가 체결이 됐거든요.
1: 예, 예.
0: 그때 승용차를 양허 제외 보호 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FTA를 이유로 관세를 0%로 내려줄 의무는 없어요.
1: 예.
0: 그런데 기본 관세가 8%거든요.
1: 예, 예.
0: 이거를 그 뭐 우리가 8%지만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도 유럽처럼 뭐 15로 올리고 30으로 올리고
1: 올리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0: 네, 좋겠지만
1: 예.
0: 그게 WTO 및 FTA 규정상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서 지정된 일반 실현 관세율 8%를 넘어서서 임의로 인상하는 것이 통상 협정 위반입니다.
1: 아, 예.
0: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1: 뭐 올렸다가 또 다른 쪽으로 보복이 들어올 수
0: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게 예. 사실상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1: 예.
0: 네, 올릴 순 있지만 뭐 상계 관세 등을 부과해 가지고 올릴 순 있지만 만약에 올렸다가는 사실 우리가 대중 수출 규모가 또 상당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중국이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해 올지 몰라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우리는 관세 8% 장벽에 중국의 친환경차 특히 이제 전기차의 공습이 심한데
1: 예.
0: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거죠.
1: 예. 그렇다면 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음 타겟은 목적지는 한국으로 잡을 가능성이 뭐 가장 크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0: 다른 나라도 있지만 사실 한국이 가깝거든요.
1: 가깝고 네. 시장도 꽤 8%고
0: 크고. 시장도 예. 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중국 업체가 아, 테슬라 학습 효과가 좀 있는 예. 것 같아요. 그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미중 갈등이 불거지고 하고 또 머스크가 좀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러다
1: 예,
0: 보니까
1: 예.
0: 반 테슬라 움직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유럽 지역 판매량이 24년 기준 전년 대비해서 26.9%나 대폭 줄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떻게 했냐면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던 LFP 배터리 기반의 모델 Y, RWD 물량을 다 한국으로 돌려버렸어요.
1: 아,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 미국산 Y 모델보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 쌉니다.
1: 예.
0: 게다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대 초반이에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테슬라 모델
1: 굉장히
0: Y가
1: 많죠.
0: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1: 예, 예.
0: 수입 전기차 1위는 물론이고 국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 소렌토와 연간 판매 1위를 다툴 정도로 시장을 거세게 침식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수입차가 전체 차 가운데서도 1위를 다툴 정도예요.
1: 예. 그게 이제 뭐 이게 서울의 시내 다니다 보면 테슬라가
0: 굉장히 많아졌죠.
1: 예, 하여간 어디 없나 보면 또 테슬라 있고 그렇더라고요.
0: 네.
1: 예, 예.
0: 이게 이제 벌어진 일인데 한국 시장에서
1: 그러니까요.
0: 중국 업체들이 아 이거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에 혹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유럽 쪽으로 수출길이 막힌 하이브리드 차가 국내로
1: 예.
0: 전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가 우리 시장을 점령하게 되고 있고
1: 예예.
0: 기존에 우리 국산차 시장이 있던 그 영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1: 예.
0: 나오는 거죠.
1: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중국 하이브리드 차는 유럽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면 지금 이 무역 장벽 때문에
0: 네네.
1: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혹시 그쪽에선 반사 이익을 볼 게 없을까? 물론 이제 양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될 수도
0: 네네.
1: 있겠지만.
0: 예, 예. 반사 이익 기대되는 거 어쨌든 중국이 저가 덤핑을 못 하니까 우리나라가 극심한 가격 경쟁력 압박에 있었거든요.
1: 예,
0: 그 부분에선
1: 예.
0: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데 반사 이익이 그닥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1: 것
0: 게 전문가들의
1: 예, 예.
0: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그 EU가 도입하는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방식은
1: 예.
0: WTO 규정에 따라서요. 특정 국가만을 표적 제재할 수 없습니다.
2: 아, 예, 예.
0: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EU 외 수입국에 하이브리드 차의 수입 상한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2: 예, 예.
0: 그러니까 우리 차 같은 경우에도 네, 국가별 수입 물량 쿼터 제한에 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 예, 예.
0: 그러면 여기 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 현대차 기아를 보자면 유럽 판매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체코 공장이나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거든요.
2: 예.
0: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역내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쿼터 규제를 받지 않거든요.
2: 예.
0: 그래서 중국산 빈자리를 침투하기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미 현지 공장 가동률이 한계치에 다다랐대요.
2: 아, 예.
0: 더 이상 늘릴 여파가 없고요.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야 이렇게 되면 우리도 중국 유럽에다 공장 지어서 팔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현지 생산 체제를 빠르게 앞당기고 예. 있다라고 합니다.
2: 네, 곳곳에서 중국이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되니까 참 피곤하긴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 BYD라고 써있던 BYD라고 읽는다면서요.
0: 네네.
2: 예, 그 차도 요즘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0: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예. 이제 농담으로 BYD에서 보통 차가 보면은 차 로고가 굉장히 잘 보이게 돼 있잖아요.
2: 예, 예.
0: 근데 BYD를 사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로고를 떼버리거나 좀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대요.
2: 예, 예.
0: 그래서 이제 중국산 브랜드에 대한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잖아요.
2: 그렇긴 하죠.
0: 그런데 실제로 예. 타보면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2: 예.
0: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한 하차감을 빼면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 예. 하는 건데요.
2: 지금은 그 얘기는 그 저 가격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에서
0: 네,
2: 그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네. 얘기가 되나요?
0: 과거만큼 과거처럼 막 싸구려로 취급하던 것과는 좀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게 BYD의 수출 전략이 있는데요.
2: 예.
0: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BYD 중국산에 대한 특히 이제 가전제품은 중국산을 써도 자동차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2: 예, 예.
0: 조금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산 제품이요.
2: 예.
0: 그래서 BYD가 어떻게 진출했냐라고 보면 일단 상용차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2: 예.
0: 이른바 시내버스를 점령했습니다.
2: 아, 예.
0: 지자체가 전기 시내버스 노선에 이제 입찰을 받습니다.
2: 그것도 자주 봤습니다. 그 버스도. 예. 예.
0: 대거 입찰해서 지금 현재 국내 전기버스의 BYD 점유율은 5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 아, 그 정도로 많나요
0: 네,
2: 벌써?
0: 네. 예. 왜냐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싼 전기버스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2: 예, 예.
0: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화물차로 들어왔습니다.
2: 예.
0: 아무래도 소비자가 브랜드 이미지에 조금 좌우되는 승용차 시장보다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많이 따지잖아요.
2: 예, 예.
0: 그래서 1톤 전기 트럭을 점령했습니다.
2: 아, 그 용이한 부분부터 공략을
0: 네.
2: 하는 거군요.
0: 그리고
2: 예.
0: 세 번째가 바로 본격적으로 안방 공습을 시작한 건데요.
2: 예.
0: 이 상용차로 쌓은 인프라, 그러니까 상용차 시장에서 BYD가 그냥 싼 맛에 좀 싸봤는데
2: 예.
0: 괜찮더라. 품질에도 문제 없더라라고 하는 그 입소문을 탄 거죠.
2: 예, 예.
0: 상용차로 쌓은 인프라 평판을 바탕으로 소형 SUV 쪽에 따라 집중적으로 승용차 라인업을 잇따라 투입하면서요.
2: 예.
0: 상반기 누적 판매 만 대를 돌파했고요.
2: 상반기에요?
0: 네네.
2: 예, 예.
0: 그리고 국내 수입차 브랜드 전체 판매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2: 예. 그럼 그 뭐 지금 유럽에서 그렇게 막힌다니까 더 이쪽을 공략하기 시작하고 값도 또 내리기 시작하면
0: 네.
2: 그거는 순식간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0: 네. 그 가격 측면에서 BYD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2: 예.
0: BYD 저는 약간 BYD라는 이름 자체를 옛날에 워런 버핏이 투자한 중국 배터리 회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2: 예.
0: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2: 예.
0: 이 원래 이 BYD의 출발이 배터리입니다.
2: 그러니까 핵심이 배터리니까요.
0: 맞아요. 그러니까
2: 예.
0: 원가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싼 값에 차를 팔 수 있는 거죠.
2: 예예. 그 하여간 우리 자동차 시장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이제 또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미 시작됐는데 요즘 분위기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0: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중국차가
2: 예.
0: 가격만 앞세우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2: 예.
0: 품질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BYD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의 상당한 품질력을 좌우하는 건 배터리 기술이거든요.
2: 예.
0: 근데 그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인 뭐 바이두나 샤오미와 자동차 제조사의 결합이 가장 활발한 국가라고 해요.
2: 예.
0: 그러다 보니까 뭐 화려한 OS 반응 속도, 음성인식 AI 제어 기능 이런 소프트웨어 체감 품질 면에서는 오히려 국산차보다도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 예.
0: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개발에 한 4, 5년 걸리거든요. 근데 중국 기업들은 1년 6개월, 2년 만에 이것도 바꿔버려요.
2: 예.
0: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고 그나마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역시나 내구성 및 조립 품질
2: 예.
0: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이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데 AS 및 정비 인프라가 사실
1: 아 그렇죠.
0: 네, 요
1: 자동차주로서는 그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0: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점점 희미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걱정이 있고요.
1: 예, 예.
0: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이유가 11.5%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자라고 했잖아요. 예,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용 유발 계사

0: 개수라고 해가지고요. 10억 원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들어가는 예. 인력이에요. 사람이 얼마냐. 반도체가 1.5명이거든요. 예. 자동차가 7.8명입니다. 아이고, 예. 자동차 산업이 커져야지 고용이 확대되고 그래야지 예. 내수가 받쳐주는데 하, 이런 식이 되면은
1: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걱정이 뭐 계속되다 보니까 네. 머리가 아픕니다. 아이고라는 고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Driver's Seat, Sniff and Tears의 곡인데요. 이 곡은 제목과는 달리 자동차를 노래한 곡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는다는 말을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도 그 운전석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 같군요.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저기요.

0: 몇 층이에요?
1: 32층이요.
0: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1: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4: 예 8606 쓰신 분께서 고란 기자 얘기를 들으시고 버스에서 고란 기자님 얘기 들으면서 우연히 차창을 봤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버스도 비아디네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 무섭죠 7066 쓰시는 분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을 실제로 타보면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느끼는데 우리나라도 얼른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하셨습니다 8862 쓰시는 분께서 말로만 듣던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02번호로 오길래 스팸인가 하다 혹시 몰라서 받았는데 5분 동안 열심히 대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 그 전화를 5분 동안이나 해야 되나요? 예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잠시 후 1시 5분에는 김종서 씨를 제가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예, 1시 5분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7: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치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8: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0: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한시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8% 이상 폭락하며 연이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

0: 거래소에 따르면 낮 12시 23분 13초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중단됐습니다. 15분 뒤에는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방부가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정빈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합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며 이견은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SCM 한미안보협의회까지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자격임을 강조하며 꼴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미 싱크탱크 주최 세미나에서 자신은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지만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동해에서 두 종류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고 대외용 매체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공식 개통됐습니다. 왕복 4차로 총 길이 3026m의 신압록강 대교는 중국 측이 약 22억 위안을 투입해 2014년에 완공했습니다.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공식 통행이 미뤄졌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와 충남, 전남, 광주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서울 서초, 강남 등 5곳 외에 마포구와 경기 수원, 부산 남구, 제주 서귀포 등 25곳에서 추가로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이뤄져 모두 30곳에서 허위 입력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감사한 결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시설안전원은 지난해 3월 교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발의 이후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사장이 경위 파악을 지시하자 결혼 관련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과 보안을 3차례 요구했는데 감사원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고 고용노동청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OK저축은행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당초 알려진 183명에서 250명으로 늘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외부 보안업체와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홈페이지 대출 신청 고객 250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연소득, 대출금액 등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수원 권선구 수원광명고속도로 금곡요금소 인근에 달리던 SUV 차량이 보수작업을 위해 도로를 통제하던 전광판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과 제주에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3도 등 19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의학계열 및 명문대 지망생을 위한 울산대성학원은 검정고시생 등 수능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한 12월 한 달간의 수능 브릿지반을 개설합니다. 첫걸음부터 완벽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명문대 합격의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2: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3: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4: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2: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2: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6: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0: 예, 손석희의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은 코스닥에 이어서 코스피도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주식시장이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아까 고란 기자가 가는 길에 급하게 좀 연락을 주셨는데 방송 중에 코스닥은 8%, 코스피는 10%라고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잠깐 착각하신 거라고요. 똑같이 8% 하락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란 기자님. 예, 아유 참 걱정이네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두우시겠습니다. 그 어두워지셨다면 3부의 김종서 가수가 조금 위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3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4부 첫 곡은 늘 그렇듯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예, 손석희 12시 3부 질문들을 시작하겠습니다. 80년대 헤비메탈에서 출발해서 90년대에는 락 음악의 대중화를 이끈 가수라고 얘기하죠. 내년이 벌써 데뷔 40주년, 새로운 싱글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김종서 씨를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어서 오십시오.
3: 너무 예. 뵙고 싶었습니다.
2: 아이고, 이렇게 만나네요.
3: 이렇게 만나네요. 무슨 음미영장 만난 같은 느낌인데.
2: 예전에 예. 그 저 방송사 복도에서 스치듯 만난 적은 있습니다.
3: 여의도 MBC 시절.
2: 예예예. 예, 예. 예.
3: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 예. 후배 아나운서들님께서 계속 그 손 선배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2: 아,
3: 예. 예. 그래서 노래방 같은 데 가시면 제 노래만 부른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0: 내적으로 네. 굉장히 동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저한테 그 CD도 하나 주셨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뭐라고 적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0: 아 기억이 안 납니다.
1: 배틀 한번 하시죠.
0: 아 맞다 맞다 맞다.
1: 예, 그 많은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늘 거부해 왔습니다.
0: 무슨 자신감이시죠?
1: 아유 무슨 뜻인지 금방 아셨네요.
0: 네, 네
1: 알겠습니다. 아 예, 저는 남겨진 독백이 저의 와. 최애 곡이자 애창곡이었습니다.
0: 제 3집에 있는 곡이고 예. 사실 그게 난이도가 있는 곡입니다.
1: 그 어렵습니다.
0: 네네네.
1: 그 특히 마지막 후렴구에 예. 제일 위를 끌어올리는 거는
0: 예. 어렵습니다.
1: 그거를 해서 한 10번 했으면 한 3번 정도는 성공했습니다.
0: 그러면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1: 예, 하여간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김종서 씨가 얼마나 대단한 아티스트인가를 제가 늘 생각하곤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아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게
0: 되네요. 그러니까요.
1: 예. 요즘 그 국방 FM, KFN에서 네. DJ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0: 3년 됐고요.
1: 예, 예. 그 매일 그렇게 일상적으로 한다는 게 힘들진 않으십니까?
0: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1: 예.
0: 이게 그렇게 레귤러로 뭘 하는 거가 안 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1: 그렇죠. 대부분 예. 이렇게 또 뮤지션들은 그런 네네. 경우가 많으니까.
0: 근데 그걸 하고 제가 많은 것을 얻었어요.
1: 예. 그러니까
0: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1: 예.
0: 그리고 매일이 새롭습니다.
1: 아.
0: 그리고 일단 그 새벽에 자야 됩니다. 일찍 자야 돼서 건강을
1: 그렇죠,
0: 얻었고,
1: 예. 예.
0: 그래서 굉장히 이걸 왜 인재했나?
1: 예예. 예. 아 그렇군요. 예. 국방 FM이라고 해서 뭐 군인들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0: 이제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 그 확장을 좀 시켰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원래 국방 FM이었다가
1: 예.
0: KFN으로
1: 이름도 바꾸고.
0: 좀 바꾸고.
1: 예예. 예. 예. 근데 일설에 따르면
0: 네.
1: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창법을 바꾸셨다는 설이 있던데.
0: 아, 창법이 바뀐 게 아니고
1: 예.
0: 제가 12여 년 전에 그 굉장히 좀 슬럼프가 가지고 목소리가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1: 예.
0: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희는 요즘 뭐 학생들처럼 무슨 기관에서 뭐 보컬을 배우거나 그런
1: 예.
0: 게 없잖아요. 다 혼자서 독학이었는데.
1: 그렇죠. 예.
0: 독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맹점이 슬럼프가 왔을 때 헤어나갈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0: 네, 힘든 거죠.
1: 예, 예.
0: 그래서 제가 해답을 찾은 게 이제 성악을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1: 성악,
0: 예,
1: 클래식 성악이요. 예, 예.
0: 그래서 테너 수업을 한 3년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 하긴 뭐 김종서 씨가 뭐 바리톤 수업을 받았을 리는 없는 것 같고.
0: 예. 그래서 참 거기서 많은 것을 얻었고
1: 예.
0: 거기서 기초적인 호흡 발성을 제가 이제 깨닫고.
1: 예.
0: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저는 스스로 제2의
1: 예.
0: 인생이 그때부터 열렸다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뭐 클래식 곡도 많이 부르셨겠네요.
0: 예, 뭐 우나 프리티바 라그리마 같은 거, 넬슨 도르마
1: 어려워지는군요. 예, 예.
0: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칭찬인지 뭐
1: 예.
0: 아무튼 너무 발전 속도가 빠르고 소리에 대한 이어도가 좋다 그래서. 우리 이거 독창회를 한번 가져오면 어떨까? 근데 그때
1: 예.
0: 독창회 도전하려고 몇 곡도 준비하고 하려고 하다가
1: 예.
0: 도저히 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1: 예.
0: 못했습니다.
1: 혹시 그 클래식 그 곡 중에
0: 네.
1: 음원으로 발표한 건 없으시죠?
0: 없어요.
1: 예, 네. 아, 있으면 오늘 들어볼까 했더니.
0: 예.
1: 예.
0: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그런 제가 수업 받았던 곡들을 좀 아리아를 몇 곡을 한번
1: 뭐 콘서트에서 하실 수는
0: 예.
1: 있죠.
0: 할까? 예, 좀
1: 콘서트를 여태까지 하시다가 잠깐 쉬고 12월 말에 다시 한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좀 올해 전국 투어가 너무 성황 내참 잘 돼서
1: 예.
0: 감사하게 해서 12월 말에 25일 날
1: 예.
0: 서울에서 이제 콘서트를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는데
1: 예.
0: 이제 약간 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컨셉을 좀 바꿉니다.
1: 예.
0: 그래서 저한테 이제 또 공연하면 안 되고 이제 지금 준비 기간을 좀 가지고 12월 25일 날 좀
1: 예.
0: 이게 이제 어떤 내년에 40주년이라서
1: 그렇죠.
0: 내년엔
1: 예.
0: 또 새 음반도 내고 LP도 기획돼 있고요.
1: 예, 예.
0: 그래서
1: 아 LP도 그러니까
0: 예.
1: 거긴 신곡이 담깁니까?
0: 신곡도 들어가고
1: 예.
0: 여러 가지 이제 구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 예. 혹시 그 LP에는 헤비 메탈은 안 들어갑니까?
0: 들어갈 수도 있겠죠.
1: 예.
0: 네,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1: 그 헤비메탈과 클래식 성악곡을 같이 넣으면 참 신기한 음반이 될 것 같긴 합니다.
0: 그야말로 올라운드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아마.
1: 예, 예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기
0: 네네네.
1: 때문에.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뭐랄까 성악도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성대라든가 네. 창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자리 잡은 부분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공연을 보신 분들의 그 대부분의 평이
0: 네.
1: 아니 김종서 씨는 그냥 그대로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나아진 것 같다.
0: 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넘버 신화위 때 했던 넘버는 40년이 넘은 곡들인데
1: 예, 예.
0: 그 20살 때 불렀던 곡을 저는 아직도 원키로 불러야 된다라는 그
1: 있죠,
0: 도전 정신이에요. 예, 예. 예, 아직. 근데 보니까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나이가 예, 예. 이제 언제부터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1: 한가 아, 벌써 60이 네. 넘었습니까?
0: 한가 넘은 가수가
1: 아이고 예.
0: 없다고. 예, 전례가. 아, 예. 그래서
1: 조금씩 키를 낮춰서 하니까.
0: 네, 그래서 예. 뭐 낮춘다고 그게 뭐 부력적인 건 아닌데
1: 예, 예.
0: 할 수 있는 데까지 저는 한번 도전을 해 보자. 그래서 힘들어요.
1: 아.
0: 그게 이게 더 운동량도 늘려야 되고 예. 또 몸을 좀
1: 그러니까 아무튼 관리를. 지금도 원키로 한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럼 아까 얘기한 남겨진 독백의 그 후렴 부분도 지금도 올라가십니까?
0: 가능합니다. 네.
1: 예. 존경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아. 하여간 그 팬들의 반응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극찬 일색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년에 싱글 하나 내놓으신다고 그랬는데
0: 올해 싱글 제가 다음 달에
1: 아 다음 달인가요?
0: 선초전으로 일단 한 곡 내놓습니다. 그래서
1: 예.
0: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1: 아 내년에 앨범이고 올해는 싱글이고.
0: 곡을,
1: 예. 예. 어떤 곡을 싱글로 내놓으십니까?
0: 98년에 제가 문득 다시 시작해라는 곡이 있는데
1: 아,
0: 이게
1: 예,
0: 메시지가 예. 그 당시에는 IMF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뭔가
1: 그랬죠.
0: 응원을 하자는 의미에서
1: 예,
0: 제가
1: 예.
0: 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곡을 그 제가 언제 이렇게 듣다가 가사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쓴 가사지만 아 이거를 또 요즘에 또 우리 그 젊은 청년들한테
1: 예.
0: 메시지를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 그 첫 가사가 눈을 들어 아침 해를
0: 예, 네네 아시네요.
1: 예.
0: 네네. 그래서 그 가사를 일부를 좀 수정을 하고요.
1: 예예.
0: 뭐 중요한 가사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제목도 넌 빛날 거야.
1: 아, 넌 빛날 거야.
0: 그리고 다시 시작해간
1: 예, 예.
0: 부제로 되고 이렇게
1: 예, 예.
0: 바뀌었어요.
1: 아, 근데 곡 자체가 뭐 많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0: 네, 좀. 포음은 조금 그래도
1: 약간의 편곡,
0: 예, 약간의 편곡이
1: 예,
0: 나왔죠.
1: 예. 지금 배음으로 이렇게 깔리고 있습니다. 다시
0: 아, 네, 네.
1: 제가 이 첫 가사부터 다 외웁니다.
0: 진짜요? 감사합니다.
1: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0: 네.
1: 노래방 가면 김종서 씨 노래만 불렀다.
0: 이 노래는요, 60에 들은
1: 예.
0: 노래인데 정말 매니아들만 아는 곡이에요.
1: 이거 아, 이 노래가요?
0: 예, 예. 저는 이거를 예. 한 번도 홍보한 적도 없고,
1: 아,
0: 예.
1: 그래요.
0: 공연에도
1: 예.
0: 잘 안 하는 곡이에요, 심지어.
1: 예, 예. 사실 제가 그 저 97년인가에 공부한답시고
0: 유학
1: 예, 예, 예 미국 예. 갔다가 오는 올 때 98년에 이 곡이 나왔죠 아마
0: 맞아요 네
1: 그리고 99년에 들어왔는데 98년에 이 곡이 히트곡이었고요
0: 아이고
1: 네. 그 미국의 그 총구석의 노래방에도 이 곡이 있더라고요
0: 아 있을 거예요
1: 예 이제. 그럼 제가 귀국 전날에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귀국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0: 그러니까요. 이게
1: 예.
0: 가사가 제가 그때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쓴 가사라서
1: 예, 예.
0: 다시 한번 또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힘을
1: 예.
0: 주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1: 사실 이뭐 저는 그 제작자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배음으로 깔아주고
0: 네.
1: 있는데 이 전주가 나올 때
0: 네.
1: 벌써 뭉클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1: 뭐 그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0: 네,
1: 분들이
0: 네.
1: 이 노래로 힘을 얻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다시 들으시면. 저처럼 똑같은 뭉클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1: 예. 아, 그 김종서 씨를 오늘 여기서 만나다.
0: 제가 너무 긴장되는 거 있죠? 제가 라디오 할 때
1: 무슨 그래. 말씀을요? 예.
0: 그러니까요. 제가 오면서도 SNS에 올렸는데
1: 예.
0: 너무 설렌다고.
1: 아, 그러십니까?
0: 네.
1: 예. 근데 사실은 그 김종서 씨하고 저하고는 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0: 네.
1: 저는 그 레드 제플린의 로버트
0: 네.
1: 플랜트의 광팬입니다.
0: 저는 로버트 플랜트 때문에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1: 그 얘기 들었습니다.
0: 그래서 한국의 로버트 플랜트라고
1: 예.
0: 80년대 무명 시절에는 한국의 로버트 플랜트라는 게 항상 그
1: 아,
0: 닉처럼
1: 예.
0: 따라붙었습니다.
1: 혹시 젊은 세대는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그 유명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0: 예.
1: 아실 테고 그 레드 제플린의 보컬이
0: 네.
1: 예, 로버트 플랜트인데
0: 네.
1: 이 시간에서는 뭐 늘 이렇게 많이 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 음악
0: 네.
1: 선곡위원들도 계셔가지고 얘기 나누곤 하는데 그때 그 로버트 플랜트한테 빠져서 노래를 제멋대로 부르다가 신화위에서 퇴출당했다 이런 일화가 있더군요.
0: 아, 제가 좀 그 무명 시절에 이제 제가 음악을 정말 하겠다고 딱 했는데 이제 오디션 제가 들어와서 신하위.
1: 예, 예.
0: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제가 운 좋게 통과가 됐어요.
1: 예.
0: 근데 공연이 잡혀 있어서 제가 그냥 자격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예, 예.
0: 그냥 제 추론입니다만은 그냥 준비는 하나도 안 됐고 의욕만 있는 상태였죠.
1: 예, 예.
0: 그러니까 막 나중에 그 누가 녹음본을 들려줬는데
1: 예.
0: 와 혼자 따로 노는 거예요. 막 박자 앞으로 가고 음정 하나도 안 맞고 막
1: 예.
0: 너무 충격이었죠.
1: 원래 로버트 플랜트가 그 저 애드립 창법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0: 그분이 원래 이제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틀 안에서 그렇게 하는
1: 물론
0: 거고
1: 물론 그렇죠. 예, 예.
0: 전 틀도 보고 그냥 혼자 이게 밴드가 아니죠. 그래서
1: 예.
0: 그때 충격을 받았고
1: 예.
0: 꿈과 또 현실 사이에는 참 이 괴리가 있구나. 이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1: 예.
0: 딱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어서
1: 아무튼 그랬던 분이 예. 이제는 성악까지 배워서
0: 네.
1: 클래식 음악까지 하시는 분이 됐으니 참 대단한 그런 발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 뭐 저희 프로그램의 타이틀 음악이 레드 제플린 음악이라는 건
0: 네.
1: 아시죠?
0: 알죠.
1: 예. 아이고 오늘 뭐 이래저래 반가운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게
0: 됐네요. 예.
1: 그 저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그 레드 제플린의 락큰롤을 부르는 그 장면을 본 적도 있습니다.
0: 레드 제플린 넘버는 제가 너무 많이 해서요.
1: 예.
0: 블랙독, 락앤롤 가장 많이 한 넘버가 이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1: 예.
0: 제가 다 넣은 건데 로버트 프렌트보다 더 많이 불렀을걸요.
1: 예. 아, 그 본인이 그 노래를 자신의 최고의 곡으로 치진 않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레드 제플린 멤버들 물론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고
1: 그렇죠.
0: 이제 그렇긴 한데. 예. 너무 다르죠. 레드 제플린 예. 전체 음악을
1: 그러니까
0: 들어보신 분
1: 더 많이
0: 놀라죠.
1: 부르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개.
0: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네. 그 신하위 때 활동할 때 신하위에서는 서태지 씨도 거쳐갔고.
0: 예, 신하위 40대. 예.
1: 예. 예. 같이 그 작업도 많이 하셨고.
0: 그 친분 덕에 같이 이제 거의 같은 시간대에
1: 예.
0: 솔로로 독립을 했고.
1: 맞아요.
0: 그래서 너무나 다행히. 서로가 잘 됐고
1: 예, 예.
0: 서로가 또 의지하고 서로
1: 요즘도 연락을 하십니까?
0: 아 요즘은 그 연락을 저도 일부러 안 하고 있고요.
1: 아, 예. 예.
0: 그래서 지금은 좀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1: 예.
0: 저도 사실 친하지만 저도 팬이에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1: 예, 예.
0: 그 신작을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아,
0: 지금
1: 신작을 만든대요?
0: 항상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1: 예.
0: 어디 안 다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 개인 스튜디오에 박혀가지고 뭔가
1: 예.
0: 계속 사부작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내년엔 또 김종서 씨의 새로운 앨범도 접할 수 있지만
0: 네.
1: 서태지 씨도 또 낼 수도 있는 거겠군요.
0: 그럼 좋겠네요. 그러면 또
1: 예.
0: 우리 예전에 92년 그때처럼
1: 그러게요.
0: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 뭐 레드 제플린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보컬과 기타의 관계는 매우 각별한데.
0: 아, 그렇죠.
1: 예. 그동안에 작업했던 기타리스트 중에서 음악적으로 제일 뭐랄까 잘 맞았던 기타리스트 누굴까요?
0: 저는 그 여러 유형의 기타리스트
1: 예.
0: 그 장르가 있지만
1: 부활에서도 활동하셨으니까
0: 네,
1: 김태원 씨하고 하셨을 테고
0: 예. 근데 블루스를 잘하는 기타리스트를 너무 좋아해요.
1: 아, 예.
0: 뭐 블루스가 이렇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1: 예, 예.
0: 그래서 신대철이 그
1: 신하위
0: 예 신대철 씨가 그 블루스 하는 거는 많이 그렇게 대중들한테 노출은 안 됐을 텐데
1: 예.
0: 제 생각으로는 우리 잼 할 때 블루스 잼 같은 거 할 때
1: 예.
0: 정말 제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는 예, 기타리스트예요.
1: 아, 예. 예.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저 개인적으로는 뭐 누가 낫다 덜하다가 없고요.
1: 예.
0: 이거는 이제 제 개인 기호인데 신대철이 아마 저한테는 맞는 뭐 그런
1: 예.
0: 성향이 아닌가.
1: 그럼 두 분이 뭐 같이 할 기회는 없을까요?
0: 계속 얘기는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요.
1: 예.
0: 그게 이제 어떤 뭐 하고 싶다는 의욕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1: 물론 그렇죠.
0: 네,
1: 서로 또 맞아야 되는
0: 네,
1: 것도 있으니까.
0: 좀 갖춰진다면 서로 마음은 서로 이렇게 늘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언제든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1: 아무튼 뭐 90년대 솔로 전향 이후에 내놓으신 그 특히 이제 락 발라드는 뭐
0: 네.
1: 너무 명곡들이 많아서 대답 없는 너,
0: 네.
1: 겨울비, 뭐 아름다운 구석은 발라드라고 보긴 좀 어렵긴
0: 네네,
1: 하지만.
0: 네, 발라드는 아니죠.
1: 예, 예.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겨진 독백.
0: 에필로그.
1: 예.
0: 에필로그
1: 예.
0: 있고 지금은 알 수 없어.
1: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0: 네.
1: 예. 유독 애착이 가는 곡이 있습니까?
0: 와, 그
1: 사실
0: 많이
1: 이런
0: 봤는데.
1: 질문은 굉장히 괴로운 질문이라는 거 아는데.
0: 예, 예. 예. 근데 예전에는 다 제가 쓴 곡이라서
1: 예.
0: 어느 곡을 제가 뭐 편애할 수 없어요라고
1: 예.
0: 했는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노래하다 보니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는 대답 없는 너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존재할까?
1: 아, 예, 예.
0: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1: 예, 예. 그렇군요. 누구나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최애곡을 뽑아주세요 하면 다 답하기가 어려워요.
0: 어려워요, 진짜. 예.
1: 뭐 베스트 3를 꼽아주세요 해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남은 곡은 머릿속에 네. 남은 가슴 속에 남은 곡은 대답 없는 너.
0: 그게 진짜 예전에는 너무 많이 불러서
1: 그렇죠.
0: 예. 이게 좀 권태가 올 때가 있거든요 가수들도.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자기도 너무 많이 하면 기계처럼
1: 예.
0: 부르게 되고
1: 예.
0: 네, 그러면 이제 불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뭐 꾸역꾸역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1: 예.
0: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되게 남다르게 이렇게 푹푹푹 바뀌는 게 있어요.
1: 그렇군요.
0: 제가 스스로 하면서.
1: 예. 예. 오랜 슬럼프 기간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0: 맞습니다. 예.
1: 아무튼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악까지 배우시고.
0: 네.
1: 그런 과정에서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해준 귀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아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1: 예. 예,
0: 우리 김장훈 씨.
1: 예, 아 김장훈 씨.
0: 김장훈 씨를 예, 예. 이제 어떻게. 활동할 때는 서로 이렇게 접점이 없었는데
1: 예, 예.
0: 한 4년 전에 알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1: 예.
0: 저한테 이제 문득 왜 공연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전 제가 될까요 지금 공연이? 그 전에 이제 한두 번 했는데 너무 안 돼서 예. 참패를 했기 때문에
1: 아,
0: 자신감이 어느 하락됐고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뭐 내가 연출해 줄게 해 하는 거예요.
1: 아, 그 김정우
0: 씨 연출이라면 예. 또 오. 얘기가 다른 얘기라서
1: 예, 예.
0: 그 자신감을 얻고 진짜 소극장부터 막 200석도 안 되는 데서 아, 시작을 했어요 다시.
1: 예예. 예.
0: 근데 그게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1: 예.
0: 올해 전국 투어까지 가게 된 거죠.
1: 아, 그 예, 전국 투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0: 모든
1: 관객이 꽉 찼다면서요.
0: 네, 김장훈.

0: 연출이고.
1: 예. 다시 시작했군요.
0: 네, 그러니까
1: 본인의 노래처럼. 네,
0: 그래서 아. 뒤늦게라도 이렇게 예전 팬들이 다시 예. 모이는 현상이 그렇죠. 생긴 거죠.
1: 사실 또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를 수도 있었는데.
0: 그러니까요. 네. 네.
1: 근데 다시 또 이게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어려움 속에서 해나갔으니까 네. 그 12월 25일 콘서트 이후에도 계속 또 콘서트를 합니까?
0: 네, 그 내년에는 더 창대하게 40주년 이제 콘서트를 예. 준비하고 있어서 좀 더 지금보다 사이즈를 좀 넓혀서 생각입니다. 예.
1: 그런 자신감도 이제 또 좀 생기셨군요.
0: 네.
1: 예. 하여간 11월 4일에 나온다는 그 싱글
0: 네.
1: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나오는 앨범도 기대를 네. 하겠습니다. 내년 40주년 긴 음악 인생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정말 큰 힘 얻었습니다.
1: 예. 김종서 씨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2: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재학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6가지 기전과 영양 이야기.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예, 이제 4부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종서 씨 방금 이제 나가셨는데 7422 쓰시는 분께서 다시 시작해와 남겨진 독백을 아시다니 찐 팬임을 인증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해가 더 듣고 싶은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함께 듣겠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애플이 종가 기준 사상 첫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5조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700조 원이 넘는데요. 엔비디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기록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0: 스마트폰 점유율은 23%로 1위지만 출하량은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식창 쳐다보기도 싫으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은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117억 유로, 우리 돈으로 17조 7천억 원 정도인데요.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보다 20.7%나 웃돌았는데 4분기 매출은 이보다 30%나 늘 거라고 ASML은 예측했습니다. 반도체 노광 장비는 쉽게 말하면 반도체 웨이퍼의 빛을 이용해 아주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건데요. ASML의 EUV, 즉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사실상 독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 고객 중 하나인데요. ASML의 매출 전망이 밝다는 건 아직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로부터 동쪽으로 900km 떨어진 러시아 알라부가 드론 공장에 북한 노동자 12,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고 미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조지 W. 부시 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를 시작하죠. 이선영 아나운서.
0: 네, 안녕하세요. 네,
1: 국제뉴스는 잘 들었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0: 네, 오늘은 미국 메이저리그로 떠나볼 텐데요. 지금 예.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을 야구가 한창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포스트 시즌이 올해 이후에 당분간 없을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1: 올해 이후에 당분간요? 한 번도 아니고?
0: 근데 이거는 예. AP통신의 기사 제목이긴 한데 좀 극단적이기는 해요. 오늘 설명드릴 예. 사안이 뭐 시작이 될지 예. 시작이 된다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1: 예. 네. 근데 AP도 낚시성 제목을 담아요?
0: 어쨌든 예. 네 포스트 시즌이 한동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1: 예, 예. 그 뭐 하여간 원래 이 저 가을 야구라는 게 그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 그 두 리그의 승자들이 최종적으로 겨루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예, 예.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템파베이와 클리블랜드가 맞붙고 현재 1승 1패 동률이고요. 예, 예. 내셔널 리그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우리 선수들이 뛰었던 리그인데 예. 지금 이제 밀워키와 LA 다저스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지금 밀워키가 3번 연속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7전 4선 승제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한 번 더 예. 이기면 이제 내셔널 리그에서는 밀워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 예. 이제 LA 다저스 입장에선 디펜딩 챔피언 지난 시즌 우승자이기 때문에 좀 이제 굴욕이 되겠죠.
1: 예, 예. 네. 그 정도면 글쎄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 뭐 어떤 누굽니까? 그 오타니 네, 쇼헤이 뭐 완전히 부진에 늪에 빠져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모양인데.
0: 아, 또 야구 모릅니다.
1: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래도 오타니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0: 아 근데 또 이제 예. 모르겠어요. 야구는 예측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1: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0: 네, 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예. 다만 좋아할 뿐입니다.
1: 예예. 예. 그래서 메이저리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0: 아, 지금 구단주들이 주도하는 락아웃. 직장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5년짜리 노사 단체 협약이 체결돼 있다고 해요. 사측이 이제 30개 구단의 구단주들, 예. 노측이 이제 MLB에서 뛰는 선수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예. 지금 사측에서 선수들이 싫어할 만한 조약을 새로 놓겠다. 지금 현재 기존 계약이 단체 협약이 12월 1일에 만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선수들과 구단이 이제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는 중이고 예. 구단의 입장은 선수들 그래 반발할래? 그러면은 우리 그냥 리그 안 해. 그럼 너네 손해 엄청나지?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손해가 뭐 막심하긴 하겠죠?
0: 천문학적인데요. 예.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정규 시즌 중에 야구가 보통 6번 하거든요. 예. 일주일에. 근데 하루 결근을 하면요. 우리 돈으로 5억 2,406만 원을 손해본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0억이에요.
1: 아, 그럼 무단 결근이겠죠. 무단 이럴 때도 무단이
0: 무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장이 폐쇄됐으니까 못 나가서 돈을 이제 못 예, 받는 예. 거죠. 급여를. 예. 그러면 이제 최저 연봉 선수들은 손해가 좀 덜하냐? 그것도 예.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674만 원을 하루에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 예. 이제 전체 시즌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가을 야구 하고 있고 10월 23일

0: 3일에 이제 월드 시리즈가 치러지거든요. 그럼 11월 이후부터 개막을 하는 3월까지는 야구 안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야구는 정규리그 그리고 가을 야구만큼 주목되는 리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토브리그거든요. 그래서 뭐 FA 계약이 왔다 갔다 이루어지고 선수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데 직장 폐쇄가 가을 야구 직후에 시작되면 이것도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뭐 운신의 폭을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캠프나 뭐 3월에 개막하는 정규리그 일정까지도 중단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1: 워낙 뭐 메이저리그는 선수 파업도 몇 번 있었고 직장 폐쇄도 또 있긴 있었습니다.
0: 네. 직장 폐쇄가 뭐 한 4번, 선수 파업이 한 5번 있었는데요. 직장 폐쇄로 인해서 정규리그가 진행이 안 된 적은 없었고 선수 파업이 94년에 있었을 때 정규리그 막바지쯤에 이제 선수 파업을 하면서 가을 야구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1: 근데 구단들이 내세운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0: 아, 셀러리 캡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연봉 상하한제거든요. 그러니까
1: 셀러리 캡,
0: 네.
1: 모자.
0: 캡 한도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근데 모자라고 하면 이렇게 가둬놓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주들은 우리가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총 연봉을 제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적게 쓰는 구단들과 경쟁이 안 된다. 불공정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지금 다저스 세 번 내리 이기고 있는 밀워키 있잖아요. 이 밀워키가 30개 구단 중에 19등으로 돈을 쓰고 있으니까 좀 스몰 마켓 구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리그의 클리브랜드랑 지금 템파베이 각각 32와 26위 돈 쓰는 걸로
1: 아, 다 낮군요.
0: 네, 그러니까 보기 좋게 이제 구단주들의 주장을 이제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단협 안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총 연봉 상하한과 선수 연봉 상하한이 각각 담겼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봉의 상하한이 생기면 개별 선수들의 계약 기간이나 총 연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뭐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얘기 나온 오타니 쇼헤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몇 억씩 번다고 하는데 반발을 하겠군요.
0: 맞습니다.
1: 그런 아니 오타니 쇼헤이가 아니라 그런 급의 선수들이라면
0: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선수들일수록 더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거셀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북미 프로스포츠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계약 10개 중에 9개가 MLB에 있다고 해요. 이유는 사실 미국에서 야구도 뭐 인기가 좋지만 아이스하키나 미식축구가 더 인기가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더 높은 연봉이 없는 이유는 여기 이 리그에는 캡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상한선이.
0: 그래서 지금 MLB의 뉴욕 양키스의 투수 카를로스 로돈이나 볼티모어의 피터 알론소 등이 구단에서 경기 안 하겠다 하면은 우리도 안 한다. 우리도 안 뛰겠다라고 하면서 강대강으로 지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우리나라 선수들도 MLB에 많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진출해 있는데 그 선수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0: 지금 우선 이제 애틀랜타 김하성 선수는 벤치에서 시즌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참에 아예 돌아올 가능성도 거론이 몇몇 언론들에서는
1: 국내로요.
0: 그리고 이정우 같이 이미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지만 오타니 쇼헤이급 슈퍼스타는 아닌 선수도 이제 몸값을 한참 올려야 되는데 이런 선수들은 연봉 상한이 생기게 되면 구단에서 쓸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 일단 전제가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고요.
0: 네, 그리고 김혜성이나 송성문 같은 선수들은 신인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단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도 있으면 이 선수들부터 우선적으로 좀 기회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제 한국 팬들이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동시켰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명의 선수들이 다 한 팀으로부터 나왔어요.
1: 히어로즈.
0: 네, 히어로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수들이 우리 리그에 돌아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키움 히어로즈가
1: 뭐 잠깐이라도.
0: 잠깐이라도 지금 4년 연속 꼴찌라는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들이 다시 와서 우리 팀을 좀 구원해주지 않을까라는 재밌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MLB 단협에 직장 폐쇄 기간 동안 다른 리그를 뛸 수 있다는 규정이
1: 잠깐이라도.
0: 있대요.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도 뭐 놀면 뭐하니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 가서 뭐 친구도 만나고 뭐 고향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경기도 뛰고 몸도 풀고 이제 눈이 좋고 매우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상상까지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음악가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곡을 내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기억되는 곡을 내놨느냐 이거겠죠. 어떤 가수는 뭐 수십 장의 음반을 발표하고도 대중의 기억에 남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오로지 단 한 장의 음반 그리고 딱 한 곡의 노래로 수십 년 동안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밴드가 바로 그런 밴드입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 주제는 세계가 사랑하는 락. 기준은 유튜브의 조회수로 잡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곡은 3위에 오른 곡입니다. 베스트 3에 들어간 곡이죠. Four Non-Blondes의 One Hit Wonder What's Up입니다. 예. Four Non-Blondes는 1989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이 됐는데 독특한 이름이죠. 직역하면 금발이 아닌 네 사람. 일화가 있는데 무명 시절에 멤버들이 한 공원에서 식은 피자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금발의 아이가 버려진 피자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답니다. 마찬가지로 금발이었던 아이의 부모는 멤버들을 좀 못마땅하게 이렇게 훑어보면서 더러운 것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아이를 꾸중했다는군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Four Non-Blondes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금발이 아닌 이들은 다시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청춘들,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주류에 속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아우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금발이 아닌 네 사람은 1992년에 1집 Bigger, Better, Faster, More를 내놓습니다. Four Non-Blondes의 데뷔 앨범이자 마지막 정규 앨범, 이 앨범입니다. 예, 어휴 뭐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앨범이 나오고 불과 2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밴드는 그렇게 허무하게 흩어졌는데 불멸의 히트곡은 남았습니다. What's Up의 공식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현재 약 22억 7,500만 회에 달합니다. 이 곡이 긴 세월 동안 잊히지 않은 것은 단순 지나간 시절에 대한 향수 때문만은 아니고 25살의 화자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지만 세상은 좀처럼 뜻대로 되질 않는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화자는 결국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What's up? 이렇게 연신 외치죠. 그 What's up의 힘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Four Non-Blondes의 What's up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세계가 사랑하는 락 네 번째 곡 Fun on Blondes의 What's Up을 들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3위에 올라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일 1위 곡이 남아있습니다. 왜 2위 곡은 건너뛰느냐 하실 텐데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려드렸던 Guns N' Roses의 November Rain이 2위 곡인데 들려드린 지 얼마 안 돼서 내일 바로 1위로 갈 텐데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예, 내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1: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김종서 씨와의 인터뷰를 들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감상평을 남겨주셨는데 7846 쓰신 분께서 드디어 이 투샷을 보는군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했습니다. 예, 저도 정말 생각지 못하게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유튜브의 나이 어린 너구리님, 주식 때문에 세상에 저항하고 싶은 날이었는데 오늘 참 그렇죠. 마침 락커 김종서 씨가 나오셔서 좋았습니다. 유튜브의 지영님, 역시 락스피릿은 시간을 멈추게 만드는군요 하셨습니다. 예, 변함없는 진실이죠.

0: 8788 쓰시는 분께서 김종서님의 콘서트 다니던 행복했던 젊은 날이 떠올라서 뭉클했습니다. 40주년 콘서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11월에 싱글이 나오고 내년에 앨범이 나오고 또 12월 25일에 공연을 하신다고 했으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JTBC.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와 로봇, 병원 솔루션, 스마트 의료기기, 메디컬 뷰티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쪽 모두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증시가 7%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오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0: 국민의힘은 정치 중립성을 믿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조국혁신당도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임명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JB의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의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간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고 그 이후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조기 반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건데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인천 구월동 상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0명을 다치게 한 50대 최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시위를 벌였던 최 씨는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4: 기가 막힙니다.
5: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7: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7: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첫 소식입니다. 연일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오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두 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된 건 지난 7월 이후 두 달 만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9: 코스피가 7% 넘게 급락하며 5,5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5%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매도세가 집중되며 7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어 낮 12시 38분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돼 모든 종목의 매매가 20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코스닥도 급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8% 넘게 급락하며 코스피보다 먼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두 시장에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내려진 건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11주 만입니다. 7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며 국내 대형 반도체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8%가량 떨어져 2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0% 넘는 하락폭을 보이며 126만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3.7%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도 겹쳤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돈을 빌려 투자한 기업들이 고금리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데다 투자한 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10: 코어위브라고 미국의 네오클라우드 업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고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 AI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냐.
0: 권순호 대신증권 연구원입니다.
9: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11: 자, 정치권 소식 알아볼까요? 김희웅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김재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참 그 이례적으로 여권 내에서 자격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 국민의힘 장대혁 대표가 결국은 비판을 했어요.
12: 네.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 편 검증 청문회로 끝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좀 더 이어진 발언 오늘 아침 장동혁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3: 여권 의원들은 친윤 아니냐 우리 편 맞냐만 따져 물었습니다. 김지영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 부정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작 국민이 걱정하는 치안 문제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12: 그 민주당은 후보자가 계속 그동안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소명을 했고 여러 내용이 잘 밝혀졌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어제 청문회는 그 사실 야당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거셌는데 이른바 친윤석열 검사 아니냐 이게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검찰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진 중수청의 목표, 과제 그런 거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가 준비는 또 얼마나 돼 있는가, 또 권력이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에 충분치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11: 그렇군요. 그래도 김주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결국 채택될 것으로 보이네요.
12: 네, 그 청문회 주관한 행정안전위원회 그 위원장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인데 네. 오늘 오후에 여야 합의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공세를 펴긴 했지만 민주당 내에선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 됐다, 이런 입장이 우세하고요. 그래서 의결 후에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제 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반대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황연선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는데 김 후보자가 철학도 자격도 없음을 물론이고 철학도 자격도 없음은 물론이고 비겁한 출세주의자임이 온 국민 앞에 증명됐다면서 민심을 거스르고 자격 미달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찰개혁 후퇴 또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1: 그렇군요. 오늘 국감도 좀 살펴보죠. 법사위에서 이제 법제처 국감이 진행 중인데 대법관 재재청 문제에 대한 논란은 뭐 여전합니다 지금도.
12: 네. 그 대법관을 다시 재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가 있었고 그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런 민주당 김동화 의원 주장에 대해서 오늘 참석한 조원철 법제처장은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과 답 들어보시겠습니다.
4: 만약에 재재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상태라고 보는데 우리 법제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예, 맞습니다. 그 헌법기관인 그 대법원 구성과 관련해서 헌법에서는 그 대법원장에게 재청권을 부여했는데 그 재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이 차질이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이런 답이 있으니까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그럼 재재청 요구의 법산 근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그래서 조 처장은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제 있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나온 답변하고는 조금 뭐 차이가 있습니다.
11: 네.
12: 그때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 재재청 요구에 대해서 헌법상 근거가 없지 않나, 이렇게 질의했는데 이때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문헌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11: 네.
12: 그래서 오늘 조원철 법제처장 입장,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도 역시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윤상현 의원, 조원철 처장 문답 들으시겠습니다.
15: 대통령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재청권, 국회 임명 동의권보다 높습니까? 그 세 가지 권한에 있어서 높낮이가 있습니까? 해석이 어떻습니까?
14: 뭐 높낮이를 따진...
15: 높낮이 없습니다. 3권은 동등한 권한인데 그게 자유민주공화정입니다.
14: 네, 뭐...
15: 지금 민주당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다라는 것은 입법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11: 자, 이 논란은 뭐 당분간 아무래도 계속될 것 같아요.
12: 네.
11: 자, 그리고 끝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
12: 네.
11: 오전에 국무총리실에서 기자들한테 이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하나 냈는데 어떤 내용이죠?
12: 네, 자료 핵심은 이겁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 뭐 들어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 같은데요.
11: 네네.
12: 이 자료가 나온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한국일보 1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달 초에 총리 공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하고 부처 장관들 10여 명이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걸 장관들이 총리에게 건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그 설명한 걸 보면 생중계가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지침이나 입장을 말했을 때 그건 좀 다르다, 뭐 아니다, 장관들이 이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그 생중계 상황이니까 말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뭐 어찌 보면 장관들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비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최고 권위자 앞에서 그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정책 결정이 충분한 논쟁과 숙고 없이 이루어져서 결국 설익은 정책 혼선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애로를 표현한 것으로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총리실 보도자료는 뭐 이게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하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국무위원 간의 격이 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최선의 의사결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민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1: 그렇군요. 자, 이 총리실 자료와는 뭐 별도로 과연 이런 내용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과연 지속이 될지 변화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12: 네.
11: 자, 오늘 정치권 소식 김희훈 기자 알아봤습니다.
16: 다음 소식입니다.
0: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미 간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0: 였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합의한 전환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유린 기자입니다.
1: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찬성한다면서도 정작 전환 조건에는 선을 긋고 있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현지 시간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고 계획 변경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안보 환경이 변한 만큼 새로운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환 시기보다 핵심 군사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전환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하루 전에도 전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위험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029년 1분기까지 전환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지만 이번에 어떤 계획이 바뀌었고 기존 목표에도 변화가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두고 한미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환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각 우리 국방부는 기존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은 이견도 한미안보협의회의까지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건을 계속 바꾼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2: 북한이 어제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수중 전투체계의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전쟁 억제 수단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이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 소식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는데 우리 군은 해당 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따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0: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견한 기술자를 통해 북한의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싱크테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조지 W. 부시 연구소는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알라부가 드론 공장에서 중국의 자금과 부품,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연간 수천 기의 이란식 자폭형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900km 떨어져 있으며 최대 12,000명 규모의 공장 인력 상당수는 북한이 보낸 강제 노동력으로 충당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2: 9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무역 수지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9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6개월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실적인 1,21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증가한 711억 달러로 전체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인 500억 달러 흑자를 보이면서 2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0: 날씨입니다.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 23도, 대구와 부산 23도 등 전국이 19.2도에서 2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8도입니다.
3: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넥스트 가든을 핵심 주제로 정하고 박람회 비전과 4대 추진 전략, 12대 핵심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삼산 여천 매립장을 생태정원으로 재생하는 복원과정 자체를 전시하며 시민이 직접 기획, 조성, 관리에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또 AI 기반 스마트 정원과 매립장 리빙랩, 태화강 나이트 가든 등을 추진해 울산의 생태복원 역사를 세계적인 100년 유산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복합 민원 처리 지원을 막기 위해 120 울산 민원센터 중심의 민원 접수, 배분 일원화와 부서 직권 지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120 울산 민원센터의 역할도 확대해 센터에서 전화 한 통으로 민원 접수부터 결과 안내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온 오프라인 민원과 고충 민원 등의 총괄 처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전담 조직인 가칭 민원과 신설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0: 시가 모든 관광객이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게 편의시설 확충과 이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저상형 2층 시티투어버스와 전기 미니버스를 추가 도입하고 태화강역과 KTX 울산역에 열린 관광 안내센터를 조성해 내년 초부터 본격 운행 운영에 나섭니다. 아울러 지역 행사장의 이동 동선 개선과 민간 관광시설 77곳의 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해 누구나 찾기 편한 관광 환경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어제 발생한 울주군 온산읍 화학물질 제조업체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식단은 정전기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을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큰 화재가 발생해 4시간 10분 만에 꺼졌으며 이 불로 인근 공사 현장 노동자 7,000명 등이 대피한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DN 오토모티브 울산 공장의 노동자 납 노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울산시가 납 배출 시설 9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배출구에서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방지시설 미가동이나 무단 배출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업 정지와 사법 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울산 지역 주택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폭은 연초 대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0.22% 올라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전세와 월세는 각각 0.31%와 0.33% 올랐지만 상승세는 갈수록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아침 최저 8.8도까지 내려가 추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11도에서 25도의 분포로 큰 일교차는 이어지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모레 아침까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다고 예상했습니다. 울산 지역 현재 기온은 22.3도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관
2: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3: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4: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2: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5: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6: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2: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7: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8: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백윤호
1: 이남미의
0: 확 깨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백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런데 책을 읽어야지 하고 큰맘 먹고 책을 펼쳤는데 웬걸 이게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뭐야, 몇 줄 읽었는데 그냥 눈꺼풀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1: 아하.
0: 내가 책을 읽는 건지 책이 나를 재우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1: 그런데 이게 꼭 나만의 문제는 아니래요. 우리 인간의 뇌에는 처음부터 독서 전용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아하. 사실 인류가 문자를 가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랍니다.
0: 그렇습니다.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잖아요. 근데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그보다 한참 뒤인 5천년 전에 문자가 생겼기 때문에
1: 아하.
0: 공간이 없답니다, 뇌에는.
1: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글을 읽도록 태어난 게 아니라 책을 읽을 때마다 뇌가 눈으로 본 글자를 알아보고 그걸 말과 의미로 연결하면서 꽤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한다 보면 막 피곤하고 졸리고 막 나른해지고 그러잖아요.
1: 아, 그렇죠.
0: 이게 뇌도 마찬가지잖아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 몇 장 읽고 잠들더라도 아우 괴로워하지 마세요.
0: 그렇죠.
1: 일단 펼쳤다는 것부터 대단하십니다.
0: 그렇습니다.
1: 우리 뇌에게 꽤 괜찮은 운동이라고 하니까요. 가을엔 매일 한두 장씩 뇌 운동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가호의 시작으로 확 깨는 라디오 출발합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자, 오늘 목요일 화개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이 체육의 날이네요.
8: 아, 그렇군요.
7: 아, 요즘처럼 짧은 영상에 익숙한 시대에는 신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읽으면서 뇌 운동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8: 맞습니다. 오늘은 명화 이야기 들으면서 뇌에게 휴식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휴식 필요하신 분들 다음 주 토요일 멋진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 그렇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바로 어제 출연하셨던 윤수일 씨의 밴드.
8: 오!
7: 윤수일 밴드의 5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 울산 공연이 있습니다.
8: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윤수일 밴드의 50주년 공연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7: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8: 네, 자 리센의 러브 어택 한 곡 듣고 앙리 마티스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다는 명화극장 출발하겠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2: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명화 극장
1: 한 줄의 명화
0: 키워드는 단 한 줄 그 한 줄 속에 숨겨진 속 깊은 명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1: 한 줄의 명화 오늘의 명화 속에 숨겨진 한 줄은 바로
2: 가위로 파랑을 그린 화가.
0: 자, 오늘의 한 줄에 숨겨진 명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윤서 작가님 모시고 명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작가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우와, 가위로 반갑습니다. 그렸다고요?
2: 네, 가위로 파랑을 그렸어요.
1: 이게 가능합니까?
2: 아. 네, 가능합니다.
0: 붓으로 그려도 어려운 걸.
1: 그러게 말입니다.
0: 가위로 그렸다고요?
2: 네.
1: 어떤 작품인지 만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앙리 마티스의 푸른 누드 준비해봤어요. 네, 연작이라서 푸른 누드 치시고 1, 2, 3, 4가 나올 거예요. 네.
1: 와, 저는 이 그림을 봤는데. 네.
0: 아, 봤어요? 어디서?
1: 이 앙리 마티스 예전에 그 전시를 간 적이 있거든요. 아, 근데 다 같은 그림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다 다르네요.
2: 네, 다릅니다.
1: 아, 몰랐습니다, 이거. 네.
0: 저는 누드라 그래서 좀 자세히 봤더니
1: 벌었습니다.
0: 그냥 벌었네요. 예.
1: 벌었습니다, 여러분. 꼭 검색해 보세요.
0: 자,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화계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오늘의 작품을 올려두었습니다.
1: 네.
0: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그냥 앙리 마티스의 푸른 누드 2 요거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2: 네.
0: 지난주에 네. 아, 약간 그 형사소송이 굉장히 좀 의심. 예.
1: 아, 저희가 이제 고객의 새로운 면을 좀 많이 알게 됐죠.
0: 조금 나쁜 면들을.
1: 예.
0: 마나오 투 파파우. 예, 요 문자 받았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767번님이십니다. 네,
2: 이해 안 되는 고갱, 아, 평정심을 찾아도 이해 불가인 고갱 하고 아하. 보내주셨어요. 배우너 아나운서님 말처럼 형사건이네요. 그래서 근데 설명을 굉장히 얄밉도록 차분하달까, 진지하달까. 아, 근데 그 이 정답이고 뭐고 듣는데 왠지 화가 난다고 보내주셨어요.
1: 이야, 감정이입하셨어요.
2: 네. 네. 예술가든 미술가든 먼저 인간이 돼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1: 그러니까 네. 이제 배윤 아나운서랑 저랑 막 흥분하는데도 윤서 작가님이 평정심을 유지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진지하달까 차분하달까라고 표현하셨어요.
2: 제가 모든 화가의 생을 그 도덕적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쵸. 그러면 화가 나서 꼴도 보기 싫어요. 네, 그래서
0: 그러면
2: 최대한,
0: 이제
2: 네.
0: 우리가 다룰 만한 화가가 몇 명 없죠? 예.
2: 뭐 사실 우리 주위 둘러봐도 정말 도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1: 그렇습니다.
2: 또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1: 나 돌을 던질 순 없지요. 네, 나 그렇죠. 우리도 똑같으니까. 네. 자, 그럼 이분은 좀 깨끗하셨는지 앙리 네. 마티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 앙리 마티스는 뭐 이렇게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1: 네.
2: 붉은색의 조화라는 작품이라든지.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푸른 누드는 앙리 마티스의 말년 작품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가위로 그린 그림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색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색종이랑 다르고요.
0: 예.
2: 이 종이에다가 색을 칠한 다음에 그걸 이제 가위로 잘라서
0: 오려서
2: 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접을 한 건데 그래서 가위로 네, 그린 화가라고 소개해드렸어요.
1: 아, 그렇군요.
2: 네. 마티스 하면요.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이죠.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이고요. 그러니까 뭐 색채라든지 형태의 단순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마티스라면 피카소는 형태를 해체하고 재구성했던
0: 그렇죠.
2: 사람이다. 그래서 네. 20세기 현대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이 두 사람입니다.
1: 네.
2: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이 푸른 누드는 파란 종이를 바탕 그 탄생한 여인인데요. 1952년 작품으로
1: 그렇게

0: 오래된 작품이에요.
1: 네.
0: 근데 막 요즘 인테리어 예쁜 집,
1: 그렇죠.
0: 카페 맞아요. 이런 데 가면 막 걸려 있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 이게 약간 불투명 수채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

0: 생략, 그 주변 배경은 생략되어 있어요.
1: 아.
0: 그래서 파란 종이와 흰 여백으로만 신체를 표현한 이 작품인데 이 여성이 누구인지 는 명확하게 이제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1: 알려지지도 않았네요.
2: 그냥 상상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죠. 모델이었을 거죠. 모델이었을
2: 거다.
1: 누굴 보고 그렇죠? 그렸을까.
0: 그렇죠. 그래서 추측은 하지만 명확하게 이제 밝혀진 게 없다라는 점.
2: 그 마티스의 사생활은 별로 알려진 게 없나 봐요.
0: 아, 사생활 올 얘기 드리려고요.
2: 아, 네. 그래요.
0: 사생활이라기보다 이제 예술가의 삶에서 그 좀 좋은 조력자 역할을 했던 이제 인물이 있거든요. 네.
2: 영감을 주는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0: 글쎄요. 영감이라기보다는 이게 말년 작품이잖아요.
2: 약간 좀 불안한데.
0: 왜냐면 그 말년이다 보니까 예, 예. 건강이 좀 좋지 않았어요.
2: 아, 예.
0: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1952년 작품 이긴 한데 그 이전에 이제 1941년에
1: 네.
0: 그때 앙리 마티스가 71살, 71살이었어요. 그때 이제 암이 와서 큰 수술을 장의 암이 와서 큰 수술을 받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보통 그러면 잘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체력이 또 딸리고 이제 서거나 막 앉거나 이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조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큰 이제 배색을 이제 해놓으면 이제 조수들이 색칠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종이를 주면 마티스가 앉아서 이제 가위로 이렇게 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어떤 예술을 오려 붙이고 뭐 이렇게 화면 그 벽에다가 어떤 위치를 잡고 하는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겠죠.
2: 예, 예.
0: 그러니까 그 역할을 했던 이제 여인이 하는데 리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2: 일종의 조수네요, 그러니까 조수.
0: 네, 굉장히 이 마티스의 예술의 어떤 뭐 작품 제작 과정 기록 관리 이런 조수들끼리의 업무 뭐 조율이라든지 이 전반적인 역할들을 다 해냈던 여성이거든요.
2: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고요.
0: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1: 했어요. 작품을 거의 이제 관통하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의 그 생애가 조금 슬퍼요. 왜냐하면 시베리아에서 프랑스로 이주한 여성인데
1: 네.
0: 12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2: 아이고.
0: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는 의사이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너무 이른 나이에 부모를 다 잃고 그리고 그때는 또 뭐 러시아 혁명 이후 되게 혼란스러운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 네.
0: 그렇다면 이 리디아에게 이 작업의 어떤 마티스 작업을 돕는 조수의 역할은 그에게는 생계이면서 뭔가 자기가 이 어떤 일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는
2: 그렇죠,
0: 일이었거든요.
2: 그렇죠.
0: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명성을 얻은 화가였어요. 마티스가 이미.
2: 예, 예.
1: 네.
0: 근데 리디아는 어쨌든 일자리가 필요한 이주 여성이었고
1: 아하.
0: 근데 보조 인력을 굉장히 잘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마티스가 무명일 때부터
1: 네?
0: 아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가정도 돌보면서 이 예술의 어떤 이런 어떤 업무나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돌보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이 리디아가 너무 잘 해내니까
1: 아내보다
0: 아내가 이제 이 존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2: 불편하죠, 당연히.
0: 네.
1: 근데 나의 일자리까지 뺏어간 거 아니에요?
0: 근데 그게 일자리는 아니고 그냥 아내가 그냥 그 남편의 일을 조력을 했었던 거니까. 근데
2: 그쵸,
0: 이 네. 리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자신 또한 이 프랑스에 정착을 할 때 더 이상 뭐 어디 물러날 곳이 있다거나 이게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1: 갈 곳이 있는 것도
0: 네,
1: 아니고.
0: 그랬어요.
2: 그 약간 묘한 관계였을 것 같아요.
0: 아, 그런데 이게 마티스의 전기나 이 학자들이 보는 게 좀 분분한데 그러니까
1: 네?
0: 뭐 이 불륜 관계는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1: 아니었다.
0: 해요.
2: 그러니까 네. 불륜 관계라는 게 아니라
0: 네.
2: 남편의 일을 내가 돌보고 있다가 그 자리를
0: 그렇죠.
2: 누군가가 그거를 대체하는 데서 오는 상실감
1: 그쵸.
2: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0: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1: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을
0: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디아가 처음부터 그 자리를 이제 차고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모델 일을 했고 이제 어떤 일들을 이제 해내면서 너무나도 잘해지면서 이제 역할이 커졌던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이 아내인 이제 아멜레가 이제 이 리디아를 쫓아내기를 이제 해고하기를
1: 아이고.
0: 이제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1: 네.
0: 거기서 갈등이 좀 있었는데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리디아를 해고를 합니다.
2: 아, 마티스가
0: 네.
2: 드디어.
0: 근데 해고를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0: 이런 쌓인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을 떠내보냈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도 알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소외감, 배신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티스와 관계가 안 좋아졌고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되면서 거의 이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중에 이제 다시 이제 리디아를 고용을 하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암 수술도 받고 이제 정말 이 모든 어떻게 보면 거동이 불편한 이 사람을 정말 이제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작품의 이 과정들을 전부 다 일일이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마티스가 나중에 사망하고 나서도 전기 그 마티스의 작업 과정에 그 두 권의 책을 또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짠했던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가엽잖아요. 이렇게 보면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티스도 자기 이제 주인들이 이제 리디아 왜냐면 나이도 많았고 마티스가 리디아는 한 40살이 어렸거든요.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네가 저 사람 나중에 너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마티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해마다 한 두 점 정도 작품 선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드로잉이나 이런 것도 이제 모델이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주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돈이 굉장히 센 금액이었을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리디아는 그 작품을 전부 다 기증을 해요. 그 러시아의 그 미술관에 전부 다 기증을 하고 그리고 전기를 쓰고 말년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정말 그게 우리가 보면 어떤 관계야? 정말 이상한 관계 아니야? 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지만
2: 그러니까 돈 바라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샀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0: 근데 알면 알수록 와 너무 신기한 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약간 사랑이라 부르기에도 조금 이상하고
1: 존경 아니었을까요?
0: 단순한 존경. 또 존경이나 약간 헌신이라 부르기에도 뭔가 또 부족한 뭔가 있는 거. 그래서 와 굉장히 묘한 관계다.
1: 뮤즈.
0: 근데 또 마티스가 이 리디아를 막 찬양하거나 뮤즈라는 그런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마지막 그 임종 전까지 그 이제 드로잉하고 그 리디아를 그리고 드로잉하고 이제 사망을 하고는 리디아는 그대로 짐을 싸서 이제 나오고 그 장례 절차는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하고는
1: 그러니까 많은 공헌을 네, 했지만 하나도 그렇죠. 뭘 받지는 못했네요.
0: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나왔던 거죠.
2: 완전 진짜 정신적인 사랑을 했네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리디아가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가위 오리기 이런 작품들도 타생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2: 그러네요.
0: 이게 되게 작은 작품들이 아니고 1m가 넘기도 하고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수영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1: 네.
0: 그게 이제 거의 이제 거동이 거의 안 될 때 정말 몸이 쇠약해졌을 때 마티스가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을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겠죠.
2: 예.
0: 그래서 리디아가 모시고 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다시 이제 컴백을 하고는 이제 마티스가 뭘 하냐면 그 수영장의 그 어떤 형상들 모양들 사람들이 이렇게 물놀이 하는 것처럼 그거를 16.4m를 만들어내요. 그게 지금 모마에 있어요. 그게 이제 벽이 쫙 이게 근데 정말 물이 안 잠겨 있는데 마치 정말 수영장에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장면인 거예요. 탄생을 했어요. 네.
1: 근데 작가님 네. 그렇다면 그 리디아가 훗날에 뭘 요구하거나
0: 그런 거 없었어요?
1: 내가 이 작품에 헌신했다.
0: 아 그런 게 없었고
1: 나타나지도 않았습니까?
0: 네, 나타나지 않았죠. 그 전혀 나타나지 않고 200점에서 한 300점 정도를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면 마티스 작품을 직접 사기도 했고
1: 오!
0: 그거를 이제 그대로 왜냐하면 영수증 구매했는 그까지 남겨서 이제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1: 달라 그러지.
0: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거는 왜 이렇게까지 고국에 기증을 했을까라는 걸 한번 찾아보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망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 안 받아줘요?
0: 받아주지 않았어요.
2: 와,
0: 그래서
1: 지독하네요.
0: 말년에 프랑스에서 정말 쓸쓸히 생을 스스로 마감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디아 네. 얘기가
0: 그쵸?
1: 영화 같다.
0: 맞아요. 그래서
1: 영화로
0: 제가
1: 나와도 될 것 같다는
2: 그러니까요.
1: 생각을 했어요.
0: 맞아요. 어쩜 이렇게 한 화가를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유명한 화가였지만
1: 네?
0: 그래서 아마 더 조명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미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뭐 아까 뭐 고갱처럼 정말 이상한 그런 행동들 뭐 불륜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했던 이제 기록에 마담이 그러니까 그 마담은 이제 부인이자 아내 마담이 내가 떠나기 원했던 것은 여성으로서의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어. 간통의 문제는 없었다. 내가 집안 전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아.
1: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관여하고.
0: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마티스는 그거 거기에 대한 그 빈자리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리디아가 없으면.
1: 그러실 것 같아요. 거죠. 네, 일도 일이지만 뭐 정서적인 교감도 되지 않았을까요?
0: 맞아요. 그래서 다시 푸른 누드를 보시면 제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라고 했지만 뭐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모델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상상 여러분들의 상상대로 리디아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상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이 푸른 누드는 지금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네요. 그죠, 작가님?
0: 네, 작품이 총 4점인데요. 그래서 4번이 원래 제일 처음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약간 막 드로잉 했는 이제 자국이 있거든요.
2: 그러네요.
0: 근데 이걸 하다가 이게 도저히 자기가 머릿속에 했던 모양이 안 나와서 제일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지금 1, 2, 3을 먼저 완성한 다음에 원래 4번이 제일 먼저 시작했댔잖아요.
2: 예.
0: 다시 가지고 와서 마지막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 순서가 1, 2, 3, 4 누드 4점이 있어요.
1: 아, 예. 지금 네. 뭐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서 이 맞아요. 작품을 또 볼 수가 있네요.
0: 맞아요.
1: 네. 자, 오늘 또 우리 작가님과 함께 앙리마트시 작품 얘기 나눠봤는데요. 작가님도 미션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한 줄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앙리 마티스의 푸른 누드 2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작품을 검색해서 감상하시고 작품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만의 한 줄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아, 저는 한 줄 굉장히 유연하다 이 여자분.
0: 아,
1: 요가가 네. 잘 되고 있다.
2: 네.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1: 아, 그럼요. 네. 이제 유연해지고 싶을 나이거든요, 제가.
2: 저는 자. 이 앙리 마티스의 생과 네. 리디아의 삶을 좀 연상하면서 이걸 보면
1: 아.
2: 조금 색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1: 그렇게 보고 나니까 네. 골치 아프네 이런 느낌도. 자, 여러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한 줄 평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노래 같이 들을까요?
0: 네,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토이의 좋은 사람 듣고 싶어요.
1: 아, 네. 네. 네. 오늘에 네. 어울리는 노래 좋은 사람 함께 듣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네.
2: 자, 오늘도 이윤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1: 작가님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울산 화계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계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민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남구 무고초 뒤 진주 한우 투뿔 넘버 9번만 사용하는 소고기 대장 진주 한우 식사권, 진장동 롯데마트 앞 소머리 국밥 전문 우두머리 국밥에서 2인 식사권,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안녕하세요,
11: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2: 너무 좋아요.
11: 유후,
12: 끝내줬어요.
1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2: 완전 좋아요
1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13: 자, 오늘 명화극장은 앙리 마티스의 푸른 누드 2. 제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다지 뭐.
14: 자, 기대하신 분들 다 한번 펼쳐보세요. 아, 어떤 누드인지.
13: 네. 아무튼 푸른 누드 2. 네. 잘 들었습니다.
14: 푸르기만 해서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누드 듣고 저희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어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와 로봇, 병원 솔루션, 스마트 의료기기, 메디컬 뷰티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 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오늘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용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37일 만으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이 대통령은 임명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선거 물품 보관 계약 독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역선관위 등 10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부터 부산, 경남, 경북 등 시도 선관위 3곳과 경북 7곳, 부산 동래구 등 시군구 선관위 5곳, 선거연수원과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지역선관위에서도 특정 업체와 유착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각급 선관위의 구조적 비리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올해 상반기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공표된 사업장 37곳의 경영책임자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1명,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내년 1월 아시안컵 개최가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정세 불안에 휩싸이자 대회 연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은 쉐이크 살만 빈 이브라임 알칼리파 AFC 회장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피파 평의회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대회를 1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최 도시 중 하나인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폭격당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회 정상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뒤 AFC의 수장이 처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경영 정상화의 난항을 겪고 있으면서 희망 퇴직을 받기 시작한 홈플러스가 접수를 조기 마감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당초 공지된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희망 퇴직 신청을 받고 있었지만 많은 직원이 신청함에 따라 접수를 조기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까지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일교차가 매우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6: 안녕하세요. 마술사 유호진입니다. 세계 마술올림픽에서 대상을 받은 뒤 외국 마술쇼 그룹 멤버로도 활동하며 한참 동안 해외 무대에 섰는데요. 그러다 국내에서 더 매직스타라는 마술 오디션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굳이 또 오디션에 나가서 혹시나 탈락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있었지만 전 반대로 생각했죠. 탈락한다면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배우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먹으니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관.
2: 가을 햇살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해농협 한화로마트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장민호, 홍성윤, 지원이 등 축하 무대도 준비되어 있는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아, 예쁜 말만 하는 장조아가 무슨 일이지?
1: 아, 맨날 방 어지르는 건 우리 언니인데 엄마가 자꾸 나보고 뭐라 그래. 얼마 전에 쌍둥이도 태어나고부터 엄마들이 무지하게 예민한데 아무튼 우리 집 진짜 짜증나.
0: 뭐? 쌍둥이 동생이 태어났다고? 아, 너 이미 언니 둘에 너까지 세 자매 아니었니?
1: 이제부터 우리 집 다섯 자매야. 독수리 5자매. 나 완전히 중간에 끼어서 위아래로 싸나워 죽겠어 진짜.
2: 어머머, 요즘 같은 시대에 다섯 자매라니. 아이고, 니네 완전 애국자 집안이구나. 그나저나 애들이 어려서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드시겠다 얘.
1: 아주머니 말도 마세요. 밤마다 울어대는 쌍둥이들 때문에 엄마는 늘 예민하고 아빠는 엄마 비위 맞추느라 쩔쩔 맨다고요. 언니들은 자꾸 저한테 이것저것 뭐 시키고 셋째는 정말 짜증납니다.
2: 아우, 어린애가 그렇게 벌써 짜증을 내서 어떡하겠니.
1: 서러워.
2: 그나저나 너희 엄마 아빠 집안일 하기도 힘드실 텐데 집안이 정말 엉망이겠구나 얘.
1: 당연하죠. 우리 집 지금 짱 더러워요. 엄마가 밥할 시간도 없어서 배달 음식만 먹고 있다고요.
2: 아유, 안되겠다 얘. 울산시에서 다자녀 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너희 엄마한테 신청하시라 그래.
1: 우와.
2: 그거 18세 이하 자녀 5명 이상인 가정이 대상이니까 너희는 될 거야 아마.
1: 그런 게 있어요?
2: 그래 그래. 회당 3시간에 한 달에 2번 이용할 수 있거든.
1: 우와.
2: 청소, 세탁, 정리 정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희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단다 얘야. 아이고, 회당 이용 금액은 62,000원인데 글쎄 먼저 결제하고 나서 영수증 챙겨서 행정복지센터에 청구하면 된대.
1: 우와, 우리 집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빨리 신청해야겠어요.
0: 근데 조건이 좀 빡빡하네요. 요즘은 저희 집처럼 한 명만 낳는 집도 있는데 다섯 자녀 이상은 잘 없을 텐데 있다고 해도 좀 더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두 명 이상도 다 자녀인데 그렇지 않아요?
2: 짱구, 네가 웬일인지 오늘 진짜 말 되는 얘기만 하고 있구나.
0: 아, 그러니까 셋 이상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2: 그러게 맞다,
0: 바입니다.
2: 그러게 맞다. 요즘 형제가 다섯 명 이상인 집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지. 아마 이거 지원받으려고 다섯 명을 낳기도 힘들고 말이야.
0: 아, 맞아요.
2: 아무튼 더 많은 가정에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지?
0: 그게 행복이죠. H.O.T가 불러줍니다. 행복.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5: TBX 타고 상품권 타고.
4: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6: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7: TBX.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자, 한 주 동안 밀린 여러분의 신청곡 놓치지 않고 여기서 다 땡겨드립니다.
2: 신청곡 땡겨 땡겨. 자, 오늘 먼저 땡겨드릴 신청곡은 0968번님의 신청곡입니다.
1: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신청합니다.
2: 비벼볼까요? 그리고 6440번님이시네요.
1: 진심은의 보약 같은 친구 신청하셨네요.
2: 두 곡 함께 들으시죠.

0: 네, 0968번님의 신청곡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그리고 6440번님의 신청곡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들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샵 2848번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 많은데요. 083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0: 윤종신 씨의 내 사랑 못난이 신청하셨네요.
1: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자, 그리고 3297번님도 신청곡 주셨습니다.
0: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두 곡
1: 갑니다.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MBC 라디오.
3: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4: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5: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시의 영감이 팍팍 피어오르는 계절 가을에 화끼라 주최 애청자 시쓰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1: 우후! 화끼라의 네. 영감을 갖고 있는 이 영감쟁이들 이곳으로 다 모이세요.
0: 자,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주옥 같은 시들을 이번 주에 차례차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먼저 이 대회를 있게 해준 원조 영감쟁이 시인 강원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가을 남자 강원석 시인입니다.
1: 네, 어서 오세요.
0: 지난주에 괜찮으셨습니까?
2: 노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1: 아, 지난주 저 첫사랑 얘기 저희가 진하게 함께 예. 했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가을입니다. 그렇죠? 네. 네.
0: 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가을 시를 지금부터 한 편씩 소개해드릴 텐데 너무 괜찮은,
1: 네.
0: 너무 멋진 시들이 많아서 고르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2: 아, 정말 우리 울산에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시를 잘 쓰고 이렇게 감성적인 분들이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2: 저의 라이벌들이 이렇게 많아요.
1: 라이벌 심지어 네. 분기별로 꼭 하자. 나 너무 자주 하고 싶다 이런 문자도 많이 왔어요.
0: 그러니까.
1: 네.
2: 제가 서울 사는 서울 남자잖아요.
1: 네.
2: 고향이 이제 경상도다 보니까 그쵸? 자주 오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가을과 잘 어울리는 시 어떤 시들이 와 있는지 먼저 3365번님의 시부터 소개합니다. 10월 가을이 머무는 자리 높아진 하늘 끝에 구름 한 조각 천천히 흐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어느새 10월이 찾아옵니다. 초록빛 가득했던 나뭇잎은 노랗게 빨갛게 옷을 갈아입고 길가에 핀 코스모스는 바람 따라 살며시 인사를 합니다. 저녁이면 둥근 달이 떠올라 하루를 포근히 비춰주고 낙엽 밟는 작은 소리마다 가을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조금은 쓸쓸해서 아름답고 조금은 차가워서 따뜻함이 그리운 계절. 10월은 그렇게 우리 마음 한편에 가만히 가을을 내려놓습니다.
0: 아,
1: 잘 쓰시네요.
0: 와, 이 시인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겠죠.
1: 네. 아니, 강원석 시인님이 라이벌이 이렇게 많았나라고 하실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아,
2: 읽을 때 가을가을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가을날의 하루를 갖다가 가을날의 평범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참 흐뭇했습니다.
1: 야, 근데 시인은 어떠십니까? 가을을 좀 기다리십니까?
2: 가을에 아무래도 일도 많고
1: 네.
2: 또 시집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1: 말씀,
2: 많이 솔직한 기다립니다.
1: 말씀 아주 좋습니다. 아, 3365번님의 멋진 시를 저희가 또 한번 들어봤습니다. 가을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매운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3737번님의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0: 감나무와 토끼길.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시골집 감나무 잎 커져가네. 단감 익어가면 엄마랑 같이 걸었던 범서 산자락 토끼길 또 함께 걷고 싶네. 단감 따다가 잘라 먹여주시던 집 앞 마당에 엄마 없고 감나무 잎 자락만 떨어져 있네. 우리 엄마도 나 힘들까봐 달려있기 싫어 감잎처럼 떨어져 떠났나 보다. 단감 한 입 먹으며 걷는 우리 엄마 없는 토끼길 걸으면 가을 바람 소리가 우리 엄마 웃음 소리 같네.
1: 아, 네. 엄마를 가을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네. 헉, 너무 좋네요. 약간 울컥하셨던 것 같아요.
0: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아, 시인님 어떠셨어요? 네.
2: 제 시 중에 이제 감이 들어가는 시가 참 많거든요.
1: 네.
2: 어릴 때 항상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이분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성장 과정을 좀 거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감나무를 통해서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는 게 참 가슴이 와닿았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1: 아, 네. 그 나훈아님의 홍씨가 생각나는
0: 그러니까요.
1: 그런 시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0: 아, 우리 엄마도 나 힘들까봐 달려있기 싫어. 이 부분이.
1: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2: 시적인 표현이죠.
1: 네. 네.
0: 감잎처럼 떨어져 떠났나 보다.
1: 근데 사실 예.
0: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죠?
1: 아, 예. 오늘 시를 쓰고 싶었는데 내가 시를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좀 고민하다가 안 쓰셨다가 오늘 시를 보니까 쓸 걸 그랬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2: 아니,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뭐랄까 좀 시작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2: 제가 강연 다니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 시인님 시 쓰는 거 너무 어려워요.
3: 어려워요.
2: 예. 어렵다는 생각이 더 어렵게 만든다.
3: 아.
2: 쉽다,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냥 끄적여라. 아니, 네.
3: 근데 강원석 시인님의 네. 시를 읽으면 네. 아, 시가 더 어려워져요. 이거 이렇게 못 쓰겠거든.
1: 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죠.
3: 이렇게 못 쓰겠거든요.
1: 아, 좀 자주 쓰는 버릇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2: 아, 그럼요. 습관적으로 메모하고 또 그걸 읽고 다듬을 때 좋은 시가 나옵니다.
1: 아, 네. 여러분들 꼭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강원석 시인님의 목소리로 3621번님의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 백로와 춘분 사이 저만치서 불어오는 청억새 바람에 나붓기는 내 가슴에 성류는 붉게 물들고 하늘의 뭉게구름이 나를 날게 만든다. 으르렁대던 뙤약볕이 온 우리를 가지고 놀 때

0: 아, 패거리 왈츠. 아, 이거 새로운 표현입니다. 패거리 네. 왈츠. 네. 아, 그냥 왈츠가 아니라 때로 움직이는 왈츠. 네. 이거 굉장히 와닿습니다.
1: 근데 가을 분위기가 정말 물씬물씬 나가지고요.
0: 네, 그렇죠. 그냥 정말 그 울죽은 들녘에 저희가 서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나요. 야, 어떠세요? 우리 강원석 씨님은 네. 가을에 좀 여행도 많이 가시는 편이세요?
2: 저는 이제 뭐 강연하러 천국을 이제 다니니까 네. 하루하루가 여행이죠.
0: 요즘은 가보신 데 중에 좀 좋으신 데가 있었다면?
2: 어제 창원에서 이제 새로 교수가 된 신입 교수님들 특강을 같이 했거든요.
0: 아, 네.
2: 근데 헤어지기 싫더라고요.
0: 왜요?
2: 파릇파릇함이 참 좋았고 그분들이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0: 아, 또 다른 가을을 또 느끼고 네. 오셨네요. 이 시 어떻게 읽으셨어요? 3621번님의 시.
2: 굉장히 독창적이고 기발한 마인드가 있는 그런 분이다. 청흑새 바람에 나붓기는 내 가슴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았고요. 네. 흔히들 우리가 석류를 갖다가 그냥 붉게 물들고 이렇게 다 같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 예. 표현을. 근데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도 앞뒤 말들이 좋으니까.
0: 아, 예. 진부하지가 않다.
2: 그렇죠, 그렇죠.
1: 저는 으르렁대든 떼약볕이 온누리를 가지고 놀 때 이 부분하고 그리고
0: 다시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1: 예, 가을은 어느새 내 겨드랑이를 간질고. 아, 이렇게 어떻게 쓰죠?
2: 네, 진짜 시인으로 등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경쟁자 생기는 괜찮으시겠어요?
2: 아, 조금 애매한데요.
0: 애매한. 아, 가을이 정말 주는 소재가 너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0986번님의 시를 또 우리 배윤호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예. 듣고 싶습니다. 가볼게요.
3: 가을 아침엔 선선한 바람이 살랑 불고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고 낙엽은 우수수 떨어지네. 파란 하늘에 구름 둥둥 떠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참 좋다. 젊을 때는 가을이면 어디 놀러갈까 했는데 이제는 동네 한 바퀴 걷고 친구랑 커피 한 잔에 수다 떠는 게 좋고 뭐 별거 있나? 맛있는 거 먹고 깔깔 웃을 일 하나 있으면 됐지. 올가을도 천천히 좀 가라. 나 아직 내 구경 더 하고 싶다.
0: 아,
1: 이거는 정말
0: 너무 좋네요.
1: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0: 제가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제가 배윤호 아나운서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제가 선배님을 시켰습니다.
2: 우리 배윤호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네. 정말 가을 시와 네. 아주 잘 어울리는
0: 남자도 목소리. 좋아하는 목소리거든요. 네. 아, 근데 이 부분 너무 좋아요. 나 아직 내 구경 더 하고 싶다.
1: 네. 그렇죠. 이 맞아요. 부분에 올가을도 좀 천천히 가라.
0: 어떻게 이렇게 쓰시지?
1: 어떻게 이렇게 써요?
2: 우와, 제 시 진짜. 중에 가을밤이라는 시가 있는데 네. 그 마지막 부분이 가을이여 쓸쓸해도 좋으니 오래도록 그렇게 머물러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이분하고 저하고는 같은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던 거죠.
0: 이게 짧아서 더 다들 안연하고 오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정말 죄송한데 제가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0: 네.
1: 그 일상이라 그러죠. 네. 그냥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산책하고 이런 게 너무 소중해지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맞습니다. 이분의 시에서 네. 그런 게 느껴지니까
0: 맞습니다.
1: 너무 그 공감이 가는 거예요.
0: 저는 실제로 여름을 좋아해서 네. 가을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약간 쓸쓸해서.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올해부터 가을이 너무 좋은 거예요.
2: 이제 갱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1: 갱년기
0: 이미 온 것 같습니다. 노안이 와갖고요. 예, 많이 힘드네요.
1: 역시 시를 멋있게 네. 쓰는 분들은 이게 감성을 파괴하는 것도 네. 아주 멋지네.
0: 빨리 때리십니다.
1: 바로,
0: 네.
1: 바로.
0: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렇게 멋진 시를 저희가 함께 감상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상 받으실 분 발표하고 그렇다면 강원석 시인님은 이 가을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궁금한데 네. 어떤 시 들려주시겠습니까?
2: 아, 그리운 생각 사람 생각하면서
0: 네.
2: 가을 편지를 한편 띄워보면 어떨까 해서 가을 편지라는 시를 예.
1: 가을하면 또 편지 있죠.
0: 아, 같이 듣겠습니다.
2: 가을 편지. 가을이다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 한 통 써본다. 무엇을 기대하고 쓰는 건 아니다. 마냥 물드는 나뭇잎을 보며 인생의 가을을 어찌 보내고 있는지 가끔은 궁금하기 때문이다. 한 자, 두 자,

0: 낙엽 위에 살포시 적어 부는 바람에 날려 보낸다. 혹시 답장이 없으면 사는 게 바빠서 그러려니 잘 살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이다. 가을이다.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 한 통 띄운다.
1: 네. 아, 진짜 좀 편지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2: 편지 한 통 쓰고 싶어지죠.
1: 쓰고 싶어지는 진짜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강원석 시인의 가을 편지 직접 읽어주셨습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2: 자, 오늘 그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시 네. 전체적으로 어땠나요?
1: 네, 네. 가을 총평해 주시죠.
0: 가을에는 정말 모두가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요번에 왔던 시들도 너무 많았고 예, 예. 그중에서 몇 편을 고른다는 게 죄송할 정도로 좋은 편지, 좋은 시들이 참 많았습니다.
2: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네. 좀 늙으신 것 같아요.
1: 수척해지셨네요. 아내한테 지난주 혼나신 건 아니죠? 혹시 반성문 쓰다 오신 거?
2: 반성, 강원석 씨는 반성문도 시처럼 쓰실 것 같아요.
1: 가을이다. 이렇게. 예. 자, 그래도 골라야 됩니다. 두 예. 편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아, 또 우리 시인님이 네. 그냥 재미없게 장원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지금 상 앞에다 이름을 붙여주실 거예요. 네. 어떤 분이실까요?
0: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1: 오, 예. 네.
0: 일주일 사이에 한 10년 늙은 것 같아요. 3621님 어르릉 대학별 상을 드리겠습니다.
1: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더 발표하겠습니다.
0: 0986님
1: 네.
0: 가을 구경 함께해요 상을 드리겠습니다.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가을 구경 함께해요. 너무 좋습니다. 3621-0986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네.
2: 자, 강원석 씨님 지난번에도 네. 곡을 한 곡 소개해 주셨는데
1: 직접 작사하신 곡이잖아요.
2: 예, 예. 이번에는 어떤 곡 선곡하셨나요?
0: 제 시 천년지혜라는 시를 천년사랑이라는 노래로 부른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미스트롯 김다현 양의
2: 네. 김다현 양
0: 천년사랑을 준비했습니다.
1: 네. 네, 이 노래 그러면 또 함께 들으면서 아직 한 주가 더 남았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여러분 다음 주에 시 또 강원석 시인님이 함께 읽어주실 텐데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시인 강원석님과 함께했습니다.
2: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확개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0: 진짜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디벤지.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 채 루키 루키.
2: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 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양 가구 박람회.
3: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13: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4: 남은 시간 5분. 안동한우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5: 기가 막힙니다.
16: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4: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1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18: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9: 토익은 해커스.
20: 네, 오늘 강원석 시인의 시 평가 어떻게 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가을이 물씬 풍기는 시들이 너무 많았어요.
21: 맞습니다. 가을은 정말 시 짓기 너무 좋은 계절인데요.
20: 맞습니다.
21: 다음 주에도 강원석 시인과 함께하는 시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날 딱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21: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0: 에너지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건네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4시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수익성 논란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코스피가 오늘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7.57% 내린 5,554.22, 코스닥 지수는 7.65% 급락해 760.8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한 코스피는 이 기간 동안 21% 폭락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유의사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 안경, 스마트 워치 등 무선 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이달 말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김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그 전까지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지 않는다면 김 씨는 석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스토킹 살인과 무차별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은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피해, 흉기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를 만들어 기존 대책의 빈틈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내십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곳에 따라 5mm 미터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6도 등 22도에서 26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강아지, 개들의 묘지라고 불리는 프랑스 동물 공동묘지에 가면 이런 비문을 볼 수 있다지요. 인간에게는 실망하지만 나의 개에게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요즘 더 유명해진 그 오디세우스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긴 세월에다 변장까지 한 주인을 바로 알아보고 반겨준 건 그의 개 아르고스였고요. 사람이 개를 유독 사랑하는 건 갈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외모와 처지, 조건이 달라져도 계속 좋아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사람끼리는 그리 흔치 않으니까요.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 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아, 요즘 거리에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은행나무에 이렇게 그물 같은 거 받쳐놨잖아요.
4: 그 은행나무 열매 수질 그물망.
5: 네. 그 몇 년 전부터 이게 생겼는데 보셨어요?
4: 아, 봤죠.
5: 그 아이디어 진짜 좋지 않아요?
4: 그죠, 우산처럼 이렇게. 네. 퍼뜨려놔가지고.
5: 그 은행나무 열매 밟아봤어요?
4: 그러면 냄새가 나니까 그 밟을 일 없도록 해놓은 차라리 거잖아요.
5: 차라리 똥 밟는 게 나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정말 냄새는. 네. 정말 장난 그렇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와, 진짜 누구 아이디어인지 끝내준다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애초부터 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지? 이런 의문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4: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거였어요. 자동차 배기가스에 강하다나. 그랬던 것 같아요.
5: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1960년대 서울 거리에는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었대요.
4: 그 만화에도 자주 나오는 키 큰 나무. 네.
5: 맞아요.
4: 무성하잖아요.
5: 근데 그게 바로 문제였던 거죠. 이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신호등이나 간판을 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나무가 은행나무였다. 예. 공해 일단 강하고 병해충 피해도 적고 가을이면 또 노랑노랑 잎이 예쁘기도 하고.
4: 네, 뭐 여기까지는 가로수로 완벽했네요. 그죠? 은행 열매만 빼면.
5: 그러니까. 네. 하, 근데 은행나무도 그 순나무만 심으면 별 문제가 없대요. 그래? 암나무가 아니라. 암나무만 열매를 맺으니까. 다만 그 나무가 암나무냐 순나무냐 이걸 구분하는 게 나무가 자란 후에나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보자 한 15년에서 30년 정도.
4: 복불복이군요.
5: 그래서 결국 30년 후에 아, 이 나무가 암나무였다.
4: 근데 정선에서 몇 년 전에 그 구별 방법이 개발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5: 아, 맞아요. 묘목 단계에서 DNA를 요래저래 분석을 해가지고. 네. 암수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고 그래서 점점 이 암나무가 아닌 수나무로 바꾸는 추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4: 과학이 숨어있는 이야기군요.
5: 진짜.
4: 몇 년은 그 길에 떨어진 은행 이것도 그때는 그랬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5: 그럼요. 네. 그 은행나무 밟으면 나는 꼬리꼬리한 냄새 있잖아요. 그것도 그쵸? 추억이 될 수 있어요.
4: 근데 정선우 씨, 그 냄새도 냄새인데 전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 미끄럼 사고도 있어요.
5: 맞아. 네. 그 빗길, 눈길에 이어서 은행길.
4: 그렇죠.
5: 조심하라는
4: 얘기. 은행 열매가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다들 조심해야 됩니다.
5: 이게 먹을 때 맛있지 않아요?
4: 먹을 때 뭐 하루에 5개만 먹으라 하는데 저는 10개도 먹을 수 있어요.
5: 그 나도 10개 거뜬히. 네. 먹지 않나? 근데 더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나?
4: 그런 그죠? 거 아닐까요?
5: 뭐 독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네. 것 같긴 한데. 네. 여하튼 뭐 천식에도 좋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4: 그런 건 아닙니다.
5: 좋대요. 하여튼 기관지 좋대요.
4: 그래요.
5: 네. 오늘 은행에 대해서. 네. 아주 요밀조밀, 오밀조밀하게 다 알아봤네.
4: 그렇습니다.
5: 뱅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 너.

0: 네, 목요일 첫 곡으로 이 가을 노래의 대표곡이죠. 가질 수 없는 너.
1: 그래서 골랐겠어요? 네? 은행 얘기하니까 뱅크를 고른 거지.
0: 그거예요? 역시 우리 용PD다. 산 넘어 산이네.
1: 감성이가 낭만이 선곡 주제가 될 수 없어.
0: 아, 저는 이 정시로 보컬 정시로 형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가을만 되면 듣거든요.
1: 네네. 아, 네. 워낙 로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쵸.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를 한 번쯤은 노래방에서 뽑아봤지 않겠어요?
0: 그럼요. 네. 자, 오늘 은행나무 추억이 많을 것 같은 선자할매 춘식합에 모시는 날입니다.
1: 그렇네. 예. 진짜 딱 떨어지는 은행나무 같은 느낌. 그 외시골 가면은 막 노랑 단풍 있는 은행나무 되게 오래된 거 밑에 평상 이렇게 있고 선자할매 춘식할배 같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에. 막걸리 이렇게 한 사발씩 들이키고 계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할매 할배 상담소 3부부터 보십니다.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사용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베스트.
5: 근데 베스트가 뭐예요?
6: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월간 베스트. 9월의 주인공 어디있죠?
7: 네, 그렇습니다. 9월 한 달간 방송됐던 웃음 편지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단 하나의 사연,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아가실 주인공이 바로 오늘 발표됩니다.
1: 네, 상품이 그만큼 거르고 거르고 또 걸러서 지라시 가족들 반응이 제일 좋았던 걸로다가 최종 후보 두 편 뽑아놨고요. 그 두 편이 지금 저와 정우선 씨 손에 들려있습니다.
7: 후보 사연 공개하기 전에 또 월간 베스트 어떻게 뽑는지 그 네. 투명한 과정, 선정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1: 어셔 또 어셔서. 자,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7: 본인이 아이디어 낸 거잖아요.
1: 어셔 내년에 50인데 9수 걸렸는데 지금 안 바쁘시나 모르겠네. 오늘 타이밍 잘 맞춰볼게. 주라시 재밌어요. 어허 굿. 대답이 없어? 자, 웃음 편지 원해요.
7: 타이밍 좀 잘 맞춰주세요. 어허.
1: 아, 이게 우리 용피디가 좀 마셔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청취율 1위 가능하겠죠?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선정 방법. 9월 한 달간 나온 월간 베스트 사연 중에서 두 사연 들려드리고 그중 단 하나의 사연이 월간 베스트로 뽑힙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하셔.
7: 어허, 어허. 네. 자, 이렇게 뽑힌 9월의 베스트 사연 후보부터 소개합니다.
1: 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9월 월간 베스트. 첫 번째 후보 사연은요?
7: 9월 8일 화요일에 소개됐고요. 경기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6: 우리 아파트에

0: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1: 맞아요.
0: 온통 그 낮에 닭소리로 도배를 했던.
1: 이날은 정선우 씨는 사람 소리를 거의 안 냈죠.
0: 에이.
1: 닭소리.
0: 무한 반복이었어요.
1: 닭소리 장인으로 해도 돼요, 정선우 씨는.
0: 네. 그렇지 않을걸. 어딘가에 네. 버금가는 장인이 계실걸.
1: 아, 그런가요? 어쨌든 웃음 빵빵 터지는 사연.
0: 네. 이게 아침마다 어딘가에서 계속 하는 닭소리가 네. 들렸다라는 사연인데 거기서 또 출발을 했죠.
1: 맞아요.
0: 닭소리 누가 냈냐.
1: 네. 네.
0: 제가 냈고요.
1: 그럼요. 자, 네. 월간에서 첫 번째 후보 사연입니다. 자, 감아 주시죠.
2: 안녕하세요. 선희 누나 전시경. 사건은 지난해 여름 열대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죠.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진짜 잘한다. 괜히 정선이가 아니야. 그것도 그냥 닭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이크를 잡은 것처럼 쩌렁쩌렁 울리는 닭.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5시 2분. 옆에서 자던 아내도 일어났습니다.
3: 아, 당신도 들었어? 닭이지?
2: 그런 것 같은데.
3: 근데 여보.
2: 왜?
3: 우리 아파트 살잖아. 닭이 있다고?
2: 그러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5시 2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3: 에이씨.
2: 그 다음 날도 이쯤 되니까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낮에는 닭털 하나 보이지 않는 아파트였는데 도대체 이 닭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자 결국 아파트 단톡방에 첫 글이 올라왔습니다.
4: 저거 혹시 새벽 5시쯤에 닭 우는 소리 들은 분 계실까요?
2: 아 저요. 저 들었어요.
4: 아니 우리 집에서도 들려요.
5: 나도 들었어요.
6: 저도 매일 들려요.
2: 단톡방은 순식간 난리가 났고 마침내 404호에 사는 아주머니가 진지하게 글을 올립니다.
6: 진짜 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진짜 닭이요? 몇 호에서 키우는 것 같은데요?
6: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닭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2: 닭의 기운이요?
6: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대로 양계장을 하셨는데 도축당한 닭들의 영혼을 온몸에 받은 장닭은 도심을 떠돌며 아파트에 저주를 내리지요.
2: 에이,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6: 최근에 치킨 시켜 드신 데 계실까요?
2: 그러자 또 순식간에 글들이 주르르 올라왔습니다.
4: 나 후라이드 시켜 먹었는데.
2: 아, 저도 먹었어요.
4: 나는 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
5: 삼계탕도 해당이 될까요?
6: 닭발은요?
2: 그래서 우리는 그 닭을 찾아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4: 근데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나요?
2: 약간 동쪽 같아요.
4: 아니요, 서쪽 같은데?
5: 주차장 쪽 같은데요.
6: 놀이터 놓치지 않을 거예요.
2: 이때부터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닭 찾기 수사본부가 설립되었고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주민들이 전부 다 닭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4: 오늘 새벽에 너 그거 운 거 맞죠?
2: 아, 네, 저도 들었어요.
4: 아니, 난 창문 열고 찾아봤잖요. 안 보여요.
5: 우리 아파트가 산이랑 가까우니까 혹시 산에서 내려온 닭 아닐까요?
6: 닭이 등산을 한다?
2: 그리고 급기야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방송이 나왔거든요.
7: 아,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최근 새벽 시간대 닭 울음소리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소리의 발생 원인을 확인 중이며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2: 범인? 그럼 닭이 범인이야? 잡은다면 어떻게 하려고?
7: 닭이 잡히는 대로 경찰서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2: 닭을 경찰서에? 경찰서 얘기가 나오자 주민들은 더욱 수사에 집중했고 혹자는 새벽 4시 50분부터 베란다에 앉아 닭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는 닭 수사대가 조직되어 각자의 위치를 확인했죠.
4: 301호 어디겠어요?
2: 아니 107동 앞입니다.
4: 아니 저기 무기 가지고 온 사람 계세요?
5: 손전등 말 있는데
6: 조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2: 잠깐만요. 닭 소리가 들립니다. 104동 쪽에서 빨간 물체도 움직입니다.
4: 그 닭볕을 아니요?
5: 다들 104동으로 집합해요.
4: 저도 금방 갈게요.
2: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갔기 때문일까요? 닭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6: 그 영험한 닭이 인간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산딸기 노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닭이고 어느 것이 인간인가. 내일부터 더 큰 소리가 들릴 거거든요.
1: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404호 아주머니 말씀과 달리 오히려 닭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며칠 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는데요. 주민들은 보고 깜짝 놀랐어요.
8: 최근 매일 5시 1분에 울렸던 닭소리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103동, 105동, 옥상의 뒷산까지 모두 수색한 결과 닭소리의 근원지는 106동이었으며 그것은 실제 닭이 아니라 닭소리 알람이었습니다.
1: 이럴 수가!
8: 알람 제목은 시골 닭 기상송이었으며 아파트 주민 할아버지께서 귀가 어두우셔 알람 소리를 크게 해두시고 여름이라 창문을 열고 주무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할아버지께서는 주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해오셨으니 주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아, 불쌍. 우리가 한 달 동안 찾아 헤매던 닭이 휴대전화 속에 있었다니. 저는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누군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9: 아이고 어르신 알람 소리 바꾸셨어요?
10: 아, 예.
9: 아이고 아이고 잘하셨네. 뭘로 바꾸셨어요?
10: 아 진동. 아 근데 그 진동은 또 내가 못 들어요.
9: 아이고 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럼 다시 달고로 바꿔요.
10: 아니 나는 저 이참에 개소리가 어떨까 하는데.
9: 개소리요?
1: 그 후 그 할아버지 별명은 꽃기호 할아버지가 되었고 닭 한 마리 때문에 한 달 동안 난리였던 우리 아파트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으며 닭 얘기 덕분에 주민들과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기묘한 닭의 이야기였습니다.
0: 예. 아 이게 알람이 전부 다 다르잖아 사람마다.
1: 그렇죠.
0: 자기가 좀 반응하는 그 톡소리나 아니면 알람 소리를 바꿔놓으니까 네. 이 닭 소리도 있고 욕으로 맞춰놓는 분도 계세요.
1: 진짜로 일어나라고?
0: 도통 안 일어나니까 아...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 엄마나 뭐 누군가의 욕설.
1: 충격요법이군요. 네,
0: 그리고 오. 경상도 엄마들 그 어떤 악센트가 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 위에 치는.
0: 네. 네. 그렇게 해서 랩을 저장해놓은 분도 계시고.
1: 그렇군요.
0: 그 있지 않아요?
1: 네. 9114님도 동물농장을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정선혜 씨 칭찬하셨습니다.
0: 네. 닭소리로 진행하는 게 없군요.
1: 그러니까 가금류에 가깝기 때문에 동물과 친화적인.
0: 설치류가 아니라 어쨌든 네. 모든 동물을 사랑합니다. 네. 7347님. 점점 닭 울음소리에 멍멍이가 믹스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 감정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깔깔깔 웃고 갑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1: 6231님. 엄마 아빠랑 라디오 듣고 있는 초4학년입니다. 재미있어요.
0: 다행이다.
1: 우리 딸이랑 동갑이네요.
0: 이모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네. 닭소리에 멍멍이가 믹스됐다기보다는 김장훈 씨가 점점
1: 약간
0: 벌떡 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네. 앉아있다가.
1: 언제 장훈이 형 개인기도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0: 그 약간 아!
1: 약간 있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0: 안 듣겠지 장훈이 오빠?
1: 네 장훈이 형 바빠요 요즘.
0: 그래.
1: 자 이제
0: 자,
1: 퀴즈.
0: 퀴즈 나갑니다.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1: 매일 이 시간이 되면 닭 울음소리가 들려서 아파트에 닭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죠. 닭 소리가 들린 시간은 몇 시 몇 분일까요?
0: 1번 밤 12시 30분, 2번 새벽 5시 2분, 3번 오후 4시 5분.
1: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로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샷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네.
0: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가을 아침.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5: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6: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4: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6: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4: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8: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9: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8: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중에서 간편식 세트,
9: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8: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9: 백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10: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8: 네, 아까 내드린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닭소리가 들린 시간 정답은요?
10: 2번 새벽 5시 2분이었습니다.
8: 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10: 이어서 두 번째 후보 공개할게요. 음악 주세요.
8: 자, 여러분의 지금 최고로 재밌는 방송 쇼라시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 앞으로 문자도 날아왔어요. 1143님, 아, 내 인생은 문천식을 알기 전과 알고는 후로 나뉜다. 최고 미남 개그맨. 아, 조작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번호 아니고 진짜로 온 겁니다. 아,
10: 이런 분 와요 평소에?
8: 어, 진짜로.
10: 자기가 자기한테 문자 보내고?
8: 땡큐. 고마워요. 계좌 불러.
10: 아, 오케이. 사람 사는 거예요?
8: 아, 실화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문자 온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는 최고 미남
10: 얘기를 좀 들어봐.
8: 아, 최미계 어떨까 싶네요. 아, 전 정선희 씨 이 코너 마스크 좀 씌웠으면 좋겠어. 재갈을 물렸으면 좋겠어.
10: 양말 물리고 싶다 진짜.
8: 아, 최미계가 소개한 다음 사연 최미계 들어주시면서 어머. 아, 최미계 문천식 여기까지. Let's get it.
10: 아, 치고 올라가기 힘들겠다 진짜. 여기가 다다. 9월 14일 월요일에 소개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영숙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11: 자전거는 죄가 없습니다.
10: 자, 학생이 지각할까봐 그거 왜 자전거 어딘가에 묶어놨는데 맞아. 거기서 펼쳐지는 굉장히 따뜻하고 재미난 그 어떤 단편 영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8: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시트콤이 따로 없어요.
10: 자, 웃픈 이야기지만 네. 그래도 감동이 남아있는 이야기 다시 감아볼게요.

0: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1: 예, 예.
0: 저는 용인에 사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제가 20여 년 전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할 때 겪었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학교 정문 바로 앞에는 60대 중반의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미용실이 있었어요.
2: 어서 오세요. 밤 아시게.
0: 그러던 어느 날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학교 행정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미용실 원장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2: 아니, 2학기 학생 같은데요. 우리 미용실 셔터에다가 자전거를 묶어두고 갔어요.
0: 에? 아니, 셔터에 자전거를요?
2: 아유, 내가 어제 셔터 내리고 갔는데 그 셔터에다가 자물쇠를 꽁꽁 묶어놓고 학교에 갔더라고.
0: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묶어놓으셨어, 자전거. 아니,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원장님과 같이 미용실에 가보니까 아니,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셔터 쇠줄 사이에 네. 자전거를 그 케이블락으로 단단히 묶고 아무 일 없듯 등교를 해버린 겁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셔터를 올릴 수가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고
1: 어떡해.
0: 결국 교감 선생님이 교내 방송을 하시게 됐죠.
2: 학생들에게 깨. 알려드립니다. 아니다. 정문 앞에 미용실 셔터에 자전거를 자물쇠로 걸어놓고 등교한 학생은 즉시 행정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미용실 원장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0: 그러나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학생은 감감무소식.
2: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미용실 셔터에
0: 하기 싫어요. 성의가 없는데.
1: 누나. 열심히 하자.
0: 열심히 해. 빨리.
2: 자전거 자물쇠를 걸어놓고. 온 넘은. 행정실로 와라.
0: 아, 진짜 왜 이렇게 하나. 저 교감 선생님 죄송한데 아직 안 왔어요.
2: 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미용실 셔터에. 자물쇠를 걸어놓고 온 넘은. 빨리 와라. 안 오면 자전거밖에 뽑는다.
0: 그러나 끝내 학생은 나타내지 않았죠.
1: 어떻게?
0: 그 사이 미용실에는 예약 손님들이 하나둘 내려진 셔터 앞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3: 자전거는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들? 그 자물쇠 잘라버려.
0: 아유, 그렇게 하세요. 어쨌거나 저희 학교 학생 일이니까 교감 선생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자물쇠를 자르든가 자전거를 분해하든가.
2: 아유, 그건 안 되죠, 여러분. 남의 물건 망가뜨리면 안 돼요. 얼마나 아끼면 이렇게 비록 남의 집 문이지만 꽁꽁 묶어놓고 가겠어요.
0: 없이. 아니, 우리 원장님 마음 정말 너무 엔젤이다.
1: 아, 근데 이렇게 아니라 그냥 셔터 올리면 되잖아요.
0: 아, 이게 자전거가 묶이는데 어떻게 올려요?
1: 아, 자전거까지 같이 올리면 되죠.
0: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과 손님들은 셔터 앞에 다 같이 섰습니다.
2: 아, 그럼 제가 하나 하면요, 양쪽 끝에 계신 분들은 셔터 올려주시고 가운데 계신 두 분은 자전거를 좀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0: 알았어요. 아유, 진짜 이게 무슨 난리고.
2: 자,
0: 아이고.
2: 하나.
0: 응. 아, 자.
2: 자, 다시 하나.
0: 마침내 셔터와 자전거가 반쯤 올라갔는데 원장님 선생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2: 자, 셔터 올리고 계신 분들만 빼고 다들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와요, 얼른.
0: 손님들은 몸을 한껏 숙여서 셔터를 지나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고 올려졌던 셔터와 자전거는 다시 내려졌습니다.
2: 됐다 이제. 자, 10시 예약 어느 분이죠?
0: 그렇게 셔터가 내려진 미용실 안에 있으려니 동물원 철창에 갇힌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뭐 파마를 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1: 아니, 저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죠?
0: 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1: 아, 저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0: 아, 이런. 그랬습니다. 미용실 화장실은 바깥으로 나가서 건물 화장실을 써야 했던 거죠.
2: 아, 이거 도저히 안 참아지는 거예요?
0: 아, 이거 저기 좀만 이렇게 이 종이 메고 참아보면 안 될까?
1: 아, 더 참으면 쌀 것 같아서요.
0: 아, 그래, 그럼 안 되네. 아, 진짜 어떡하지?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셔터를 한번 더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2: 그래요?
0: 그 아까 자전거 들었던 분 나오시고요. 셔터 양끝에서 들어 올리셨던 분. 아까 동일하게 셔터 잡아요. 화장실 손님.
1: 아, 네.
0: 시간 없어.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셔터하고 자전거 들어올 테니까 그 사이에 빨리 기스 나가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오케이. 자, 다들 준비됐죠? 무브. 하나 둘 셋. 다시 셔터 내립니다. 하나 둘 셋. 아, 어머나, 이거 큰일 났네.
2: 아, 왜 또 뭔데요?
0: 아, 나도 약간 찌린 거. 아, 야, 나, 아, 나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2: 아, 한꺼번에 갔어야지. 아유, 자, 다들 다시 들어올려요.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내는 이제 어머 잠깐 아까 그 손님 화장실 갔다 오셨다 다, 다,

0: 가지고 이제는 누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셔터와 자전거를 동시에 올리고 내리는 게 일도 아니게 된 거죠.
1: 우와.
0: 아우 진짜 저희 학교 학생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기 이제 학교 끝날 시간이니까 학생이 곧 올 겁니다. 그때였죠. 한 학생이 바들바들 몸을 떨며 미용실 향해 다가온 거예요.
2: 아, 저기...
0: 아 뭐야 너야?
2: 예?
0: 야 네가 이 자전거 주인이니?
2: 아, 네 저 아침에 제가 지각하려 갖고요. 급한 마음에...
0: 아이고 이 녀석아 그래도 그렇지 여기 영업을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너 그리고 방송 들었어?
2: 네.
0: 근데 왜 안 나왔어?
2: 선생님한테 혼난 것 같아요.
0: 참나 학생 보기 전에는 진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덜덜덜 떨면서 얼굴이 허옇게 질린 학생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2: 죄송합니다.
0: 으이그 그때 그 자전거 학생도 지금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겠죠. 에이그 자전거 주인아 그날 너 때문에 미용실 손님들 하루 종일 운동했다. 어? 너 그거 잊지 마.
3: 아, 3711님이 천식 오빠 깨알 교감 선생님 너무 재밌는데요. 점점 귀찮아서 대충 한거 맞죠? 하시는데
4: 대충 했다니까.
3: 아니, 누나 때문에 이렇게 그리 오잖아 지금. 아니,
4: 예전에는 여러분 아, 천식 씨가 여러분 네. 여러분 이걸 되게 명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날 진짜로 왜 안 계셔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
3: 아니 컨디션 안 좋을 수 있잖아.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4: 하여튼 네. 정신 차려야 돼. 똑띠 차려야 돼.
3: 알겠습니다.
4: 그러면 네. 이거 청취자 여러분이 매 눈? 네. 아니야. 하여튼 매 귀로 듣고
3: 네.
4: 계시잖아요.
3: 진짜네. 아.
4: 자, 0557님. 저는 교문 닫힐 때 자전거 버리고 뛰어간 적은 있었습니다. 크크크. 네. 남일 같지 않네요. 크크크크.
3: 아.
4: 뭐든 버리고 싶어요.
3: 진짜 그렇죠.
4: 차도 버리고 싶어. 지각하면.
3: 그때 왜 교문에 서 계신 선생님이 야, 문 닫아, 문 닫아 이럴 때 엄청 뛰잖아요.
4: 그게 교문 같지가 않고 약간 감옥문 같은 느낌.
3: 진짜. 자, 2850님요. 저 학생은 혼날까 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4: 맞아.
3: 그래도 참 따뜻한 분들이네요.
4: 그거 정겹더라고요. 그 자전거 매달린 채로 셔터를 올렸다 내렸다 아. 그 밑으로 빠져나가고 화장실 그렇죠. 갈 때마다
3: 우리 민족 원래 서로 돕고 살잖아요.
4: 그러니까 네. 아, 그 외국인들이 좀 와서 K문화에 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좀 귀찮을 수도 있는 그 오지랖 정 요거에 되게 홀딱 반한다고
3: 그렇죠.
4: 그러더라고요.
3: Do you know 푸마시? Do you know 두레? 예, 좋았습니다. 자.
4: 뭐가 좋았다는 거야? 오늘 뭐 커피를 진하게 한 잔 때린 거야? 왜 이렇게 각성이야 분위기가?
3: 아니 누나가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저라도 저를 아니,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가만히 있냐고.
4: 아까
3: 그러니까.
4: 뭐였지? 아, 최고미남?
3: 네. 아, 최미계. 최고미남 계급 최미계.
4: 최미계와 최미계. 아 네. 진짜.
3: 자 그럼 이제 퀴즈 드려야죠.
4: 우선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3: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 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4: 학생은 지각할까 봐 미용실에 있는 이것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갔죠. 출입구에 설치하여 위아래로 드륵드륵 여닫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3: 1번 셔터, 2번 발, 3번 개구멍.
4: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어떤 거 들을까요?
4: 에릭남의 노래입니다. 천국의 문.

0: 월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학생이 자전거를 묶어놓았던 곳. 정답은요?
1: 1번 셔터였습니다.
0: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는 대망의 9월 월간 베스트 주인공 발표해봐야겠죠.
1: 우리 아파트에 달기 산다는 소문이, 그리고 자전거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 두 사연 가운데 9월의 월간 베스트 사연은요?
0: 두구두구두구두구 최영수님이 주신 자전거는 죄가 없습니다가 선정됐어요.
1: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사연자분께는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릴게요.
0: 네,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다음 주인공 누구죠?
1: It's you!
0: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재미있는 사연 올려주시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게시판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 짧은데 이거 웃긴데 라는 사연. 소재 공모 게시판도 있거든요. 네. 여기 옮겨주세요.
0: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얹어집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오늘처럼 뽑히시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돼요.
1: 손편지 기다릴게요. 손편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잠깐 광고 드릴게요.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 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 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 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 몰.
4: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TBX 타고 상품권 타고.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정사는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정말 소중한 문자들이 많아서 하나씩 볼게요. 3588님, 사과나무 밑에 반사필름 깔고 있습니다. 햇빛을 반사해서 과실 밑쪽까지 골고루 빛이 닿도록 하기 위해서죠.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하셨는데,
5: 아우 세상에.
4: 아이고, 이 반사필름 이 비닐을 다 까신 거예요.
5: 이거 계속 팔 올려가지고 그 막 몰입하고 막 이러시고 나면
4: 그리고 또
5: 머리도 어지러지라고 어깨도
4: 허리 숙여서 누름돌까지 올려놓으셨어요 지금.
5: 진짜.
4: 아이고야.
5: 웬일이야.
4: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5: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먹는 이 과일 한쪽이 이런 정성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4: 그렇죠. 여배우의 반사판 받쳐주듯이 이 반사판이 밑에 있는 사과까지 다 빛을 주는 거예요.
5: 그럼 이거. 여배우 반사판도 뭐 네. 어디 여배우 밑쪽까지 다 이렇게
4: 턱 밑까지 예쁘게 코구멍 밑까지가 다 예쁘게 이렇게.
5: 네. 반사판을 갖고 다니는 배우도 있습니다.
4: 진짜로요?
5: 개인 반사판.
4: 손선우 씨, 네. 그 조명 감독님한테 네. 이렇게 잘 보이는 여배우들도 있어요. 그치. 감독님 싸셨어요?
5: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차별하진 않으시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 신경을 더 쓰게 돼 있으니까.
4: 그렇죠.
5: 네. 개그맨들은 반사판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4: 그렇죠. 네. 네.
5: 반사판으로 어떻게 웃길까를 생각하지. 이걸로 뭐 내 얼굴을 뭐
4: 예쁘게 보이겠다는 거 별로 없죠.
5: 저희는 저희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7344님. 아, 마눌 생일날 큰맘 먹고 난생 처음 꽃을 샀는데 우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던 짓 왜 하냐고. 그걸 돈으로 주든지 케이크를 사든지 하라고 쏴붙이더군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이거는 부인 잘못하신 거예요.
4: 그렇죠.
5: 그럼 사람 성의를 그렇게 무시하면 되나. 아니, 그동안 마이너스 쿠폰이 많이 있는 남편일지라도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선물은 선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쵸. 다음 선물이 와.
4: 네. 물론 이게 3만 원, 5만 원이 케이크로 오는 것도 좋겠지만 꽃은 낭만이 있잖아요.
5: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아마도 이분도 언젠간 꽃을 좋아하고 막 꽃내음을 맡으며 소녀소녀 했던 분이었을 텐데
4: 그랬죠.
5: 삭막한 현실이.
4: 에.
5: 에, 그래요. 누굴 탓하겠어.
4: 모르진 않죠. 에,
5: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부인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4: 네, 7057이며.
5: 오전까지만 해도 남편한테 서운해서 아 오늘은 진짜 말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좀 전에 남편이 점심 먹었냐면서 퇴근길에 좋아하는 디저트 사온다는 말 한마디에 벌써 마음이 스르르르르. 나 참 단순하죠. 남편도 알고 저도 아는 제 마음의 해밥.
4: 와.
5: 난 이런 사람이 좋아요.
4: 7057님 네. 너무 고마운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왜? 안부 물어주고.
5: 논리적으로 사과를 해야만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4: 있어요.
5: 논리랑 상관없이 달달한 케이크로 그냥 무장해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편하긴 그런 사람들이
4: 너무 좋겠다. 그죠? 저희 아내는 그 정선혜 씨 말하는 대로 전자예요.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돼요.
5: 왜냐하면 네. 누적이 됐잖아요. 문천식 씨.
4: 아니 뭐 다. 지금.
5: 아, 이거 너무 찐이다.
4: 아, 부부생활 나 혼자 했냐고.
5: 너무
4: 아, 지는 실수 안 했냐고. 아 생활 걸 봤네.
5: 야, 진짜 문천식 씨 알아온 가운데 가장 진솔한 소리가 나왔어요. 아니, 참.
4: 아이참.
5: 아, 이거 빵 터지는 분들 많겠다.
4: 그런
5: 생활을 혼자 하나 어디. 네. 맞아요.
4: 7858님. 아, 근무 끝내고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한 분이 샴푸를 안 가져왔다 얘기하길래 샴푸랑 린스, 바디워시 다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탈의실에서 찹쌀 누룽지 과자를 건네주더라고요. 바삭바삭 씹으며 기분 좋게 퇴근 중입니다.
5: 아, 찹쌀 누룽지 과자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그 지라시에도 왜 항상 인기가 많아서 제일
4: 맞아요.
5: 빨리 팔리는 게 이 찹쌀 누룽지 과자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오고 가는 정 반드시 오면 가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오고 가고 한번 이렇게 있으면 예. 사람이 좀 뭔가 훈훈하지 않아요?
4: 맞아요. 사는 맛이잖아요. 그런 게.
5: 체온도 올라가고. 예. 예. 자, 0968님. 사춘기로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들이 닭볶음탕을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4: 예?
5: 어머. 맛도 맛인데 그보다 사춘기가 끈다가는 건가

0: 희망이 보여 행복합니다.
1: 아들이 닭볶음탕을 우와. 만들었다고요?
0: 더 센 게 올 테니까 시즌2 준비하라.
1: 아이, 그러지 마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네.
0: 그래 맞아. 네. 진짜 마무리다 마무리. 기특해라. 닭볶음탕을 직접 만들다니. 아니 근데 사춘기면 중학생 아니에요 거의?
1: 중3 고1 될 텐데. 그죠? 이게 쉬운 일 아닌데.
0: 이거 거의 셰프 수준인데.
1: 그죠? 이 밀키트로도 만들기 어려운 게 닭볶음탕인데. 네.
0: 하여튼 훈훈하다. 맛을 떠나서 이 행위 자체가 꿀맛이다. 네. 자, 0156님은 네. 12월 결혼 예정인 예신입니다.
1: 예비 신랑.
0: 요즘 정모 청첩장 모임 다니는데 감기가 와서 목이 나갔어요. 예비 신부일 수도 있겠다. 신청곡은 이기찬의 감기요 하셨어요.
1: 아 맞아. 예비 신랑은 예랑이라고
0: 한다. 정모가 아니라 청모. 아,
1: 네. 예비 신부네요. 줄임말 너무 많네요.
0: 청모 정도야 진짜 양호해. 네. 청모 말고 다른 건 진짜 못 알아듣는 거 너무 많아서 저는
1: 근데 여러분,
0: 못 들은 척해요.
1: 청첩장 모임도 낯선 분들 많으실 거예요.
0: 맞아.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이 듣게 된 거고 청모 청첩장 모임? 좀 생소한데 한 5년 전부터.
1: 그렇죠. 네.
0: 그래서 한두 번 다니다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 나이가 청모를 다닐 나이는 아니. 제모.
1: 저기요. 재혼. 너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예? 너무 다른 거라고요.
0: 지금 왁싱 말고 제모. 네. 그 재혼 모임.
1: 자, 아 그 모임이었어요?
0: 재혼 모임. 오. 그렇잖아. 재혼도 혼인이니까. 아. 삼혼도 있는 판에 뭐?
1: 왁싱 말하는 줄 알았어요.
0: 아예. 네. 그래서 너무 다른 결이라고 생각했구나.
1: 네네네.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줄임말 어렵네요. 자 2부 끝곡으로 0156님 신청하신 이기찬의 감기 준비해봤습니다.
0: 자 뉴스 듣고요. 5시 5분에 저희 또 함께 할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0: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세이.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2: 의학계열 및 명문대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은 검정고시생 등 수능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한 12월 한 달간의 수능 브릿지반을 개설합니다. 첫걸음부터 완벽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명문대 합격의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야, 뭐 먹을래?
4: 해장국?
3: 오, 좋지. 이 근처에.
4: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3: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4: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3: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5: 운동은 또 내일부터. 내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면 오늘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오늘 시작하는 스포츠 7339. 이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합니다.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5시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주째 상승폭을 확대하며 88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 주보다 평균 0.16% 상승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락했던 용산구는 0.03%로 3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성동구와 마포구, 동작구 등 한강 벨트권도 대체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경기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가 0.7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또 용산공원을 활용하더라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면서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하려면 최소 3, 4년에서 6, 7년이 걸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500일을 하루 앞둔 오늘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6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6도 등 22도에서 26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마술사 유호진입니다. 세계 마술올림픽에서 대상을 받은 뒤 외국 마술쇼 그룹 멤버로도 활동하며 한참 동안 해외 무대에 섰는데요. 그러다 국내에서 더 매직스타라는 마술 오디션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굳이 또 오디션에 나가서 혹시나 탈락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있었지만 전 반대로 생각했죠. 탈락한다면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배우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맘먹으니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뭘까요? 고개들 준비됐어? 하늘을 가르는 에어쇼부터 내일의 우주를 만나는 체험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16 사천 에어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만나요.
2: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3: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사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잠시 후 자꾸만 생각나는 매운맛 상담, 예, 마라 상담소, 할매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두 어르신들에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 사연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장을 비웁니다. 어느 날부터 옆옆칸에서 새로운 동지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불편해서 볼일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염력한 그분께 말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2: 아하.
1: 서로의 이제
2: 예, 서로의 고정 자리가 있구나.
1: 그 인기척이나 아 고정 자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2: 고정 자리, 그러니까 염력하니까 늘 염력하니까.
1: 아니면 그냥 인기척 사운드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쓸 수도 있어요.
2: 누가 있으면, 네. 그러니까 고정 자리는 각자 고정 자리인데 누가 네. 있으면 예민해서.
1: 네네 신경 쓰여서.
2: 약간 그게 아, 나의 어떤 스멜이나 나의 어떤 그 그렇죠. 사운드가 이 사람에게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1: 그럴 때는 그냥 내 귀를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죠?
2: 휴대폰 음악을 크게 틀어서 어 뭐지 하는 사이에 확 배출해 버려요.
1: 그럴 수도 있고요. 물리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2: 네. 네. 그래서 저도 화장실에서 가끔 이렇게 옆칸에 누가 이렇게 움직이면 먼저 나가도록 배려합니다.
1: 아, 어, 그게 낫죠.
2: 서로의 동시에 나가면 약간 어색한 게 있어요.
1: 왠지 있어.
2: 네. 자 문자번호 보셨나요?
1: 네,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비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중화역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well, well,
2: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

0: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의 해통령
2: 코인 뉴스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육수 하나의
1: 코인 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의 해통령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2: 토익은 해커스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4: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
4: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5: 야, 저 언제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네.
6: 인생의 매운맛, 단맛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5: 할매, 할배. 할배
6: 상담소! 고민을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상담계의 풍산계 이 진념 할매 정선자예요.
5: 막걸리를 놓지 않는 문춘식 오시다. 예, 오늘도 뒤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상철이가 두부김치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찾아냈다고.
6: 아이고, 이 상철이도 죽을 때가 됐네.
5: 여기 마포에서 보긴 했거든.
6: 오래 산다, 둘 다.
5: 아니, 그러니까 좀 적당히 끝내자고.
6: 막걸리는 유산균이 아니오. 왜 그거 자꾸 요구르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5: 인명은 제천이야.
6: 자, 하늘의 뜻이 무심해.
5: 정치자 여러분들의 고민사연 자, 보죠. 할매 할매 상담소 오픈! 내가 먼저 해드릴게. 2959님. 할매 할매 잘 지내시오. 예전에 그 허우대 멀쩡한데 여친이 안 생긴다고 고민 보냈는데 어르신들이 쓴소리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마음에 쏙 드는 여친이 생겼어요.
6: 아이고야.
5: 심지어 여친 딸 무지 좋아로 합니다. 근데 두어 번 만나고 나이 얘기를 했더니 헤어지지요.
6: 왜?
5: 10살 차이가 너무 많다고요.
6: 이런 씨.
5: 아니 분명히 처음엔 자기 스타일을 해놓고 나이를 듣더니 헤어지자고.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참고로 비주얼 패션은 칭찬 많이 듣습니다.
6: 10살이면 여자가 부담 느낄 만하다.
5: 뭐 예를 들어 29, 39 이런 건가?
6: 그러지. 원래 20대 땐 30이 아저씨 같고 30대 땐 40이 아저씨 같고 그러잖아.
5: 아, 그럴 수 있지.
6: 습식이니까. 네.
5: 하긴 20살에는 그 24살 조교 그 선배가 너무 나이가 많은 누나 같았어.
6: 아저씨지 아저씨지.
5: 근데 생각해보면 다 또래야.
6: 난 50대면 다 빠그리 아줌마 파마하고 댕기는 줄 알았어.
5: 아니지 요즘은 전자씨 알죠? 60대들도 아주 미녀가 많아요.
6: 수영장에 80대 언니들 기깔나.
5: 아 그래?
6: 그럼.
5: 수영장을 끊어야겠구만.
6: 아이 저거 또 시작하네. 저 돈 들어갈 일만 계속 만드네. 아이 애지당간 아무치당간에 저거 저식이니 동안이네. 10살 차이 나는 줄 모르고 만났다가 이제 나이 들고 시급한 거 아니야.
5: 아니, 허우대 멀쩡하다는 얘기 듣고 또 옷도 잘 입는다잖아요.
6: 그 여자가 완전 미치게 좋은 거 아니면은 일단 뭐 나이 듣고 떠난 여자를 그렇게 붙잡을 이유는 없고 그렇게 또 그 붙잡으면 또 걘 또

0: 더 튕겨 또. 그러니까 그리고 비주얼 패션 칭찬 많이 들으면 그 여자랑 뭐 극복할 생각하고 딴 사람을 만나서 그 애시당초부터 나이를 까.
1: 아.
0: 처음부터 나이를 안 깠잖니.
1: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0: 걔가 정신 연령이 이제 아가인가 보지 뭐. 10살이면 부대끼고 그럴 수 있어.
1: 아, 참 이거 좀 잘해주면 어떻게 10살 차이 극복 안 되나?
0: 그 여기서 또 질척거리고 전화하잖아. 그러면 더 없어 보여.
1: 아, 그건 맞아.
0: 기다려 봐. 그 지가 전 그 매력보다 저 숫자가 뒤로 간다. 매력이 앞으로 온다. 그럼 전화할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쪽 내고 딴 좋은 여자 만나 가지고 나이 까고 시작해.
1: 그렇지.
0: 그래. 네, 내가 봤을 때 상태는 좋은 것 같아.
1: 예, 괜찮은 것 같아.
0: 이 상태는 올바로. 왜냐면 이게 10년의 어떤 간극이 안 느껴진다는 그 어떤 그 얼굴 생김새 아니요. 괜찮아. 칭찬해.
1: 그래요.
0: 그래요. 자, 그리고 또 8023님 사연으로 넘어가요.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친정엄마께서 서쪽은 삼재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근데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입니다. 어이, 서쪽에 삼재가 있다고 엄마들은 참 이런 거 중요해. 나침반을 그냥 몸에다 새기고 다니는 것 같아. 동서남북 안 되자고 이유를 하면은 그냥 다 안 되지 뭐.
1: 아니 본인이 기독교라 그런 거 안 믿으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0: 엄마를 설득하는 게 힘든가 보지. 엄마가 무진장 센가 보지. 하여튼 그 가가지고 좋은 일 생기는 거를 조금 몇 개 연출을 해야.
1: 그래요.
0: 그 짝으로 이사를 가면서 집값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라서 좀 이윤을 남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티 안 나지만 이렇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럼 돼.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용돈도 좀 찔러주고.
1: 그렇지.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또 얘기 잘 하고.
0: 너무 뾰족하게 나가면 엄마랑.
1: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0: 내가 이제 이 엄마랑 좀 오래 살아봤는데 오래 말을 섞으면 안 돼.
1: 그렇구만.
0: 해본 거 날씨 얘기하고 먹는 거 얘기하고.
1: 한 집에 어른이 둘이 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
0: 사공이 둘이 있다는 거야.
1: 그래서 내가 선자 씨 집에서 나와준 거 아니야.
0: 아, 어른이라고 생각했어?
1: 아, 그러면 내가 애야. 아, 이런.
0: 그래. 예. 나는 그냥 키우던 바둑이 하다가 나갔다.
1: 어쩐지 나한테 개라 그러더라. 개라고.
0: 뭐 차이점을 모르겠어가지고.
1: 나는 돈을 벌어 왔잖아.
0: 200.
1: 아니 여러 번 벌어 왔지.
0: 60년 동안 200 벌었어.
1: 에이 쟤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방송에서 하지 마.
0: 지한테 불리하면 다 쓸데가 없어.
1: 그래요. 다음 사연 봅시다.
0: 그래 가.
1: 8493님. 담배 끊은 지 4개월째입니다. 근데 살이 너무 쪄서 고민이에요.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데 살 빠지는 방법 구합니다.
0: 이게 담배를 집어여야 되는데 이제 그 대신 그 자리에다 계속 뭐 초코 과자 넣고 뭐 넣고만
1: 사탕 물고 그래서
0: 입이 근질하니까. 근데 이거 담배 피면 또 빠질 것 같지? 안 빠진다 메롱.
1: 아 그래?
0: 돌이켜봐도 이렇게 안 빠져. 담배는 또 그냥 담배대로 피고 또 먹을 건 또 먹을 것대로 먹어.
1: 요즘 살 빠지는 거 그거 있잖아.
0: 아, 저 이긴 자로 반대?
1: 그리고 또 위에 고비가 오고 뭐 이런 것들.
0: 근데 그것도 여들 이제 주변에서 좀 도움받기로 하는 모양인데 의사들한테 상담받고 지 몸 상태 봐가면서 시작해야지.
1: 아, 그렇구만.
0: 그거 무식하게 그냥 시작했다. 나중에 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1: 그럼 그건 어때? 슬로우 조깅.
0: 슬로우 조깅 괜찮아.
1: 그거 좀 많이 하던데 젊은 양반들.
0: 나도 많이 했지.
1: 슬로우 조깅.
0: 내가 봤을 땐 그게 갈라. 이제 관절 그거 이제 맛이 안 가고 오래 달릴 수가 있어. 왜냐면 그게 영 내가 성에 안 차. 달리는 거 맞나 싶게 달리는 거거든. 이거는 속도를 붙이고 꽁충꽁충 뛰면은 이거는 무릎 나가는 거예요.
1: 그럼 아이고 폼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 때는 그렇게 뛰면 진짜 무릎 다 나가요.
0: 그 경보하듯이 약간은 우스꽝스럽지만 그거보단 좀 덜 웃기게.
1: 그걸로 꾸준히 하면 살이 빠진다 그러더라고.
0: 오매오매하게 빠져. 이걸로 나는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한 10kg 뺀 사람 봤어.
1: 많이 봤어요.
0: 일단 꽁중꽁중 뛰는 거보다 관절이 약하다 싶으면은 슬로우 조깅 나 강추요.
1: 촘촘촘촘 이렇게 뛰는 거던데.
0: 그리고 요즘 난리여 그거. 막 모여가지고 같이 크루들끼리 달리고 그래.
1: 뭐 오줌 마려운 사람인가 싶게 뛰더라고.
0: 똥.
1: 저기 선자 씨. 이거 그 MBC가 공영방송인데.
0: 오줌으로 물꽃 튼 인간이 누구여.
1: 그렇죠. 그렇게
0: 뭐가
1: 하면
0: 달라.
1: 아이고.
0: 하여튼 뭐가 매려운 것처럼 뛰어.
1: 예, 그렇게 뛰면 됩니다. 30분만 뛰면 돼요.
0: 그것도 그런 것도 있다던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방방이 하듯이 제자리 뛰기를 한 50번에서 100번 하자네. 매일같이 기깔나게 빠진다.
1: 그 방방이 중고거래마켓에서 팔던데.
0: 그거 안 써. 어차피 그거 사다 놓으면 안 쓰니까.

0: 그 매트 같은 거 두꺼운 거나
1: 아, 거기서?
0: 이불 같은 거 푹신하게 깔아놓고 아. 거기서 조금 방방방방 이렇게 한 50번에서 출발해서 100번까지 매일 하지.
1: 그렇죠.
0: 혈액순환 끝장난디.
1: 아, 열심히 해야 돼요.
0: 유산소래 공복 유산소.
1: 예, 살찌면 안 되면 성인병의 출발점이 예. 비만이에요.
0: 그리고 4개월이면 담배 이제 거의 끊어가는 거예요. 예. 평생 참는 거라고는 하지만 4개월이 어려운 거거든.
1: 그렇지.
0: 다시 돌아가면 죽는다잉.
1: 예.
0: 이거 결심 흐트러지면 안 돼.
1: 그렇지.
0: 예. 이건 어차피 담배 다시 펴도 찐 살은 못 돌려.
1: 아, 담배는 안 돼요. 나는 술을 마시려고 담배를 안 배웠다고.
0: 그래.
1: 자, 너
0: 오래 살아라.
1: 노래 한 것도 그거 합시다.
0: 하림이가 부른 예. 난치병.
1: 사랑은 난치병이야.
0: 아유, 얘는 이렇게 심란한 걸 노래 제목으로 적어놨대야.

0: 하림이 어디 갔어?
1: 아이고 아. 죽을 때가 돼가지고 한번 나면
0: 아 이게 노래가 자기. 좀 약간 졸린 면이 있어.
1: 옛날에 조영남이가 그렇게 방송하다 잤어.
0: 아 그래? 그럼 나만의 문제가 아니네.
1: 걔도 그냥 발로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시키고 그냥
0: 아 그랬어. 그런 얘기를 하면 조영남 씨가 싫어하지.
1: 싫어하기 뭐 싫어해. 사실인데 그것도 일 못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 몇 번 붙잡았어. 아이고 아이고 나는 남자 법도 지지리도 없다 진짜. 아이고
0: 또 누구랑 했어 진행?
1: 문천식. 아 김은국 있었어.
0: 김은국
1: 아이고
0: 아이 멋진 상담하고 많이 했네.
1: 걔도 아이고 입만 열면
0: 자, 아이고 좀 할매 상담소
1: 잘 지내냐 흥국아. 시험 밀고 영 신통차든지 다시 길러라 그거.
0: 자 이번엔 산자씨가 한번 갑시다.
1: 예, 그래 저기 익명을 요구했네. 김정희가 몇십 년 지기 절친이 있어요. 네. 그동안 연락만 하다가 친구가 저희 동네로 이사 오면서 부부 동반으로 자꾸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0: 재밌겠네 부부 동반.
1: 그런데 재수 씨가 자랑이 너무 심해요.
0: 네?
1: 지 자랑 가족들 자랑 급기야 그냥 반려견 자랑까지. 이? 처음엔 호응을 했는데 모든 네. 대화의 끝이 자랑질이니까 지쳐.
0: 지치지.
1: 그래서 아내는 우리 마누라는 모임을 안 나가고 친구한테 둘이 보자고 그랬다가 또 잘 안 돼서 흐지부지 됐어요. 네. 에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피하고 있는데 친구한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아이고 어차피 이제 쫑이 났구만.
0: 아이 그 눈치가 더럽게 없으시네. 그 왜 자랑을 할까?
1: 이거 꼭 부부 동반으로 만나야 돼?
0: 그래 필요가 있나?
1: 예 그래. 아내가 약간 요새 이제 갱년기라 그래. 그리고 친구랑 둘이 만나.
0: 둘이 만나요.
1: 만나.
0: 둘은 깨목쟁이 친구지만 아내들은 안 그렇잖아.
1: 그래.
0: 이 폭이 좁다고.
1: 그리고 이거 네 마누라가 자랑질을 너무 해가지고 이러면 전쟁이요. 그 지역구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0: 나는 그 어렸을 때 친구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데 야 재수 씨 자랑이 좀 심해.
1: 그래서 네가 전조동이요.
0: 에?
1: 전쟁을 부르는 조동아리.
0: 아 그런가? 어쩐지 그 부부사가 안 좋아지더라고.
1: 그럼 그럼. 그게 이게 뭐랄까 이걸 전달을 예쁘게 해주질 않잖아.
0: 아니 팩트를 전달을 해. 그 사람이 뭔가
1: 자,
0: 개선이 되고.
1: 문천식이 두 명이요?
0: 네.
1: 근데 문천식이 또 다른 문천식한테 야 너 재수씨가 좀 자랑이 네. 심하더라. 그럼 또 다른 문천식이 지 마이노라한테 야 너 네 자랑 너무 쩔어가지고 남한테도 못 만나고 지금 나 왕따 당하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0: 아유, 아유,
1: 예쁘게 말 못하고.
0: 그렇게는 안 되는데.
1: 그럼 문천식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게 이것이 킬포요.
0: 아 이해가 됐어요.
1: 예.
0: 아이고 남편들이 눈치가 좀 없구만.
1: 전달하면 그 과정에서 뭐가 이제 뿔쑥뿔쑥 튀어나가지고 네. 이게 오해의 여지가 될 수 있으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예, 그리고 이거는 또 내가 마누라랑 사이가 안 좋아도 밖에서 내 마누라 욕하면 기분 더러운 게 부부여.
0: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뭐 조언을 합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1: 그래.
0: 그냥 둘이 봅시다.
1: 그래 예. 둘이 보고 딴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는 그렇지. 부부 동반 오래 보는 건 비추여.
0: 네 맞아요.
1: 끝이 안 좋아.
0: 1년에 한번 보면 되지 뭐.
1: 그래.
0: 자 다음 사연 갈게요. 3908님. 엄마 생일 선물을 물어보고 살까요? 아니면 몰래 서프라이즈로 살까요? 고민입니다.
1: 엄마 생일 선물을 엄마한테 물어보고 산다고?
0: 네.
1: 아, 엄마가 뭘 좋아할지?
0: 엄마 스카프 사드려요? 향수 사드려요? 뭐 이런 거.
1: 아, 아들인가 보다.
0: 따님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걸?
1: 딸도 뭐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딸들은 좀 지켜보다가 엄마가 뭐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아이템을 딱 낑겨 넣는데
0: 그거 맞추기가 또 쉽지가 않으니까
1: 예쁜 봉투를 하나 사.
0: 그래서?
1: 돈을 넣어. 그것이 모든 선물의 가장 정답이요.
0: 근데 그 돈이 엄마 성에 안 차면 어떻게 해요?
1: 그런 정도면은 어떤 선물이라도 엄마 성에 안 차지. 그냥 내가 주는 건 다 성에 안 찬다 봐야지.
0: 아, 그렇겠네.
1: 그리고 돈을 좀 이제 어느 정도 봉투에다 넣은 다음에 편지를 써 엄마한테 더 좋은 선물을 사고 싶고 엄마한테 내가 더 잘 어울리는 걸 고르고 싶은데 영 못 고르는 걸 봐서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가 필요한 걸 잘 볼 수 있게 엄마를 관찰해서 내년 선물은 네. 엄마가 정말 좋아서 막 웃음을 터뜨릴 만한 걸로 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밑밥을 깔아.
0: 그렇게 편지를 손으로 써서 봉투에 10만 원 넣어서 나 주면 말이야.

0: 작년 선물은 응. 엄마가 정말 좋아서 확 웃음을 터뜨릴 만한 걸로 사겠다. 그렇게 해서 아. 이제 밑밥을 깔아.
1: 어, 그렇게 편지를 손으로 써서 봉투에 10만 원 넣어서 나 주면 말이야. 예. 나 감동 받을 것 같은데.
0: 감동 받지. 예. 편지 받으면 절대 안 돼. 예. 망해.
1: 그럼 편지까지.
2: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의학계열 및 명문대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은 검정고시생 등 수능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한 12월 한 달간의 수능 브릿지반을 개설합니다. 첫걸음부터 완벽하게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명문대 합격의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4: 야, 뭐 먹을래?
5: 해장국?
4: 오, 좋지. 이 근처에.
5: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4: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5: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4: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7: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바-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50대의 조경기능사 도전기. 경기도에서 조아라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2: 당신도 그 조경기능사 자격증 한번 따봐. 너무 좋아하잖아.
0: 이 한마디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지금의 내 나이 50대 중반. 젊었을 때 같으면 한 번 보고 기억했을 것도 이제는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어야 머릿속에 들어왔다. 분명 어제 외웠는데 다음 날이면 처음 보는 내용과 같았다. 게다가 손재주도 뭐 딱히 좋은 편이 아니고 글씨는 원래부터 악필이다. 그런 내가 자아를 들고 정교한 조경도면을 그려야만 했다. 처음에는 너튜브를 보며 일주일 정도 벼락치기 하면 뭐 어떻게든 합격할 줄만 알았다. 그렇게 치른 첫 번째 필기시험 점수 57점.
2: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어? 나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점수가 안 되네. 어? 합격 점수는 60점인데 이 3점이 부족하잖아.
0: 처음에는 억울했다. 아, 몇 문제만 더 맞췄으면 됐는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족했던 건 몇 문제가 아니라 공부량이었다. 나는 한번 보고 척척 이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손재주가 좋아 금방 따라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틀리면 다시 보고 잊어버리면 다시 외웠다. 또 잊어버리면 또 외웠다. 두 번째 필기시험 결과

0: 결과는 95점.
1: 우와.
0: 점수를 보는 순간 아휴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났다. 그래 나도 하면 되는구나. 쉰이 훌쩍 넘어서야 알았다. 나는 빨리는 못해도 오래 붙잡고 있으면 결국 해내는 사람이었다.
2: 이제 실기가 나왔네. 당신 할 수 있겠어?
0: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도면을 그렸다. 어떤 날은 3시간밖에 못 잤다. 눈은 침침하고 어깨와 허리는 아프고 손가락은 뻐근했다. 그래도 매일 생각했다. 딱 한 장만 더 그리고 자자. 그 한 장이 두 장이 되고 또 세 장이 됐다. 결국 중지에 방아쇠 수지 증후군까지 생겨 주사를 맞았다. 학원에 다니는 동안에는 같은 지역에 사는 희숙 언니가 큰 힘이 되어주었다. 토요일마다 나를 차에 태워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학원까지 걸어가는 길에도 나는 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냥 나무였는데 이제는 상록수인지 낙엽수인지부터 보게 됐다. 공부하면서 시력은 나빠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보는 눈은 더 좋아졌다. 실기를 앞두고는 희숙 언니네 주택 뒤편에서 실제 작업도 연습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최강의 상대가 나타났다. 산목이다. 하도 물어뜯겨 장소를 아파트 정원으로 바꿔도 모기는 따라왔다.
2: 당신 저 오늘 실기 시험 보는 날이지? 떨지 마라 조아란.
0: 감독관님의 구두 질문 하나를 제대로 대답 못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수간 주사만큼은 자신 있게 끝냈다. 나는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난 잘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다. 못했지만 계속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번에 합격하면 조경기능사에서 방수기능사로, 또 도장기능사와 산림기능사, 그리고 언젠가는 조경산업기사까지 가보고 싶다. 거기에 아직 겁은 나지만 전기기능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50대 중반, 내 인생의 두 번째 시간표는 이제 막 시작됐다.

0: 네, 마음을 쓰는 편지에 이어 들으신 노래 럼블피쉬의 으라차차였습니다.
1: 네, 아니 네.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0: 너무 멋있지 않아요, 조아라님?
1: 네, 너무 네. 멋있어요.
0: 제가 나무를 너무 읽어가지고 중간에.
1: 근데 아주 네. 정말 부드럽고 유연하게 다시 아 당신 나무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애드립으로 밖에서 반응 좋던데. 네. 근데 어찌됐든
0: 진짜 자격증 대단하시죠. 네.
1: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이 열정으로 공부를 했으면 진짜 S대를 갔다 싶은 내 인생에 좀 하얗게 불타는 그런 시즌이 있는데 그게 학창시절이 아닌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맞아요. 네. 네.
1: 그래서 지금 약간의 그 각성과 자각이 네. 땔감이 된 것 같아.
0: 그래서 꽃마다 피는 계절 다르다 하는 게 맞아. 누구나 각성의 시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래 맞아요. 네. 진짜. 그리고 각성하고 덤비면 못 이겨.
0: 못 이겨요.
1: 네. 지금 막 이 이왕이면 전기기능사 자격까지 난 가보겠다. 꿈을 네. 더 키워나가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진짜 이분의 두 번째 계절이 너무 기대가 돼요.
0: 맞습니다.
1: 네. 아, 자 화이팅 하시고 좋은 소식 있으면 그때마다 저희 지라시와 네.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0: 네, 또 사연 주십시오.
1: 네. 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제 신수임 리포터 모시고 함께 할게요.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네, 목요일에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또 저희와 함께할 주인공은 어떤 분이세요?
2: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15살 이서현 양입니다.
1: 아이고, 어린 친구네요.
2: 네, 네. 지난 6월에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로 상반신에 중화상을 입고 아이고. 지금까지 넉 달간 힘든 투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아니, 어린 친구에게 어떤 사고가 있었길래요?
1: 그러게요.
2: 지난 6월 19일 저녁이었는데요. 혼자 라면을 끓이려던 서현 양의 옷에 불이 옮겨붙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그날의 상황 서현 양과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3: 요리하다가 화재가 나서 옷에 붙었고 이제 얇은 옷이라 붙어서 아빠가 있어서 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4: 요리를 하려다가?
3: 라면.
4: 아, 라면을 끓이려다가요? 혼자 있었어요?
3: 네, 혼자.
4: 지금 서현 양이 말하는 게 많이 불편해요?
3: 서현이가 중환자실에 이제 오래 있다 나와서 지금 아직 조리 있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단어들 좀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라면 이제 끓이려고 부탄 가스 버너 이제 불 켰는데 그게 불길이 이제 갑자기 크게 치솟았는데 이게 옷에 반팔 입은 옷에 둘러붙어가지고 이제 얘는 또 무서워서 뭐 물로 꺼야 되겠다 생각도 못하고 그냥 1층으로 뛰쳐내려갔는데 앞에

0: 막 1층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제 그래서 수습을 해서 이제 온 거예요. 예.
1: 아이고.
2: 아니 불길이 옷에 옮겨 붙었다니 이거는 뭐 아유.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3: 그럼.
1: 네. 얼마나 다쳤어요?
3: 목과 가슴 또 양팔 몸통 그러니까 그때 반팔 티셔츠가 네. 감싸고 있던 부분 모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1: 얼마나 아, 아팠을까?
2: 심한데요.
3: 면적으로 보면 전신의 33%에 달하는데요. 예. 다행히 얼굴과 손은 피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아.
3: 하지만 두 달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서현이는 사경을 헤맸고요. 예. 이후에도 폐렴과 폐혈증이 겹치면서 다시 여러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2: 아, 이동가스를 마셨군요.
3: 네. 그렇죠? 네. 그동안 피부 이식 수술만 수십 차례 받았는데요. 보통 허벅지 피부를 이식하는데 서현이는 허벅지 피부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네. 두피에서 추가로 이식을 하려고 삭발을 했었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허벅지 피부로 겨우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머리카락이 3cm 정도 자랐더라고요. 숱한 이식 수술 때문에 지금 팔다리를 제대로 쓰진 못하는데 수저질도 혼자 못하고요. 아이고야. 기저귀도 차야 하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오랜 와병 생활로 근육도 많이 빠졌는데요. 붙잡아주면 겨우 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제 큰 고비들은 넘어왔고요. 재활 단계로 접어들려고 합니다.
2: 근데 서현이 형이 사고를 당한 곳이 집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던데.
1: 그 아빠가 네. 3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왔다는
3: 네. 네. 아빠가 맞죠? 1층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가 이 말을 했는데요. 네. 서현이 형의 원래 집은 경기도 남양주예요. 네. 그런데 아버지 일터인 주유소는 서울 화곡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유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하시는데 서현이가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서현이가 올해 초에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1: 예고?
3: 네.
1: 예고야.
3: 근데 다니는 그 예고가 집에서는 통학하기가 너무 멀잖아요. 마침 주유소와 가까워서 아버지 일터 안에 그 작은 방에서 서현이가 함께 숙식하며 지내왔던 겁니다.
1: 아, 예고 학생이면 전공이 뭐예요?
3: 콘트라베이스예요.
1: 와,
3: 멋있죠?
1: 엄청나다.
3: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서현이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 뒤 콘트라베이스에 반해서 부모님께 계속 배우고 싶다고 졸랐다고 해요. 그런데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도 고민이 참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딸의 꿈을 위해서 경력 단절을 이겨내고 간호조무사로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뒷받침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받는 레슨의 절반도 못 받으면서도 서현이는 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했고요.
1: 이야,
3: 이렇게
1: 대단하다.
3: 덕원 예고의 장학생으로 당당히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딸이 지금 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을 그 어머니의 심정. 아유, 참 감히 짐작하기가 어려운데요.
1: 맞아요.
3: 그 어머니의 마음 들어보시죠.
0: 수술방 들어갈 때는 엄마 잘하고 올게 이러면서 이제 집에 좀 밥 먹고 있으라고 이러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제 수술방 간다 들어가는데 이제
4: 이번 주에 퇴원하는데 엄마가 왜 울어?
0: 아우 그래도 수습방 가기 전에도 밥 먹고 기다리라고 자기 꼭 살아서 이제 올 거라고 수술 잘 받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6주 동안 면회할 동안 계속 뭐 폐혈증 쇼크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많이 무서워서 막 기도하러 막 올라가고 막 그 면회 갈 때는 안 울려고 이제 애가 눈을 감고 있지만 좋은 얘기 계속 해주려고 금방 일어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간다고 계속 그런 얘기 해주면서 면회 다니고 그랬었어요.
1: 예. 아이고 서현이가 우리 엄마를 네. 위로했구나.
2: 그러게요.
1: 서현이도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 거예요.
3: 그러니까요.
1: 근데 엄마도 지금 막 이게 폭발하신 것 같아요. 참고 참다가
2: 그쵸, 감정이.
1: 그때 그 감정이 확 생각나면서
3: 그러니까 서현이도 사실 엄마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다가
1: 그래서 당황했죠.
3: 네. 그래서 같이 따라 울더라고요. 에휴.
1: 아이고.
3: 서현이는 중환자실에 있던 시간이 또렷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2: 예.
3: 하루 종일 서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가 엄마가 면회 오는 그 20분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20분을 기다리며 하루를 꼬박 버텼습니다.
2: 그리고 또 서연이를 병원에 놔두고 계속 주유소에서 일하셔야 했던 그 아빠 마음도 어떻겠어요, 그렇죠? 네. 네. 게다가 치료비 부담이 또 상당할 텐데요.
3: 맞아요.
2: 항상 보험이 안 되잖아요. 네. 네.
3: 딸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도 굴뚝 같았겠지만 가정의 유일한 생계를 책임져야 하다 보니까 주유소 일을 놓치는 못한 채 틈틈이 면회를 오가며 죄스러운 마음을 사귀고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 서연이 아버지의 소득이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인데요.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예요. 실비보험에 가입은 돼 있었는데 보험 한도를 이미 두 배 넘게 초과한 의료비가 쌓이면서 더 이상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9천만 원이 넘는 중간금을 납부하고도 앞으로 갚아야 할 의료비가 6천만 원이 넘게 남아있습니다. 퇴직금까지 미리 당겨 썼지만 역부족이고요. 앞으로 길고 긴 재활치료와 성형재건수술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1: 그런데 진짜 오늘 특히 더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어린 학생이 또 콘트라베이스 연주자가 될 꿈을 네. 갖고 예고에 입학한 새내기잖아요.
2: 진짜 맞아요.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1: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치료와 재활까지 또 서연이가 당면한 과제들이 좀 무게감이 있어서 그래서 네. 마음이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
2: 얼른 그 재능 맞는 서연이가 재활치료 잘 받아서 다시 연주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함께 해야죠. 네. 네. 이 꿈나무를 우리가 맞습니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3: 그러니까요. 서연이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바로 콘트라베이스거든요. 연주에 대한 그 서연이의 간절함을 생각하면 정말 저는 반드시 서연이가 다시 악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럼요, 믿어요.
1: 그럼요.
3: 서연이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제일 처음 의식을 차리자마자 엄마를 보고 한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말씀 직접 들어보시죠.
5: 오, 악기 할 수 있을까? 했어요. 처음에. 엄마 집에 악기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집에 악기 있어. 너 악기 그대로 있어. 했더니 나 악기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는 거 맞아?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요.
4: 네. 만지고 싶어요. 악기를. 그냥 만지고 싶은데 아직은 연주는 못하겠어요. 근데 만지고는 싶어요. 제발 열심히 받아서 일단 저랑 다시 연주할 거예요.
1: 서연아 이모는 믿어. 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어.
2: 그럼요.
1: 아니 우리 앞서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서 네. 왜 나는 한 번에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오래 해야만 잘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은 어떤 50대 중반의 네. 주인공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나이 상관없이 서연이도요. 이런 일을 겪었지만 예술가로서는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오래 걸리는 과정이 서연이의 연주를 더 아름답게 빛나게 맞아요. 할 거라고 서연이한테 맞아요. 꼭 말해주고 싶어요.
3: 네. 네,
1: 오래 걸리더라도 서연이는 반드시 해낼 거라고.
3: 서연이의 콘트라베이스는 정말 더 깊은 울림을 낼 것
1: 그럼요,
3: 같아요.
1: 그럼요.
2: 그래야죠.
1: 지금은 그 서연이의 몸 한가운데 상처가 다 지배하고 있겠지만 나중에 그 상처가 치유된 후에 콘트라베이스를 안고 연주를 하면 거기에 더 깊은 네. 울림이 묻어날 거예요.
2: 맞습니다.
3: 포기하지 네. 마요, 서연아.
1: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2: 그 미래에 예. 힘을 좀 주십시오.
1: 그럼요.
2: 아, 지금은 라디시대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는데요. 둘 다 기업은행 거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요. 숫자 2번을 10개 찍어주시면 됩니다. 22222222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아, 이 계좌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계좌를 놓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죠. 짧은 거 2만 10개를 기억해 주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3: 네.
1: 기업은행이고요. 2 10번 찍으시고요. 네. 아,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그렇습니다.
1: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이서연 양의 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2: 네.
1: 우리 서연이 나중에 연주회 같은 거 할 때 그때가 언제가 됐든 우리가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2: 진짜로요.
3: 네. 네. 저희 연말에 한번 사랑의 콘서트에 한번 초대해볼까요?
2: 좋은데요.
1: 네. 그리고 아직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쾌유가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3: 네.
2: 그렇죠.
1: 우리 엄마 아빠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3: 그러니까요. 네. 아버님 특히 힘내세요.
1: 그러니까
3: 네. 네. 아마 제일 처음 그 사고 광경을 목격하신 충격이. 분이어서 굉장히 충격이 크실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좋은 결과 네. 있을 네. 겁니다. 예,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 네.
1: 미리 배꼽 인사드립니다.
2: 맞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시도를 네. 수고하셨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다음
2: 고맙습니다.
3: 주에 뵙겠습니다.
2: 안녕히
3: 계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데

0: 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부탄가스의 힘.
1: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2: 기가 막힙니다.
0: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루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 배추가 왔다.
7: 안녕, 나 영월 절임 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6: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 배추. 주문 전화 010-2808-7554.

0: 애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지게로 볕단을 나르면서 부르는 벼 등짐 소리입니다. 무거운 볕짐을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풍요로웠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1: 해는 다 저물어가고 우리 갈 길은 뻔한 먼디 오해.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3: 자, 이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예.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4: 고맙습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세일.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청와대는 오늘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의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이상동기 관계성 사회적 약자 범죄 대책 회의를 엽니다. 회의에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력 확보와 전자감독관리, 감독 체계 개선, 범죄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또다시 올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8월보다 0.25%포인트 높은 3.43%로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6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고 상승폭은 2022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한국과 미국 경제계가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와 세제, 금융지원, 비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3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양국 경제계가 무역 불확실성의 완화와 규제개혁을 촉구하면서 전략투자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한 신속한 승인 절차와 세제와 금융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양국 간의 인력 이동과 비즈니스 교류, 출장을 원활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KBS 이사 2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각 2명을 임명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로 관음클럽 정신연기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강덕 씨와 KBS 비즈니스 사장을 지낸 장한식 씨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는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오정환 씨와 법무법인 태원 소속 정재욱 변호사가 임명됐고 EBS 이사로는 KBS 원주 방송국장을 지낸 박기환 씨와 벡스코 상임감사를 역임한 조한재 씨가 임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6도 등으로 예보됐습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강아지, 개들의 묘지라고 불리는 프랑스 동물 공동묘지에 가면 이런 비문을 볼 수 있다지요. 인간에게는 실망하지만 나의 개에게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요즘 더 유명해진 그 오디세우스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긴 세월에다 변장까지 한 주인을 바로 알아보고 반겨준 건 그의 개 아르고스였고요. 사람이 개를 유독 사랑하는 건 갈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외모와 처지, 조건이 달라져도 계속 좋아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사람끼리는 그리 흔치 않으니까요.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오늘 하루 뜻대로 풀린 일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일도 있으셨죠. 퇴근길에는 아쉬움 잠시 내려놓고 애쓴 나한테 수고했다 한마디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이고요. 퇴근길 톡톡 시작합니다. 벌써 10월의 반이 지났네요. 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직장 소통 프로젝트 직장 솔루션 하는 시간이죠. 지난 9월에 울산 포럼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스펙 쌓는 거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AI 시대에 스펙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 가지 뭐 뉴스들도 쏟아졌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스펙이 있어야 서류부터 통과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AI까지 잘 활용해야 한다면 오히려 준비할 것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똑똑해지는 AI 시대, 진짜로 그 회장님의 얘기처럼 스펙이 의미가 없을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스펙이 도움이 됐던 경험, 반대로 경험이나 일하는 태도로 인정받았던 순간이 있으면 들려주셔도 되겠고요. AI를 써보니까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런 경험담도 환영합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놓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견 나눠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7: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8: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이 6시 9분 3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직장 소통 프로젝트 직장 솔루션. 오늘 주제가 모 회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가 똑똑해지는 AI 시대, 스펙이 진짜로 의미가 없을까입니다. 취업을 준비할 땐 뭐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 이런 스펙은 대표적인 핵심 조건으로 지금까지 꼽혀왔잖아요. AI가 일하는 방식마저 바꾸고 있는 요즘 이런 스펙의 가치 예전과 같을지, 아니면 나만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것들이 달라진 건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쌓은 스펙이 유용했던 경험도 좋고요. 반대로 기대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아쉬운 경험도 좋습니다. 또 AI를 직접 활용해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능력 여기 더 중요해지겠구나 느꼈던 순간이 있으시면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샵 2848번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의 퀴즈도 드릴 테니까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스펙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동안 쌓은 스펙을 포기할 수도 있을까요?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취준생들한테 인기가 높은 한 반도체 대기업에 생산직으로 취업할 수 있다면 이걸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물은 거거든요.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가운데 43%가 당연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학교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쳤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이른바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준비한 스펙보다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쪽을 택한 셈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취업을 위해서 쌓는 스펙이란 어떤 의미일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면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답한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대학 졸업장, 2번 운전면허증.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소통 주제 모두가 똑똑해지는 AI 시대, 진짜로 스펙이라는 게 의미가 없을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5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네, 직장 솔루션 오늘 AI 시대 기존 스펙의 의미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주제를 던져드렸는데 회장님 주식이 폭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지금. 자, 소통브릿지 울산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고영서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찐 이야기 대신 전해드리는 소통브릿지 고영서입니다. 요즘 AI가 다양한 일을 해내면서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나 자격증, 경력처럼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스펙도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또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 세대부터 직장 생활을 경험한 선배 세대 그리고 사람을 직접 채용하는 그런 입장까지도 세 가지 시선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우선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생활을 이제 갓 시작한 후배들의 세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1: 네, 대체로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했는데요.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자격증이나 학벌을 많이 갖추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펙을 바탕으로 실제 어떤 경험을 했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AI가 실력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도구를 사용할 기본적인 역량과 경험까지 대신 해주진 않는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3: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약간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그런 활동 같은 거요. 그 분야의 거를 할 줄 알아야지 어느 정도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4: AI를 활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 AI한테 뭐 또 활용 방안이나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기본 지식 없이 그냥 100% AI만 믿는다고 하면 뭐 인간의 능률이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 딥하게 들어갔을 때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펙이나 자격증 뭐 이런 거는 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후배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네. 현재 AI의 능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상황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1: 맞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능력까지 필요하다고 하니까 부담과 걱정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0: 그러면은 이미 직장 생활을 경험하신 선배들 세대는 어떨까요?
1: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배 세대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네, 스펙의 좀 가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그런 시선들도 있었는 반면에 이제 스펙보다도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 의견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5: 필요 없어요. AI가 다 해주니까 스펙하고 상관이 없지. 나의 상상력, 나는 엉뚱한 사람이 이제 미래에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6: 없을 것 같아요. AI가 너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진짜 유능하지 않은 이상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많이 AI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100명 중에 거의 90명이 하니까.
0: 아니 선배님들은 오히려 정말 그냥 답변이 바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1: 맞아요. 또 실제로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요즘 많아지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관련해서 2025년 하반기 기업 채용 트렌드 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0: 예?
1: 기업 인사 담당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9.2%가 채용할 때 AI 역량을 고려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통과 협업 능력, 직무 전문성도 이제 중요하게 꼽혔습니다.
0: 예,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소통이나 직무 전문성 역시 중요하다.
1: 맞아요.
0: 기업의 채용 전문가들은 인사 담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1: 맞아요.
0: 그러면은 실제로 그 채용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지 그 점도 지금 들어봤다고 하셨죠.
1: 맞습니다.
0: 영서 씨가.
1: 제가 채용하는 입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0: 네?
1: AI 시대 스펙은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또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을 눈여겨보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7: 제가 이제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학과 점수가 어쨌는지 스펙보다는 성실한지 아니면 또 그 기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자격증이 워낙

0: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보다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인턴을 할때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AI가 대두되다 보니까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완벽한, 그러니까 아웃풋이 충분히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또 다른 스펙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할게더 많아지는 거네요.
2: 그래서 좀 후배분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AI를 활용하는 방법도 이제서야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기업에서는 좀 전문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다 보니까 아, 이건 또 어떻게 채워야 하는 건지 자격증으로도 부족한데 시간이
1: 그러니까요.
2: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거기에다가 기존 스펙을 성실성, 노력하는 점 이런 걸로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2: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뭐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소통과 협업, 직무 전문성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함께 또 사람만이 할수 있는 역량도 둘다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어렵네요. 진짜 어렵네요. 9898번님께서도
2: 네.
1: 뭐 스펙이 다는 아니지만 그 시간 동안 노력한 인내력 이것 또한 성장 동력이니까 무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채용하시는 인사 담당자 분과 의견이 정말 비슷하시네요.
2: 맞아요.
1: 영서 씨는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2: 일단 AI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험을 대신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펙이 아예 필요 없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1: 경험을 증명하는 스펙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2: 네,
1: 거예요?
2: 맞습니다. 뭔가 AI만 믿고 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AI를 믿고만 있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알겠습니다. 여전히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청년들 입장에서는 준비할 게더 많아졌다. 이렇게
2: 네.
1: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후배 세대와 선배 세대 그리고 채용하는 입장까지 그 이야기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솔루션 공식 토커 세 분과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서 씨,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MBC.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와 로봇, 병원 솔루션, 스마트 의료기기, 메디컬 뷰티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5: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4: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7: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8: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9: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7: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9: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10: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11: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7: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12: 97.5.
1: 네, 지금 시각이 6시 23분 13초 막 지났습니다. 자, 오늘 직장 솔루션 주제가 AI 시대 모 회장님이 스펙은 의미가 없다라고 발언하시는 바람에 그것도 울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셨어요. 뉴스들이 굉장히 쏟아졌었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2부에서는 솔루션 공식 토커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앞서서 퀴즈도 드렸었잖아요.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좋은 회사에 취업하려고 여러 가지 스펙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스펙을 포기할 수도 있을까요? 한 설문조사에서 반도체 대기업의 생산직에 취업할 수 있다면 이것을 포기하겠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43%가 당연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응답자 중에 이른바 명문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쌓는 스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대학교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다고 답한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대학 졸업장, 2번 운전면허증. 샵 2848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남겨주시고요. 모두가 똑똑해지는 AI 시대, 스펙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솔직한 생각을 풀어주실 썰토커 세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성철 선배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세요. 대기업 정년퇴직 후 선배 토커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동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13: 안녕하십니까. 울산 울주군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차세대 경영인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14: 반갑습니다. 울주군 언양에서 술 빚고 있는 정년 김민수라고 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배님과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그 젊은 대표님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직장 생활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최근에 대표로서 사람을 또 대하는 그런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험은 사회 경험이 많으시고 거기다가 또 인사평가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서 모셔봤고요. 선배님께서도 여러 다양한 후배님들을 많이 만나 뵙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또 선배님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도 듣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펙 쌓기 이제 그만하라 라고 얘기한 그 모 회장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최성철 선배님은요?
12: 그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그 대학교까지 그 모든 일련의 그 사람들이 그 스펙을 쌓고 또 이렇게 학벌을 높이려고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을 텐데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대기업 회장이 스펙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정말 청청벽력 같은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저 정형화된 기존의 뭐 토익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학벌 이런 단순하게 정형화된 스펙보다는 이제 급변하는 세상에서 좀 새로운 AI 접목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역량을 좀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고학력 뭐 고스펙이 취업을 보장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스펙, 나쁜 학벌이 괜찮다는 뜻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속뜻까지 살펴보신 네. 거군요. 김동현 대표님은요?
13: 저도 이제 저는 스펙이 현재까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어딜 가든 스펙은 저는 입장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펙 안에 이제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학벌이란 것도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제 사람들이 대졸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힘든 시기에 힘들게 공부를 하는 4년, 2년이라는 시간을 견디었으니 우리 회사에서도 잘 견디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그런 스펙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펙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어렵고 지겹고 때로는 네. 그만두고 싶고 그런 순간이 있었을 텐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참고. 않고 해냈다는 경험 자체가 대학 졸업장으로 나올 수 있다.
13: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1: 다른
13: 있습니다.
1: 다른 스펙도 마찬가지다.
13: 네.
1: 예. 김민수 대표님은요?
14: 저 제 생각에는 이 스펙이라는 게 그냥 조금 더 기본의 기준이 올라가 버려서 네. 이런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이제 AI가 너무 많아지면서 오히려

0: 오히려 더 전문성을 찾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표 입장에서 뭔가 직원을 채용하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얘가 이 정도까지는 했고 거기서 이제 AI를 만약에 더 잘 쓴다면은 더 이제 고용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러면은 지금 김민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새로운 분야로 네.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대표님의 스펙하고 연관이 있는 창업 아이템인가요?
0: 아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일단 물을 쏘긴 하는 건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전혀 상관이 없는
1: 그러면
0: 것 같아요.
1: 그런 의미에서는 그 스펙이 어떤 어렸을 때부터 쭉 쌓아온 스펙이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0: 진짜 처음 뭐 공장이 지어지고 할 때 그때 말고는 제가 살았을 때 이제 전공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게 사실은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전공이랑 다른 분야의 창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1: 예. 그러면은 직장 생활도 이전에 하셨었잖아요. 네. 준비했던 스펙 가운데 취업하거나 뭐 일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거 있으세요?
0: 저도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땄었고 교회 활동을 한다고 학회장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좋은 곳에 취직하려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않을까 했거든요. 왜냐하면 더 저보다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1: 예.
0: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야지 조금 발이라도 비빌 수 있지 않을까.
1: 요거는 정말 그 김동연 대표님이 하신 것처럼 입장권 같은 거다.
0: 네.
1: 기본 베이스로. 그럼 반대로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었는데 조금 지금으로서는 그때 그거 왜 그 고생을 했을까 후회된다 하는 부분도 있으셨을까요?
0: 후회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 자체가 어쨌든 저라는 사람 성장하는데 어느 한 부분에는 도움이 꼭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0: 만약에 정말 힘들었던 게 아 그때 힘들었지 근데 그걸 버텼으니까 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양분이 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1: 예, 김동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회생활을 처음에 사회생활에 발을 딱 들어놓으셨을 때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2: 저는 이제 회사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이제 학벌도 많이 부족을 했고
1: 네.
2: 스펙도 없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앞에 이제 서비스직 알바를 하다가 바로 제조업으로 들어왔거든요.
1: 예.
2: 그때는 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 회사에서 그냥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나는 걸로 이제 악으로 예 제가 이제 버티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스펙으로 바뀌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1: 예
2: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 스펙을 계속 쌓아오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김동연 대표님은 현재 직원들을 봤을 때 스펙이 중요하긴 하네 이렇게 생각하신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2: 저는 이제 스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또 사람이 같이 지내다 보면은 스펙보다는 또 사람과 사람과의 저는 그게 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알기 전에 예, 보여줄 수 있는 게 회사의 장점과 이 사람의 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네.
2: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나기 위한 이제 오작교, 그러니까 입자권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예.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으로는 본인 표현으로 스펙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0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2: 네네.
1: 그럼 지금까지 일을 하시면서 지금 좀 나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 이 부분 자격증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순간은 있으세요?
2: 저는 이제 경영학과 쪽으로 좀 일을 배워보고 싶었죠. 예, 그런 일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기회도 없었고 현재도 이제 안 가지고 있지만은 향후에도 그런 기회는 가지고 싶고 근데 이제 AI가 나오면서
1: 네,
2: 네 그런 마음이 조금 숙여지게 됐죠.
1: 그 자격증 뭐 경영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AI가 조금 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2: 네, 도와주니까
1: 보고.
2: 네.
1: 그러면 최성철 선배님께서는 입사하실 때 좀 오래전이라고 늘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때도 스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3: 그렇죠.
1: 예, 또 대기업이니까.
2: 예.
1: 어떠세요? 그런 게 그때는 얼마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느낌이었을까요?
4: 돌이켜보면 한 4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전공은 건축가거든요.
1: 우와.
4: 근데 자동차하고 건축.
1: 대학에서 건축과.
4: 예예. 대학교 다니다가 건축과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또 자동차 입사하려고 했는데 네. 전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동차를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는 고도 산업화 시대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내가 난 자동차 가야지, 나는 SK 가야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는 시대였어요. 특별히 지금 젊은이들은 너무나 힘들게 가는 세상인데 그때 저희들은 이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고민도 사실은 안 했고 그냥 물 흐르듯이 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회사를 가야 되고 군대 갔다 오면 회사를 가야 되고 근데 그 회사 가는데 뭐 어느 정도 조건만 기준만 통과돼 있으면 네. 크게 고민 안 하고 갔던 시대인데 요즘은 너무나 세상이 다른 세상 같아요.
1: 요즘에는 보면 그 드라마나 영화나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회사 다니면서도 학원 다니고 무슨 자격증을 수시로 따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혹시 선배님께서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생활을 하시면서 아, 나 이 부분에 대한 자격증이나 뭐 증명할 수 있는 경력 같은 거는 따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4: 저희가 업무가 이제 금융개발 부서였는데 일본 분들하고 일본 기업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출장을 다니고 또 출장 온 사람도 같이 협업을 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네. 가장 불편했던 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게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어를 따로 배우지도 되어본 적도 없었고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해서 회사를 다니는 시절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사실은 아침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는 그런 시절에 감히 뭐 내가 학원을 따로 다녀갖고 뭐 재개발한다 이런 거는 사치였어요. 그냥 그런 시절을 어느 정도 겪다 보니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서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 출장을 갔다든지 했을 때 이게 전문적인 그 대화를 할 때 통역관이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했던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일본어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또 날 밝으면 또 잊어먹고 그러더라고요. 네.
1: 그런데 그 건축과 나오면 기본적으로 따야 하는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4: 네, 예.
1: 그런 것도 있으신 거죠?
4: 건축 기사. 근데 그거를 사실은 못 따고 군대를 가면서 자동차를 오면서 거기까지는 도전이 안 됐었습니다.
1: 그러면은 선배님 함께 일하면서 이 사람 진짜 정말로 일 탁월하게 잘한다 이렇게 느낀 순간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런 순간이 있으세요?
4: 역량하고 관계없이 제가 가장 느끼는 것은 책임감이었어요. 사람이 큰 일을 맡기든 작은 일을 맡기든 어떠한 일을 맡기든 간에 그 상태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모습 누가 안 봐준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는 나중에는 반드시 큰 일이 가고 큰 기회가 온다는 거는 정말 몸소 체험도 하고 네. 그 제 가치관처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1: 책임감 오히려 예. 뭐 스펙이 화려하고 이런 네. 사람보다는 네. 그런 사람을 보고 정말 일을 너무 탁월하게 잘하는구나 이런 감탄을 하신 경험이 있다. 예. 김동현 대표님은 어떠세요? 직원이나 동료들 중에 정말 탁월하게 끝내주게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 분.
2: 저는 이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요. 네, 우리 직원들도 보면은 이제 저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일부 얘기만 나오기 전에 이 친구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도 그렇고 사회에서 이제 뭐 친구 선배 뭐 동생들을 이제 만나더라도 이제 먼저 이제 제가 좀 선택 장애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먼저 좀 제시를 하는 쪽이 저는 조금 지인들도 좋다고 생각을
1: 하고 있어요. 미리 준비돼 있는 사람. 네. 이런 분들은 스펙이 어떠세요?
2: 스펙이 미리 준비돼 있는 사람들은 제 주위에는 뭐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 주위에는 스펙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1: 스펙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네, 같다 현실적으로.
2: 눈치죠.
1: 네. 김민수 대표님은요?
0: 이거 진짜 그 일머리 공부머리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느낌도 있어요.
1: 예.
0: 근데 진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스펙을 떠나서 그 사람이 예. 네. 이해도도 높고 업무에 대한 그 책임감도 크고
1: 오히려 드러난 스펙보다는 그 면면, 눈치, 센스 이런 것들을 보고 네. 훨씬 감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요즘에 이게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된 이유가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렵잖아요.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회장 기업의 수장이 이런 얘기를 던지면서 진짜 없을까? 그럼 나는 스펙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환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요즘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고 싶으실까요?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0: 그 일을 하기 앞서서 먼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신문물이잖아요 지금 진짜.
1: 예.
0: 이거를 다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이거에 대한 배울 의지가 있는 사람이 100점짜리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1: 의지가 있다는 걸 뭘로 판단해요? 사실 면접장에서 잠깐 보는 게 다인 거잖아요.
0: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예.

0: 김경 대표님은요, 함께 일할 사람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뭘 보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저는 요즘에 제일 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 AI가 나오면서 모든 관리자, 모든 직원들이 그냥 퍼펙트하게 됐어요. 모든 서류가. 예, 그런데 모르는 게 없어요.
0: 어.
1: 예, 예전에는 모르는 게 있고 하면 이제 선배님 세대도 그렇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선배들한테 가서 배우고 진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배움이란 게 사라진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도 배움이란 게 사라지다 보니까 그 배움을 AI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르는 거는 자신 있게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은 일을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예. 최성철 선배님께서는요, 후배가 아니면 뭐 아들 딸이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데 제가 어떤 점을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2: 이게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일에 금방 적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알고 있는 기술들은 다 이제 도태되어 있는 그 기술들이 쓰고 있고, 어떤 그 회복력이라고 하죠. 내가 잘못됐을 때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 그게 결국 기본기인데 네. 그 기본기 자체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 옛날의 기존 스펙들이에요. 그 코어라고 하죠. 그거를 저는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예.
2: 저 영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다른 과목도 잘하거든요.
0: 아.
2: 이게 스펙 좋은 사람이 역량이 안 좋을 수가 없고요.
0: 네.
2: 이게 그게 되려면 자신감이 있으려면 기본 코어가 단단해야 그게 되리라 생각하고 저는 기본기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기본기. 싶어요.
0: 그 기본기가 스펙일 수 있다.
2: 그렇죠.
0: 그 스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봐요. 그러면 요즘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게, 그 과를 나왔다면 과와 관련된 전문 자격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자동차 그쪽이라면 뭐 전기나 뭐 여러 가지가 뭐 기술 무슨 자격증.
2: 건축가도 갈 수 있어요. 뭐,
0: 아니 필요한 업무상 필요한 그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까지 다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를 다 해놔야 될까요?
2: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기술은 사실은 의미가 없었어요. 회사에 와서 한 5년 정도 굴러야 인간구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사에서 배웠는데, 지금은 거의 업무에 맞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추려서 뽑잖아요. 바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잖아요.
0: 훈련 기간을 생각하지 않고.
2: 회사에서는 교육을 안 하죠. 바로 오면 월급 받기 전에 벌써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사람을 선발해서 뽑기 때문에
0: 네.
2: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토익을 잘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해외 뭐 출장을 많이 다니는 영업직을 한다든지, 그 체분화 분업화된 그 전문가들을 선발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아무나 뽑아서 가리켜서 쓰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펙은 좀 필요하다.
2: 예, 당연하죠.
0: 예, 그러면은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직종을 선택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 요 정도는
2: 분명히 배워갖고 와야죠.
0: 배워가지고 와야 한다. 김동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에?
1: 저도 이제 선배님 말씀하고 조금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제 세대가 쭉 AI가 나오면서 세대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1: 예전에 이제 선배님 세대에서는 이제 아무 회사나 이제 막 들어가면 된다라는 1세대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회사를 골라서 간다라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게 스펙이죠. 어디 그렇죠. 학교로 나왔는지 내가 이 스펙으로 이 학교로 간다, 이 회사를 간다, 이 회사를 간다, 이런 게 있었고, 이제 기업이 이제 3세대는 저는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AI가 나오면서 이제는 옛날 1세대처럼 기업이 사람을 이제 찾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 회장님도 이제 스펙이 없어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 게, 저희도 이제 선배님하고 같은 업종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도면을 하나 보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2: 맞아요.
1: 근데 요즘은 그 도면 사진 하나 찍어서 AI에 올리면은 사람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을 다 해줘요.
0: 아,
1: 그래. 네.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줄어드는 거죠.
0: 네, 그래서 굳이 힘들여서 어떤 자격증을 따는데 많이 힘쓸 필요는 없다.
1: 네.
0: 그러면은 꼭 하나를 훈련해서 와야 한다면, 누군가가 면접을 이제 하러 온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1: 네네.
0: 뭘 배워오라고 하고 싶으세요?
1: 저는 외국어요.
0: 외국어.
1: 네.
0: 그런데 외국어도 AI를 통하면 서로 번역을 해주지 않나요?
1: 이게 번역하는 시간이 텀이 있어요. 네,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속도하고 통역을 한다고 해서 이분이 저한테 말씀.

0: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듣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예. 바로 답변이 안 되잖아요.
1: 네. 동시통역이 안 되나요?
0: 안 됩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2: 네. 동시통역에 가까울 정도. 아니 그 AI로 사실은 하면은 그 시간이 그렇다고 뭐 한 10분 걸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한 몇 분 그렇죠. 혹은 몇 초 이런 1분 이내로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조차도 조금 아쉽다고 보시는 거예요?
0: 네. 저는 이제 언어까지 AI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대화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는 외국 바이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AI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예, 좀 사람 대 사람으로는 좀 사람 냄새가 안 나잖아요.
1: 교감이 안 되죠.
0: 네.
2: 약간 그러면은 말하는 영어도 말하는 방식이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창의성이 네. 진짜 중요하긴 하겠네요.
0: 센스죠. 예, 네, 그게
2: 어렵다.
0: 이제
2: 어려워요.
0: 그게 이제 영업이라고 하고 이제 맞아. 그런 건데 정말 말 하나에서도 예, 그 매출이 오가고 하는 그런 센스가 정말 중요한 거를 그것만큼 AI가 저는 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김민수 대표님께서는요.
3: 저는 기본 스펙 자격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 기본적인 거. 네, 그럼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 그 관련된 전공에 대한 자격증.
2: 자격증. 네.
3: 왜냐하면 그게 있고 없고 솔직히 이론과 실무는 다르긴 한데 네. 그게 있음으로 해서 이해도가 더 빠르고 솔직히 동일한 시간이 곧 만약 예를 들어서 대학교 4학년 때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관련 자격증이 기사 자격증이 두 개가 있고 이 친구는 없다 이러면 AI 능력이 있더라도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자격증이 있는 친구가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2: 그러면은 꼭 하나만을 좀 대표님께서 회사를 더 키워서 이제 직원을 뽑는다 네. 그랬을 때 꼭 하나만큼은 갖추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3: 근면성실 아닌가요? 뭐 근면성실. 제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뭐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도 아니고 뭐 진짜 어르신들 시선으로 보면 뭐 손맛 좋은 사람이 음식 잘 만든다 이거랑 비슷하니까
2: 그러면 지금의 경험을 가지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생각들 모두가 축적이 된 상태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선배님께서는 취업을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4: 아, 그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할 이건 안 해본 건데 그 정말 힘든 시절에 정말 어렵게 회사를 다니면서 지낸 시절이 한 40년 전이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취직하려고 정말 애쓰시는 우리 주니어들을 보면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이 그 시절에 일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낳아준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 시절에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2: 일찍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다.
4: 일찍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2: 그만큼 우리 후배님들 세대가
4: 너무 애쓰고 너무 힘들어 보여요.
2: 애쓰고 네. 있고 그러면은 이 후배님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취업하는데.
4: 그러니까 그 모 회장님도 스펙이 필요 없고 격변하는 세상에 새로운 AI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셨지만 끝에 결국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에는 AI를 툴을 사용해서 사람이다.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끊더라고요.
2: 네.
4: 그러니까 결국에는 AI가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해도 그 이면에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사람은 못 봤지만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 퇴사를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저 또한 그런 걸 많이 느꼈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 근면성실, 책임감 요런 부분들을 좀 더 단련을 해갖고
2: 주입식, 암기식 예. 이런 스펙보다는
4: 그렇죠.
2: 오히려 더 다양한 경험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봐라.
4: 예.
2: 김동현 대표님께서는요 지금 구직하려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AI 시대에 어떤 게 있을까요?
0: 제가 실제로 느꼈던 건데 저는 이제 지금의 이 마음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구직 생활을 하든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2: 네.
0: 저는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자신 있게 모른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거절을 할 수 있을 때는 거절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저는 그 두 가지가 정말 어렵고 지금 우리 직원들을 봐도 제일 못하는 게 저랑 똑같이 그 두 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이 어렵지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도 적응되는데 아마 거절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그 그것 또한 다양한 사람과 조직의 경험이 필요한 거겠군요.
0: 네 그것도 AI가 풀지 못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렇죠. 대화죠. 네
2: 김민수 대표님께서는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3: 저도 앞에 선배님이랑 동의하게 이제 사람과 대화하고 이런 사회 활동을 조금 더 하는데 이제 기본기는 갖추고 네.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요.
2: 그거는 딱 기본적인 네. 거는 진짜 기본이다.
3: 저는 오히려 대학교를 이제 1년 늦게 가는 그 방한 1년 텀이 있을 때 네.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먹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회 활동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 예, 두루두루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네. 너무 자격증 따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 혼자서 있지 말고 그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우리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잔머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AI 시대는 스펙을 덜 보는 사회 풍토가 좀 조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셨고 또 문자로는 우리 젊은 세대들 힘내십시오. 정말 어려운 거 많이 압니다. 또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세 분 오늘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7: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저기요, 몇 층이에요?
9: 32층이요.
8: 난 280층이요.
10: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1: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저희 문자로 상반된 의견을 표해주신 두 분이 있으셔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3567번님께서 일면식도 없었지만 졸업한 대학 선배라는 이유로 기업 정보를 분석하는 법 등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학교라는 스펙이 저는 도움이 됐었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8343번님 요즘 들어 대학 간판이 예전만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은 AI가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요. 요즘은 학사 졸업 학력이 지원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일 하시기에는 너무 좋은 대학 나오셨는데요. 이런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모두 의견들 풍부하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정말 우리 청년 세대들 얼마나 힘들까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또 기운내는 한마디 한 말씀씩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대학 졸업장이었고요. 선물 받아가실 분 3319번님께 SO1 주유권, 3567번님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4021번님께 바른사진관 촬영권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나요?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앨범을 냈는데 벌써 화제 이슈 막 상당하더라고요.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8올라이트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니온 들으시고요.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에세이.
1: 가을 햇살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대표 농산물 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될 이번 축제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울산배 품평회, 울산배 전시와 글로벌 퓨전 배유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함께 장민호, 홍성윤, 지원희, 정혜은 등이 선보이는 개막식 축하 무대도 펼쳐집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추억을 함께할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1

0: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저녁엔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6,000선을 겨우 지켰던 코스피가 오늘은 7% 넘게 급락하며 5,50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한때 8% 넘게 하락하며 두 시장에 모두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7.57% 급락한 5,55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5% 넘게 빠지며 불안하게 시작한 지수는 오후 한때 낙폭을 키우며 5,4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집중된 매도세에 코스피는 개장 7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 들어서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20분 동안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3조 6천억 원 넘게 빠져나가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9% 이상 빠지며 21만 원에, SK하이닉스는 11% 넘게 하락하며 126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일 주가가 급락한 영향으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1,0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한때 8%까지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고 어제보다 7% 넘게 떨어진 76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3.7%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AI 산업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심까지 겹쳐 외국인 매도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며 검은 목요일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6.3원 오른 1,344원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리베이트 의혹을 포착하고도 은폐했다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장슬기 기자입니다.
3: 여당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뭉갰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시 감사위원회가 오 시장에게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는데 돌연 관련 자료가 모두 파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 개입 가능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4: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정황상 오세훈 시장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3: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감사 청구가 각하된 뒤 시 감사위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5: 자체 감사 각하하였고 이후 감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수사 필요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국민의힘은 한강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6: 누적 이용객이 60만 명이 넘었고 정시성과 이용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돼 있어요.
5: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좀 자주 빈발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1: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오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 1만 5천 호가 실제 착공되는 등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후 국감에 앞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안을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이 바뀌고 있다고 언급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던 취지로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군사적인 수준에서 얘기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검찰청 폐지 후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시스템 보완을 위해 수사심사과 또는 수사심의과를 본부 세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내부 조직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과거 검찰의 수사지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의 협력 현황에 대해서는 공소청에 47건 정도의 지도 조언을 요청했다면서 지휘권이 사라진 뒤에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운전 심사에 들어간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와 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오늘 승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고리 3, 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제적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에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가동을 중단했는데 원안위가 계속 운전을 허가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추후 두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딸이 잇단 가짜뉴스에 대해서 통일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를 보도한 매체에 어제 공문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정정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짜뉴스를 통해 장관 개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영사상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한 뒤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던 한국인 24명이 전원 석방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24명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까지 모두 풀려났습니다. 주 네팔 대사관은 일부 인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우선 석방해달라고 네팔 이민당국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5명이 지난 12일 우선 석방됐습니다. 새벽 시간대 경기도 안성시의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쯤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대열을 이룬 채 전기차 두 대를 몰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교차로에서 약 200m 구간에 걸쳐 속도를 높여 달리다가 급히 멈추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주행하는 이른바 드래프트를 반복하며 소음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재개 명령에 대비해서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와 핵시설을 겨냥한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마련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작전 선택지에는 무게가 약 9.8톤에 달하는 미군 최대 비핵폭탄, 이른바 모든 폭탄의 어머니 MOAB를 투하하는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군사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0: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된 라디오 청취율 조사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셔서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모두 10분께 5만원 상당의 잡곡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 가운데서 두 분을 뽑아서 30만원 상당의 방수 비대 그리고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잠시 후 3부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그리고 이어지는 4부에는 이혜민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인터뷰하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사용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0: 토익은 해커스.
3: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4: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3: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4: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3: 환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4: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5: 나아요. Now you.
3: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6: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7: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부산진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7: 지금 국감 기간이잖아요.
8: 예.
7: 원래 교육 전문가이시고 또 교육위 소속이시잖아요.
8: 예.
7: 국감에서 교원 안전 문제를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8: 예.
7: 요즘 이게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 드라마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8: 요즘은 네.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7: 네.
8: 이 칼을 들고 휘두르고 이러니까.
7: 실제로 사건이 있었죠.
8: 예, 지금 사건이 있었던 것도 네. 이 고등학생인데
7: 네.
8: 예, 수업 중에 자고 있으니까 이제 자는 학생을 깨워가지고 이제 교실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담임선생님하고 교무부장 선생님이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제 결국은 막 교무부장을 찔러 죽이고

0: 이겠다. 이러면서 난동을 피운 상황이거든요.
1: 학생이 그러고요. 예. 네. 실제 벌어진 일이죠.
0: 실제 이게. 벌어진 일이에요. 네. 언제 벌어졌냐면 이게 5월 13일.
1: 네.
0: 그런데 이제 5월 13일 날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벌써 4월 달에 이런 전조 증상은 있었어요.
1: 네.
0: 근데 학교가 그냥 뭐 위기 학생 이런 형태로
1: 네.
0: 그 넘어가는 바람에 흉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늦어가지고 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출석 정지는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22일 후에 이루어집니다.
1: 네.
0: 자, 그런 일이 생기면 즉각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렇게 되다 보면 만약에 흉기 위협을 받은 선생님은 어떻겠습니까?
1: 네.
0: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1: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굉장할 것 같아요.
0: 학생이 이렇게 대드는 것만 겪어도 선생님들은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칼을 들고 휘두르는 학생이다. 네. 고등학생 정도 되면 또 덩치가 뭐 우리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1: 네네.
0: 성인의 비슷한 정도까지 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 네. 정은식 교육감에게 집중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1: 네.
0: 이 진상조사 사후 대책 마련을 해라.
1: 네.
0: 예,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데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습니다.
1: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0: 일단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 학생이 칼을 휘두르고 할 정도면은
1: 네.
0: 그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서 다시 있을 수 있나요?
1: 네.
0: 지금은 최소한의 분리조차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즉각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 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이라든지 치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1: 네.
0: 선생님들에 대한 치료,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교권 침해를 넘어서서 이제는 교권 위협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1: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뭐 얘기를 좀
0: 뭐 본인들이 잘못한 걸 인정을 하죠. 왜냐하면
1: 네네.
0: 이건 교육청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학교의 대응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교육청이 사실은 책임의 관할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데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저에게 보고하겠다 했기 때문에
1: 네.
0: 이번에 이 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을 교육청에서도 마련해서 저희 연실로 연락을 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자, 그리고 요 얘기부터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비서실장 인사가 있었어요.
0: 예.
1: 임광영 국세청장.
0: 예.
1: 이거 굉장히 좀 깜짝 발탁이었고
0: 예.
1: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인사였습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보훈 인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0: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뭐 보훈 인사가 많으니까 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예상은 못했어요.
1: 네.
0: 거의 못했죠. 거의.
1: 네. 현직 국세청장을 앉힐 거라고는
0: 예,
1: 생각 못했다는
0: 그 국세청장이
1: 거죠?
0: 비서실장으로 가는 부분이 조금 이례적인 것 같아요.
1: 네. 처음이죠 사실.
0: 예, 예, 예. 사실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1: 처음이죠. 그래서 처음. 예.
0: 보통 국회의원들 중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좀 발탁이 좀 의외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또 되고 나니까 이제
1: 네.
0: 이럴 수도 있겠구나.
1: 어.
0: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마음이 가장 잘 맞고
1: 네.
0: 본인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비서실장 발탁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공소 취소 관련된 부분들도 예상 밖으로 잘 되지 않는 상황에 벌써부터 지금 저 보면 이명 대통령에게 좀 한 거 하는 듯한 그런 세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압박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정권의 후반부에 나타날 수 있는 일들 같이 보이니까 임광현 이번에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 같고요.
1: 네.
0: 그래도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또 가족 관계나 이런 거 살펴보면은
1: 네.
0: 뭐 배우자의 부분이나 처남 이런 부분들이 특히
1: 네.
0: 처남 같은 경우는 대장동 대변인 변호사 입장
1: 이승엽 변호사
0: 얘기하신
1: 거죠?
0: 네.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1: 네.
0: 또 보원도 들어간 게 아니냐
1: 네.
0: 그런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0: 그러면 또 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임명 강행하겠죠.
1: 근데 뭐 비서실장은 근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가장 드는 사람 쓰는 거고.
0: 예.
1: 뭐 그리고 보훈 인사 여부는 사실 이제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0: 뭐
1: 합니다.
0: 네.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으면 이런
1: 네.
0: 비판들은 다 받게 돼 있는데
1: 네.
0: 어떤 인사를 하든지간에 야당이 칭찬은 잘 하지 않잖아요.
1: 네. 이거는
0: 예.
1: 정권 바뀔 때마다
0: 예.
1: 반복되는 일입니다.
0: 예. 그런데
1: 사실.
0: 뭐
1: 네.
0: 그래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물러나면서
1: 네.
0: 좀. 그래도 좀 그나마 평가가 좀 덜 나쁜 분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는 좀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중수청장 후보자 그 경과 보고서 인사청문 보고서는 이제 여야 합의가 됐더라고요.
0: 예,
1: 합의로 이제 퇴탁했더라고요.
0: 그런 상황이 좀 이례적이죠, 그것도?
1: 이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 사실 뭐 이번 과정 자체가 다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그 청문회 때 보니까 오히려
0: 예.
1: 뭐 야당 의원들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0: 예.
1: 어떤 면에서는 좀 우호적이고 여권에 이제 이른바 이 강경하신 분들은 굉장히

0: 굉장히 거칠게 지금 얘기를 하셨죠.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1: 청문회에서 그런 모습 보기 어렵죠.
0: 그렇죠.
1: 예. 그런데 좀 대통령 임명을 이제 강행하는 상황이면은 네. 본인의 뜻을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분들이 청문위원들이 말을 좀 줄인다든지 네. 민주당에서 네. 또는 표현을 조금 바꾼다든지
0: 톤을 이렇게, 좀 낮춘다든가 예.
1: 그 말씀 잘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으로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0: 그렇더라고요.
1: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개혁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과하게 반응했던 분들이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김지용 후보자라는 분이 과거 행적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징계 사건 났을 때 징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0: 서명에 가담했죠.
1: 예, 컸죠.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또 문재인 정권에서도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이분이 지금 이미지가 사실상 친윤검사 형태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초대 중수청장을 네. 이런 사람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 검찰개혁을 이렇게 이루는 데 대한 이미지가 훼손된다.
0: 네.
1: 이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몰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거기에 하나 더 정치적 의도가 있죠. 추미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개를 통해서 본인의 예, 어떤 건 이미지나 네. 부분을 또 부각시키고자 하는.
0: 그래서 뭐 대권 행보 예. 얘기 나오고 여의도 지사라는 예. 얘기가 그래서 나왔죠.
1: 그냥 나오는 건 아니겠죠.
0: 네. 예,
1: 그런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예.
0: 알겠습니다.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여권이 저렇게 이 김주용 후보자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1: 예, 예.
0: 그걸 좀 약간 뭐 좀 즐기는 모습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 뭐 즐긴다기보다는 네. 뭐 전혀 나쁜 일은 아니죠.
0: 그러니까
1: 왜냐하면. 네.
0: 뭐 야당 입장에서는
1: 예, 우리 당도 사실 우리 당 안에서 내분 생기는 거 민주당이 네. 싫어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래 뭐 무너지게 만드는 것처럼.
0: 네.
1: 저 입장에서도 아니, 대통령 임기가 1년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0: 네.
1: 지금 권력이 가장 강할 때의 대통령인데 국회까지 장악하고 있는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벌써부터 이런 내분의 모습들, 분열의 모습들, 당 대표와 뭐 정치권에게 어떤 싸움이라든지
0: 네.
1: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런 걸 보면서 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지율을 까먹는다든지
0: 네.
1: 대통령의 그런 어떤 힘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실책을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그런 실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게 된다면은 저희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잘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0: 네.
1: 저희만 좀 더 잘하면은 네. 이제 저희가 대한정당으로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기회인데 뭐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아쉽긴 합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 어제 청문회에서 예. 언론들이 가장 많이 기사 쓴 장면은 따로 있어요. 바로 뭐냐면
1: 예.
0: 그 박덕흠 의원하고 이 김주영 후보자 간의 얘기인데 먼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정치검사 1호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지목을 했고
1: 예.
0: 사실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박덕흠 의원이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유도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뭘 자락을 좀 깔아줬다고 해야 되나? 그 뒤에 계속 한동훈 의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도 거기 포함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처음에 이제 좀 김주영 후보자가 머뭇머뭇 하다가 아,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장면은 좀 눈에 띄는 장면이었습니다.
1: 저는 그래서 박덕흠
0: 네.
1: 부의장께 참 전화를 드리고 싶었어요.
0: 전화를 실제로 하진 않으셨고
1: 네, 뭐 하여튼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라면은
0: 네.
1: 이 장면 자체가
0: 네. 굉장히 노다듭식인 장면이에요.
1: 노다듭식 저런 말씀 왜 하시지?
0: 네.
1: 예. 박덕흠 부의장님은 지금 국회 부의장인 동시에 우리 당의 중진이죠.
0: 네.
1: 그러면 결국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미래를 열어줘야 될 뿐 아닙니까?
0: 네.
1: 그런데 지금 나온 그 표현들이 결국은 한동훈 의원에게 좋은 느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0: 아니 좋은 느낌의 얘기가 아닐 뿐더러
1: 예.
0: 그 한동훈 의원도 정치검사 출신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이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1: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예. 한동훈 의원은 지금 그 6.3 보궐선거에서 당당히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0: 네.
1: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전체를 다 합친 그 못지않은 혼자 힘으로 지금 민주당과 싸워가지고
0: 네네.
1: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가는 지지를 받고 있고 그죠?
0: 네.
1: 대선 후보 그 어떤 적합도 같은 데서는 지금 뭐 거의 모든 데서 다 1위로 나올 정도로
0: 네.
1: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미래를 본다면 결국은 같이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분이
0: 네.
1: 그런 중진께서 이런 표현했다는 데서 굉장히 저는 좀 의아하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까지 말씀드릴게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 질문도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주적 얘기하고 한 거 그것도
1: 그걸 좀
0: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 저 중수청장 후보자인데 예. 이게 무슨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청문회도 아닌데 예. 뭐 주정 얘기를 왜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은 저도 좀 들었습니다. 예. 자, 마침 그 한동훈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얘기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1: 예.
0: 이 딸 관련 수사, 이 부실 수사 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은 중수청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1: 예.
0: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도 그동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반응을 잘 안 하다가 어제 SNS에 이제 굉장히 좀 세게 막 그 반응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과정 어떻게 보세요?
1: 제가 이제 볼 때는
0: 네.
1: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비겁하고 좀 졸렬해요. 지금 이제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국감에 집중해라 하잖아요.
0: 네.
1: 국감 있을 때는. 한동훈 의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0: 미국.
1: 통이 9박 10일이죠.
0: 아, 지금 미국에서 지금 네. 있죠. 지금.
1: 근데 그럼 사실은 네.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시기죠.
0: 네, 네.
1: 국정감사
0: 네.
1: 가장 중요한 일이고 특히 해외 나가가지고 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공격하는 게 시기적으로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0: 네.
1: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0: 그
1: 있고.
0: 그런데 그 시기는 사실 제가 보니까 이것도 국감에서 나온 거예요. 그 행안위 국감에서 경찰청 자료로 나와.
1: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0: 나온 거겠죠.
1: 민주당이 다 그렇게 네. 지금 이제 유도하고 있다고 보이고.
0: 아, 또 하나 이 시즌을 뭐냐면, 딱 맞췄다.
1: 예, 그래 아 요즘 뭐 찬스라 볼 수 있는 거죠.
0: 네, 네, 네.
1: 또 뭐냐면은 이미 그 자꾸 이렇게 이제 누가 비교를 자꾸 하잖아요.
0: 네.
1: 뭐 조국 전 장관의 딸이었던 그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0: 네.
1: 한동훈 의원의 딸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의원이 개입돼 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0: 와.
1: 조국 전 장관과의 차이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0: 네.
1: 본인이 개입을 했잖아요.
0: 네.
1: 그 사모님하고 그저 배우자고 그죠?
0: 네.
1: 그 부분이고 한동훈 의원은 지금 그게 본인이 딸의 그 부분에 개입되는 게 하나도 지금 정황이 없고
0: 네.
1: 또 이게 입시에 활용됐다는 정황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국회 공조를 요청했다 하잖아요. 수사를.
0: 네.
1: 그 공조를 요청한 부분이 공조를 요청할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종결할 만하다는 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인데
0: 쉽게 말해서 이른바 꺼리가 안 된다 이렇게
1: 예, 그런 부분으로
0: 거죠?
1: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다 주고받는 이야기 우리 뭐 패널들이 다 하는 이야기니까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0: 네네.
1: 그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 한동훈의 잘못이나 한동훈의 문제를 매섭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 또는 추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히 이게 논란의 지금 부분이고 문제를 꺼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동훈의 딸이라는 이유로 주는 이 부분이 너무 가혹하게 하는 부분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 김성훈 후보자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민주당을 정말 힘들게 했죠.
0: 네.
1: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을 향한 그런 부분들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런 미움이나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런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있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한동훈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 초점을 한동훈을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안 되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공격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통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이미 끝난
0: 네.
1: 이미 무혐의로 종결되고 끝나버린 사안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이 부분들이
0: 근데 그거는 예, 예. 조국 전 장관 때 보면 사돈의 8촌 웅동화공까지
1: 그래,
0: 팠던 전력이 있잖아요.
1: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그때 당사자가 한동훈 의원이라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1: 제가 드리는 말씀은
0: 네.
1: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0: 네.
1: 다시 말씀드리자 본인이 거기에 개입돼 가지고 함께 그 네. 부분에서 엮여 있는 부분하고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아무런 관련 이태리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네. 맞기 때문에.
0: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약간 네. 이런 반론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 대 그때 이런 것도 사실 그 가족들 단톡방 다 털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그렇게 조사 자체를 안 했다라는 반론이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온 거지 이건 모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제 의견은 아니고요.
1: 그래요.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있습니다. 드렸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물론 이걸 가지고 또 지금 뭐 정치 쟁점 했기 때문에
0: 네.
1: 지금 뭐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한 부분이지만은
0: 네.
1: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고 정치 보복성 공격이라는 것은
0: 네.
1: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 봅니다. 예.
0: 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1: 예.
0: 한동훈 의원은 지금 아직 복당을 안 했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그 원외 그러니까 그 한동훈 의원은 당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입장이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친한계 이런 의원분들이나 이쪽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같은 야권 인사니까 좀 같이 엄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1: 예, 예.
0: 또 이제 우리 친장계 또 당권파 여기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뭐 지금 보신 그런

0: 부분이 네. 뭐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요. 네네. 그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그 민주당 김성훈 후보자 낙마부터 시작해서 전국 주도한 건 사실이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 주도하면서 민주당에 큰 어떤 상처를 입히면서 민주당의 그런 부분에 타격을 입힌 건 사실 아닙니까?
1: 이후에 이제 지배도 예, 있었고
0: 그런 게 있어서 많이 돋보였죠, 그죠?
1: 네.
0: 그 본인이 사실 어쩌면 뭐 혼자서 그렇게 싸워서 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사실 감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감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많이 네. 그 잘하고 있다, 잘 싸우고 있다는 반응이 많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공세가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의 다수들도
1: 네.
0: 한동훈 의원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 앞으로는 같이 가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비록 무소속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우리가 합쳐지지 않으면 민주당을 네.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 공세가 들어왔을 때 대놓고 공개적으로 네. 편을 들지는 못하더라도
1: 네. 네.
0: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비토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많지는 않다. 이게 우리 지금 모습이다.
1: 그거는 친한계 의원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 전반의 지금 생각이
0: 저는
1: 그렇다고
0: 보시나요? 친한계는 뭐 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 네네.
0: 제가 그때 우리 한동훈 의원이 김성훈 후보자 낙마 사건부터 쭉쭉 봤을 때
1: 네네.
0: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1: 잘 싸운다?
0: 예, 예, 예. 그거는 뭐 어디 보면 대변인하고 이런 분들조차도 잘 싸우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진들도 나와서 친한계가 아니도 불구하고
1: 네.
0: 잘 싸우고 있는 건 인정한다. 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런데 이제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바로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0: 예.
1: 아예 국민의힘이 먼저 그냥 재수사를 요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내로남불 소리 듣는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건 뭐 그분이 평소 때 하는 말씀 들어보면
1: 네.
0: 왜 그런 말 하는지를 뭐 청취자들께서 많이 아실 것 같고
1: 네.
0: 한동훈 의원이 아무리 잘하고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박수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1: 네.
0: 박수를 안 치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 표현에 대해서 크게 개의할 필요는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근데 우리 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재수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1: 네.
0: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예. 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그 주진우, 이진수,
0: 예.
1: 김태규
0: 예.
1: 의원 이 지금 최근 행보를 두고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0: 예.
1: 뭐 이제 명을 끊어야 될 때 발언도 있었고 이진수 의원 같은 경우 파무요. 그다음에 김태규 의원은 뭐 내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0: 그 뭐 동료 의원에 대해서
1: 네.
0: 제가 뭐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좀 뭐 쉽지 않으니까.
1: 같은 당이니까.
0: 예, 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1: 짧게 좀 얘기 좀.
0: 다만
1: 네.
0: 이제 이 세 분의 표현들이 국민의힘의 모든 정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1: 네.
0: 예, 국민의힘의 다수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1: 네.
0: 뭐 이렇게 표현드리면 아마 충분히.
1: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0: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래 안 하잖아요.
1: 네.
0: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예.
1: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0: 그
1: 거죠?
0: 그 세 분이 좀 표현이 좀 과격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0: 네, 그래 봐주세요.
1: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0: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이혜민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3: 하이킥에 여러 번 출연을 하셨죠?
4: 네. 의원 시절에 출연을 했었고요. 네. 네 다시 오게 돼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 저는 처음 뵈가지고 너무 예. 반갑습니다.
4: 아 근데 저
3: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주 예. 익숙하실 것
4: 아,
3: 같아요.
4: 진짜요? 예. 저 근데 오다가 예. 방금 봤는데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가
3: 예,
4: 봐요.
3: 예, 맞습니다. 예.
4: 네, 그래서 전화 받으면 MBC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3: 아, 예, 맞습니다. 와,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아, 굉장히 센스가 정말. 아니,
4: 방금 들어와 오다가 체크를
3: 예,
4: 해서.
3: 아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 자. AI 수석이라고 보통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4: 네, 근데
3: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게.
4: 정확한 표현은 AI 미래 기획 수석실이고요.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대통령의 참모진 중에서 네 가지 이제 정책 분야를 다루는데 네네. 하나는 AI 정책, 또 하나는 과학 기술 정책, 그리고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 그리고 인구 정책을 다루는데 되게 넓은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걸 지금 안 하면 5년 뒤, 10년 뒤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미래를 다루는 네. 업무네요, 진짜.
4: 네, 그래서 AI 미래 기획 수석입니다.
3: 아, 그렇네요, 네. 진짜. 그 여의도에 주로 계시다가 네. 청와대로 가셨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4: 제가 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속도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3: 예. 원래 일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4: 네, 네. 네. 넘어가시죠. 네,
3: 아직까지는 괜찮으세요?
4: 네, 네, 네. 네. 아,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3: 네.
4: 이젠 뭐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셔서 첨언을 하자면 네.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입법부고요.
3: 그러니까요.
4: 청와대 이제 수석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가장 정점에 있는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역할이 매우 다르죠.
3: 네, 네.
4: 그래서 뭐 일하는 어떤 강도 뭐 이런 것은 비슷할지라도
3: 네.
4: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3: 그렇죠.
4: 싶습니다.
3: 국회의원의 역할과
4: 그렇죠.
3: 청와대 참모의 역할은 분명히 좀 다를
4: 분명히
3: 것 같습니다.
4: 분명히 다르고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때부터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이제 AI를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3: 네.
4: 그걸 저는 이제 AI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이제 강국을 올라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3: 네.
4: 그래서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해냄으로써 또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저 누리호 얘기부터 좀
4: 좋습니다.
3: 바로 하겠습니다. 5차
4: 네.
3: 발사 최근에 성공했잖아요.
4: 네, 지난주였습니다.
3: 저 그 사진 봤어요.
4: 아.
3: 그 이재명 대통령 옆에 했던가요?
4: 예, 예.
3: 그래서 같이 앉으셔가지고 성공했을 때 막
4: 네.
3: 박수 치는
4: 네,
3: 모습이
4: 박수 치고
3: 있더라고요.
4: 네. 해 주셨고요.
3: 네.
4: 네, 저도 봤어요.
3: 그때 어떠셨어요?
4: 아 사실 저는 그때 굉장히 긴장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3: 아.
4: 이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3: 네.
4: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었지만
3: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뭐 성공적으로 돼서 이미 지난주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잊으셨겠지만
3: 네.
4: 사실은 그 전과 후로 정말 많은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3: 네.
4: 그래서 연구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3: 이야, 그 이번 발사가 좀 달랐더라고요. 이번에 다중이상이라고 네. 그러네. 아, 굉장히 맞아요. 많이 실것 같죠? 그러니까.
4: 네. 네. 이번에 사실은 최초, 처음이라는 네. 게 한 3개 정도 있는데 네. 쉽게 말씀하라고 네. 쉽게 쉬운 것부터 정시에 발사를 했어요. 보통 아, 이제 맞아요, 발사 맞아요, 시간을 맞아요.
3: 당일날 한 번도 못 지켰다면서요? 네,
4: 당일날 오전 8시에 발표를 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기상이나 날씨 이런 걸 체크를 해서 네. 네, 이번에 처음으로 그게 지켜졌고요. 근데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KTX도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3: 그렇죠.

0: 잃고 가서 성공적으로 네. 뿌렸다는 것.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다 카운트를 했을 때 15개의 위성이 최초로 제일 많은 그렇죠. 숫자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기록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아마 이 우리의 계획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 뭐냐면 민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민간이 조수석에 있었다면 네. 이제는 민간이 운전대를 잡았다기보다 잡는 연습을 이제 시작을 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한 32년까지 계속해서 쏘면서 그때는 우리가 민간 우주 쪽의 민간 사업 시장을 좀 이렇게 좀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가는 길을 우리도 지금 이제 밟고 있다 이런
0: 그렇죠.
1: 건가요?
0: 그렇죠. 근데 전에는 이걸 이렇게 자주 쏠 수가 없었는데 작년에 발사되는 걸 보면서 네네. 대통령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쏘게 하자 해서 대폭 늘렸어요. 발사 횟수를. 그렇게 되면 이번에 쏨으로써 성공률이 80%가 됐는데 네. 저희는 90%까지 빨리 도달을 하고 그달 그 즈음에는 민간으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저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대통령이 이런 과학기술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0: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1: 네.
0: AI 과학기술 굉장히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지금 우리가 하루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으로서 미래를 당연히 준비를 또 하는 걸 동시에 하셔야 되죠. 하루 매일매일 현안이 있지만 정말 그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요 누리호 발사 관련돼서는 진짜 작년에 그 결단이 없었다면 그래서 정부에 이만한 예산 지원이 없었다면 네. 오늘 같은 이 말을 할 수 없겠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뭐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이게? 맞습니다. 네. 예전에
1: 지금 당장보다는
0: DJ 정권 때에 인터넷 깔고 했었던 게 지금 우리가 뭐 AI만 얘기를 하지만 우주 또한 굉장히 지금 우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방이나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저 금융권 해킹 얘기 또 좀 하겠습니다.
0: 네, 웃을 수 없는 얘기죠.
1: 예, 이거는 네. 진짜 웃을 수 없는 얘기인데 금융권 해킹 사고가 났고 사실 뭐 그래서 뭐 AI가 동원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국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고 뭐 중국의 뭐 해커가 뭐 26살짜리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이 어떻게 보셨어요? 이
0: 예, 많은 해킹. 분들이 놀라셨을 네네, 것 같은데 네네. 어쩌면 오히려 또 작년부터 계속해서 SKT, KT, LG유 플러스, 뭐 롯데카드 등등등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정보 유출 소식에 국민들이 무감각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숫자만 말씀을 드리면은 잠깐 적어왔는데 네? 어제 기준으로 금융회사 16곳에서 침해 사고 확인됐고 1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된 걸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급히 금융회사 555곳 긴급 점검을 했고요. 네. 그중에서 130곳은 미흡한 부분 발견을 해서 보완을 했는데 네. 특징이 방금 말씀하신 AI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번 요즘 사고의 특징은 은행 금고를 이렇게 가서 직접 이렇게 뚫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관이 아니라 별관의 쪽문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계속해서 빼가거든요. 근데 쪽문을 해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AI가 굉장히 순식간에 찾아내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AI로의 공격은 AI로 지금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AI로 발견해서 상시 점검 체계로 가야 되고 사고가 인지가 되는 시점부터는 그 사고의 원인을 파악도 AI로 하고 그 원인을 파악된 것을 그냥 혼자만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을 나눠서 이번 해킹의 결과로 찾아낸 보안 취약점을 다른 곳에 어떤 백신 형태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보안 거버넌스 체계 지금 긴급 점검과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옛날에는 진짜 창과 방패였는데 이제는 이제 이 창과 방패가 AI가 된 거네요.
0: 그러니까 네, 그리고
1: AI가 창이고 AI가 또 방패고.
0: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AI를 가지면 가장 강력한 창과 방패를 동시에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는 보안이라는 게 AI 시대의 보안은 해킹을 뭐 막고 혹은 뭐 핵 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내서 범인을 검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어떠한 공격에도 국민

0: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핵심 기능을 지켜낸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 지금까지의 보안의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보안 문법이 필요합니다.
1: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이거를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막는 방법을 서로 공유해서 협력해서 막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그러면?
0: 그렇게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속해서 고도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그 AI 해킹 능력의 성능을 혼자만 싸우게 하면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보안 거버넌스 자체를 좀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1: 창이 계속 날카로워지고 있으니까 AI라는 무기를 장착해서 더 날카로워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진짜 서로 밀집 방어를 같이 협력 방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그런 상황이 이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걸 봤으면 우리나라도 대비를 당연히 해야죠.
1: 그래서 요새 이번 것만 봐도 뭐 지금 알 수 있는데 지금 AI 속도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속도 조절론 진지하게 듣고 있고요. 근데 약간 뭐 한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처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마라톤으로 치면 선두 그룹에서 야 좀 천천히 가자. 근데 저희는 선두 그룹이 아니에요.
1: 그건 미국 얘기죠.
0: 그렇죠.
1: 미국.
0: 같이 걷기 시작하면 영원히 이 차이는 극복을 할 수가 없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에게 뭐 기회라고도 보고 있고 자동차로 치면 어떤 상황이냐면 저쪽에서 엑셀러레이터를 엄청나게 좋게 만들었는데 브레이크가 없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우 호라 엑셀러레이터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좋게 성능을 만들 수가 있구나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진행할 수가 있고 저는 훌륭한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빨리 달리는 자동차도 만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만의 프론티어 AI 개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면서도 제도적인 기술적인 뭐 안전장치 그 속도에 맞춰서 해나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배치되진 않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께서도 그 AI는 이미 현실이니 그때 모두 말씀해서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모두 상정하고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은 결이라고 봅니다.
1: 그러면 그 미국에서 지금 AI 속도 조절론 계속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0: 처음에는 어떻게 또 인지가 됐었냐면 뭐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를 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기회를 안전과 그다음에 기술 성능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고 그 기회의 문은 아주 짧게만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이 바로 요 시점에.
0: 요 시점에는 지금 안 그래도 10월 1일 날 이제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I 정책에 대해서 피버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수요 성장 어떤 시장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가 프론티어 AI 마대를 우리나라가 가져야 된다. 가장 높은 급에. 그래야지 안전함이 함께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AI와 안전 혹은 보안은 같은 단어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에 역량을 키워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국민주권 정부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AI 기본 사회로 가는 길을 그 전환점을 마련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정책 큰 기조로 이제 갈 예정입니다.
1: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걸 갖고 있어야지 이 보안 문제에다 이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0: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독파모도 개발을 했고 또 얼마 전에 나왔었던 보안 특화 모델도 있고 근데 모델만 만드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프론티어 AI 모델은 또 만드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네. 저는 도파모를 통해서 우리는 프론티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역량치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맥을 가는데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가 있다고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안 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독파모를 통해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갔고 그 기술력을 사용해서 산업의 성장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다음 또 이제 정예 부대가 위로 출발을 해야 되죠.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보편적인 그 얘기를 아까 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모두의 AI 이거 모두의 사실 AI.

0: 네. 저도 궁금해요. 이게 여태까지 지금 계속 말은 나오는데.
1: 그렇죠. 굉장히 개념적으로만 네.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우리 정부의 그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제일 그리고 이제는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가장 강조를 한 게 뭐냐면은 국민께 체감이 되는 변화를 진짜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다. 지금부터는 딜리버리 이렇게 배달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고 그중에 하나인데요. 네. 세 가지 회사의 컨소시엄이 있어요.
0: 그렇죠.
1: 민간이 만듭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서비스는 민간이 잘 만들어요. 네. 안 그러면은 계속 공공에서 만들면 공공 홈페이지처럼 네. 되거든요.
0: 관제가 되어버리죠. 관제.
1: 그렇죠. 네. SKT 컨소시엄이 그렇죠.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KT 컨소시엄이 있고 네. 카카오 컨소시엄이 있는데 각자의 네. 특징을 가져요. 뭐냐면은 네. SKT는 이제는 통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앱뿐만 아니라 전화 그리고 문자 이렇게 쓸 수 있고 AI가 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어르신들에게도 굉장히 좋고 뭐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좋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카카오 톡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새로운 앱을 깔지 않아도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연계 서비스를 거기서 만들어낼 것이고 KT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음 포털 다나와 직방 이런 제휴 서비스를 한 대화 안에 묶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0: 각자만의 특화된 게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SK는 그 통신이라는 거 네. 원래 그리고 카카오는 우리 거의 국민 앱 같은 카톡을 갖고
1: 그렇죠.
0: 있고
1: KT는 여러 가지 제휴 서비스 그렇죠. 이렇게 KT도. 특징이 있는데 컴퓨팅 자원은 계속해서 국가에서 GPU를 이제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내년 같은 경우는 1,000만 명 정도 되는 국민들 한꺼번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네. 지금 뭐 ChatGPT 뭐 한 달에 몇 불 주고 쓰시는 분들이 옮겨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공공 서비스.
0: 진짜요?
1: 그러지 않을까요?
0: 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미 ChatGPT 뭐 재미나이 다 쓰고 있는데 이거하고 경쟁이 될까?
1: 옮겨올지도 몰라요라고 말씀을 드린 네. 이유는 100점짜리 모델이 있고 언제나 이게 상대적인 것인데 100점짜리 모델이 있고 7, 80점짜리 모델이 있을 때 이 모델 위에 하니스라고 해서 그 위에 어떤 식으로 이제는 말 달리는 말에다가 거기에 무슨 안장을 씌우느냐에 따라서 경주마가 될 수도 있고 마찰을 끄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영역에 붙었을 땐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독파물로 만들어진 기술력과 민간의 서비스력이 합쳐져서 가장 국민한테 다가가는 챗봇을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네. 챗봇뿐만 아니라 이렇게 카카오톡에 녹아들고 에이전트 이젠 AI 에이전틱 AI라고도 하는데 네. 내가 채팅으로 주거니 받거니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뭐 필요해 하면 액션 실제로 행동을 해주는 데까지 네. 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특히 뭐 무슨 공공 서비스에 무슨 이력서를 뭐 출력을 해줘 등등등 아니면은 공공 무슨 문서를 출력을 해줘 했을 때는 네. 결국에는 국가하고 이제는 API로 붙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렇게 함으로써 특화된 어떤 영역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모두의 서비스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네. 하나의 ChatGPT 모델을 만들어요. 혹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뭐 클로드를 만들어요. 이러겠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 삶에 네.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서비스를 AI로 굉장히 고도화해서 그걸 직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서비스인데 네. 연말까지 이제 정식 서비스
0: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언제
1: 내일 아니면 10월 중으로 베타 서비스 이제 클로스드 베타를 하고요. 안에서 이제 내부 서비스 시작을 하고
0: 10월 중에 그거는?
1: 네.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간 다음에 12월에 이제 정식 서비스 하는 게 목표입니다.
0: 저 한 가지만 해킹이나 네. 혹시 보안 여기 네. 모두의 AI에 있어서의 또 네. 다른 우려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1: 당연히 있고요. 다시 네. 말씀드리면 해킹 쪽은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쪽은 언제나 네. 존재하는 위험이에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계속해서 상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안 특화 모델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가장 센 AI 모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프론티어 네. AI 모델에 또 이제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올 연말 지나면 네. 내년부터는 또 다른 우리가 모두의 진짜 AI를 갖게 되고
1: 모두의 AI가 스며들듯이 이야. 네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0: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1: AI의 특징이 많이 쓸수록 좋아집니다.

0: 하겠습니다. 자, 이혜민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상민 크리에이터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황현필 역사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8: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9: 식품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그렇다면 건축자재는 어떨까요? 부실 공사로 건물이 무너지면 큰 인명피해가 나는 만큼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콘크리트를 만들 때 쓰이는 골재가 대표적이죠. 자연 속의 모래가 부족해서 제철소의 슬래그나 발파된 암석 따위를 활용하는데요. 입자가 균일하지 않아서 품질이 떨어지기 쉽지만 이에 대한 이력 관리가 부족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분야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 사회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8: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1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운동은 또 내일부터? 내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면 오늘 신발부터 신어볼까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오늘 시작하는 스포츠 7339 이 캠페인은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함께합니다.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8일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37일 만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법무부 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출범 4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 신도시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제출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검찰 미래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서 위례 신도시 사건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을 조사한 결과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 기소 과정을 살펴봤지만 이들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올해 만기가 예정됐던 통화 스와프의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형일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만나 현행 100억 달러 규모로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지난 2023년 12월 계약기간 3년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해서 올해 말에 만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을 놓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한계를 이유로 조사나 공표 방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현행처럼 통계를 계속 공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설명하며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이 이뤄지면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내륙 그리고 산지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의 경우 서울 14도, 대전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6도 등 22도에서 26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새벽 배송 배송비 0원, 최소 주문 금액 없음.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떠오르시나요? 울산 학성 새벽시장이 내건 배송 조건입니다. 1974년부터 농수산물을 도소매해오던 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고민하다가 새벽시장이니 새벽 배송을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인근 아파트 단지 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적중했다고 합니다. 유통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새벽 배송,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도전! 새벽 농수산물 이상으로 신선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6: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7: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8: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6: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8: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6: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9: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어제는 감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셨고요. 그제는 동생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힘들어한다고 연락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면역력이 무너져도 감기와 대상포진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인데요. 큰 일교차, 또 실내외 온도차, 수면 부족, 피로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겹치면 몸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일본의 한 내과 전문의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옷은 물론이고 따뜻한 차, 따뜻한 음식 챙겨 드시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요. 잠도 충분히 자야 하고 무엇보다 걱정을 줄여야 되는데요. 걱정이 많거나 불안한 심리 상태가 계속되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오당제에 훌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디온 워윅, 엘튼 존, 글래디스 나이트 그리고 스티비 원더가 함께한 That's What Friends Are For, 친구란 그런 것 이런 뜻이죠.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희님, 저 걱정은 오당제에 맡기고 면역력 높여볼게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조영호님, 면역력 끌어올리려 오당제 출첵해요. 7190님은 면역력 높이려면 삼시세끼를 영양균형 있게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오프닝에서는 면역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요즘에 감기 또 뭐 대상포진 걸렸다는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이교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시기인데, 이럴 때 어떻게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7190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시세끼, 뭐 단백질, 채소 뭐 이런 것들 잘 곁들여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신은희님,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밤에 잠을 푹 자서 그런지 면역력 떨어지는 일은 잘 없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순 없지만 잘 풀려고 애쓰고 있어요. 오늘도 오당제 들으면서 에너지 충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은희님 말씀처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지만 그걸 잘 풀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잠 잘 주무시는 거 진짜 좋죠.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이상 수면을 꼭 취해줘야 된다고 하죠.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일정한 시간만큼 푹 주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3293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걱정거리가 있다면 스트레스를 뽑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써봐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26살 젊은 나이에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오고 말았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운동, 하루에 한 정해진 양만큼 걷는다거나 뛰거나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컨디션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뭐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 좀 생각하면서 그런 거 하나씩 하면은 그래도 조금 스트레스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스트레스 건강하게 해소하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김현성님, 가족들이 각자 귀가가 늦는 목요일 저녁이에요. 강아지가 있어서 적적함을 달래다가 라디오 들어볼까 해서 들어왔는데 예쁜 음악이 흐르네요 하고 글 남겨주신 현성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실시간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문자 미니로 남겨주시면 이따가 저희 3, 4부에서 열심히 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본컴퍼니, 해통령 육수 하나, 하나은행,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랩,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품, 안동시청, 현대오피스, 국민연료, 썬연료, 하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의 해통령.
2: 코인뉴스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육수 하나의
1: 코인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의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남은 시간 5분. 안동한우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3: 기가 막힙니다.
4: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5: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섬 주민들에겐 발이나 다름없죠. 여객선이 점점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서 운항한 지 3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운항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퇴역이 임박한 배들이 많지만 대체 선박은 그만큼 확보되지 않아서 섬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 목포와 흑산도 등을 오가던 쾌속선 6척 가운데 2척도 이렇게 이미 운항을 종료했는데요. 이달 말에 한 척이 더 퇴역하면 기존에 운항하던 선박은 3척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남의 섬 지역을 오간 여객선 이용객이 39만 명인데 이 가운데 섬 주민은 12만 명에 달해서 섬 주민들의 이동권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전국 연안 여객 항로 중에 7곳은 하루 평균 운항 횟수가 1회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5개 항로는 대체 교통편도 없어서 운항이 멈출 경우 22개 섬의 백기를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아이오와 주, 캔자스, 애리조나 등 미국의 8개 주 정부들이 챗GPT의 운영사인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청소년 등 이용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브레나버드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은 챗GPT가 위험한 의료 조언을 하고 자신과 타인을 해치도록 부추기거나 도우면서 거짓으로 친구인 척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챗GPT의 이용 가능 연령이 13세 이상인데도 웹사이트에서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아서 어린이들의 무방비 접근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챗GPT와 대화를 나눈 끝에 지난해 4월 숨진 10대 소년 애덤 레인의 사례와 플로리다 주립대 총격 사건 범인이 챗GPT와 대화하면서 범행 계획을 세운 사례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픈 AI 측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다면서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안전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은 구름이 잔뜩 껴서 흐린 하늘 아래 낮 기온이 20.7도에 머물렀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와 광주 11도로 오늘보다는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강릉 23도, 전주 대구 25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또 토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왔습니다. 구예찬님이 아침 11시에 자주 듣는 목소리가 나오네요 하고 반가움에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심진용님, 여객선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시겠어요. 새로운 여객선이 빨리 구해져서 투입되기를 바랍니다 하셨는데,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섬 주민들에게 좀 발이 되어주는 그 여객선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에도 가셔야 되고 장도 보고 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의 길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운항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운항이 멈추게 되면 대체 교통편도 없기 때문에 백길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말 주민분들의 이동권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병원에도 가시고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동의 권리가 제한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챗GPT, 미국 주 정부들이 챗GPT 개발사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요즘에 정말 AI 기술이 너무나 발전했습니다.

발전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누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뭐 SNS나 이런 데 뜨는 영상 보면 거의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AI인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AI 답변을 무조건 믿거나 또 뭔가 사람과의 관계를 대신하는 그런 대상으로 받아들이면 그만큼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00님이 쾌속선 신규 건조비가 너무 비싸고 선사에서 운영이 어려운 적자 노선이라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하고 방금 여객선 뉴스 들으시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선사, 민간 선사가 계속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 적자 문제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2412님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5의 When the Lights Go Out.

0: 올 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646님, 저는 삼천포 발전소 가스 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종사자입니다. 지난 연휴에 계속 쉬지 못하고 일했는데 간신히 내일 휴가를 내서 지금 광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2시간 동안 꼼짝없이 경청할게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하. 아,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셨는데 아, 휴가 내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휴가 내서 광주로 올라가고 계시다고 하는데 광주에서 쉬시는 거죠? 우리 4646님. 2시간 동안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당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유경인님, 저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이자 점역사인데요. 저의 안내견 햇살이와 지금 퇴근하는 중이에요. 제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항상 출퇴근과 저의 일상을 도와주는 햇살이 덕분에 저 또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보내고 있어요. 오당제 오늘도 잘 들을게요. 경인님 반갑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하신 사회복지사 겸 점역사. 그 점역사는 점역 교정사를 말하는 건가 봐요. 일반 문자를 점자로 번역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경인님. 햇살이랑 오늘도 아마 오당제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옆 곁을 지켜주는 햇살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최시훈님은 안녕하세요. 어제 시험 끝나고 잠깐 놀았다고 감기 걸렸어요. 진짜 면역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유유 하고 아 시험 끝나서 모처럼 좀 놀았는데 감기 걸려버렸어. 어떡해요. 아 면역력을 진짜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스트레스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3293님이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들으시고 9764님이 스트레스 풀려면 무조건 달리세요. 숨이 차게. 몸이 힘들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달리기가 도움이 되죠. 근데 너무 또 무리해서 달리면은 갑자기 달리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그 거리 그리고 또 속도 이런 거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달리기 추천해 주셨고요. 3941님 우리 아내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 저의 손바닥 살 많은 곳을 꽉 물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하셨는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3941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아마 그렇게 하면 풀리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7011님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에서 편하게 오당제 듣고 있어요. 매년 커피 끊기를 목표로 하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네요. 유유 한 달에 한두 번만 마시려고요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7011님 오늘 또 쉬는 날이라서 편하게 듣고 계시다고 해서 전화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댄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충남 당진에 살고 있는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0: 당진에 사시는 혜원님 반가워요.
2: 네, 반갑습니다.
0: 목소리가 너무 밝고 예쁘신데 우리 혜원님 오늘 쉬는 날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2: 저 오늘 아침에는 밖에 나가서 방금 말씀하셨던 달리기를 하고 왔고요.
0: 우와.
2: 네, 새로 산 두꺼운 이불을 세탁했습니다.
0: 아, 이불도 빨고 달리기도 하시고
2: 네.
0: 쉬는 날도 되게 알차게 보내셨네요.
2: 네.
0: 그럼 우리 혜원님 보통 평소에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아, 네. 저는 조그맣게 영어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아, 영어학원 선생님이시구나.
2: 네.
0: 또 원장님이시고.
2: 네.
0: 오늘 그럼 평일인데 수업이 없었어요?
2: 네. 원래 목요일에는 고등학생 수업만 있는데요.
0: 네.
2: 네, 이번 주에 고등학교 2학년은 수학여행을 갔고 1학년은 수련회를 가서 오늘 수업이 아예 없었습니다.
0: 우와,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뭐 수학여행도 네. 가고 수련회도 가고 그런 시기인가 봐요.
2: 맞습니다.
0: 아, 모처럼 우리 회원님도 쉬셨겠는데 사실 네. 그 수업 하시다 보면 네. 되게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2: 있죠. 네. 네.
0: 그럴 때 아마 우리 회원님이 이제 커피 먹으면서 좀 힐링하는 시간을 네.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2: 네.
0: 근데 평소에 하루 그 하루에 몇 잔씩 드셨어요, 커피를 보통?
2: 한 잔만 마셨는데 네. 그걸 끊으려고 합니다.
0: 한 잔밖에 안 마시는데 왜 커피를 끊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으세요?
2: 아, 네, 저 커피 마시면 심장 두근거리면서 불안하고 아침에 마셔도 그날 밤에 잠을 거의 못 자서 끊으려고 해요.
0: 카페인이 잘 안 받나 보다.
2: 네.
0: 그럼 디카페인으로 해보셨어요?
2: 디카페인은 맛이 없더라고요.
0: 아, 그렇죠. 카페인하고 디카페인은 좀 맛이 좀 다르긴 해요.
2: 네.
0: 그럼 오늘은 어떻게 커피 드셨어요?
2: 아니요, 오늘 안 마셨는데.
0: 우와. 네. 그럼 커피 안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 18일 동안 한 번 마셨습니다.
0: 우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사실 커피를 끊으려면 그 대체되는 네. 그 음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커피 대신에 뭐 드세요, 네. 보통?
2: 차를 그래서 이것저것 엄청 많이 마시고 있어요. 네, 하지만 커피 생각이 계속 납니다.
0: 그렇죠.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차가 마땅치가 않아요. 차도 이게 종류가 많은데 뭐 네. 드셔봤어요?
2: 뭐 히비스커스나 요즘에는 허브티도 블렌딩해서 섞인 걸로 잘 나와서 그런 것도 많이 마시고 우엉차, 닭뚜콩차 다양하게 마셔봤어요.
0: 아, 그럼 건강에는 확실히 커피보단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맛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죠?
2: 네.
0: 저도 추천을 하나 드리자면 그 네. 바닐라 루이보스 티 뭐 드셔보셨어요?
2: 바닐라 루이보스요?
0: 네, 루이보스 네. 바닐라라고 루이보스 티인데 루이보스는 카페인 없잖아요.
2: 네.
0: 근데 거기에 바닐라가 맛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달달한 커피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저는 그거 먹으면 그래도 커피 생각이 조금 덜 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드셔보세요.
2: 네. 맛있어요. 네, 꼭 마셔볼게요.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루이보스 바닐라 찾아서 한번 드셔보시고
2: 네. 네.
0: 김명자님이 약간 떨림이 느껴지는데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저는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일인데 믹스커피 한 잔씩 꼭 마셔요 하면서 이렇게 또 글 네. 남겨주셨네요. 믹스 커피가
2: 근데 좋아합니다.
0: 더 믹스 커피도 좋아하세요. 근데 네. 사실 믹스 커피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메리카노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당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러면 어쨌든 네. 보름 넘게 지금 참고 계신 거잖아요.
2: 네.
0: 나만의 꿀팁 커피를 끊는데 도움이 된 뭐 그런 것들 커피 줄이거나 끊고 싶어도 쉽지 않은 분들 네.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네. 좀 꿀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회원님?
2: 카페를 가면 안 됩니다.
0: 아, 애초에 카페를 안 간다.
2: 네, 네, 네. 너무 그 커피 향기가 너무 좋아요.
0: 맞아. 그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2: 네.
0: 그리고요?
2: 그리고 이제 밤에 잠 못 잘 생각을 하면서 참아야죠.
0: 아, 그쵸. 카페를 네. 가지 않고 밤에 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참아야 한다. 인내가 네. 필요한 거네요.
2: 네.
0: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간 바닐라 루이보스 향도 좋고 한번 대체해보시고 네. 네.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또 카페 네. 가셔도 그런 네. 따뜻한 과일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2: 네.
0: 유자차나 레몬차나 뭐 이런 대체할 수 있는 근데 달콤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혹시?
2: 아, 좋아합니다.
0: 아, 좋아요. 그런 거 이렇게 따뜻하게 드셔도 그럼 건강에도 좋고
2: 네.
0: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4416님이 치커리 차가 커피랑 색과 향 맛이 비슷해요 하면서 추천을 해주셨네요.
2: 치커리 차 알겠습니다.
0: 치커리 차도 추천해 주셨고요. 네. 우리 회원님이 또 이렇게 커피 끊겠다고 다짐하셨으니까 그 다짐을 꼭 이어가시길 응원하면서
2: 네.
0: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0: 와, 본인에게 이렇게. 오, 근데 조금 너무 좀 쉬어가면서 해도 되죠? 왜요? 지금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확실히 있나 보다, 목표가, 그쵸?
1: 네, 맞습니다.
0: 아,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 열심히 하자.
1: 네.
0: 이런 응원을 또 자기 자신에게 보내줬습니다. 우리 혜원님, 이루고 싶은 목표 꼭 이루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고 있을게요.
1: 감사합니다.
0: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1: 아, 저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 듣고 싶어요.
0: 왜이 노래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
1: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원하는 걸 이루겠다는 다짐이에요.
0: 와, 우리 혜원님 너무 멋지시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 이 노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꼭 원하는 거다 이루시고요.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는 일 즐겁게 잘 하시기를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1: 감사합니다.
0: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옵니다. 오늘도 무사히 퇴근 중입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6995님은 두 분 목소리 결이 비슷해요. 소녀소녀해서 참 좋아요 하고 우리 혜원님이 저랑 비슷한 나이대이신 것 같은데 훨씬 더 저보다 소녀소녀 하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구명진님, 유럽인들이 커피 대신 치커리차 마셨다고 하네요. 마셔보니 좋아요. 카페인도 없고 좋아요. 치커리차를 커피 대신 마셨군요. 오,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저도. 3293님, 저는 커피 하루에 7잔에서 8잔씩 마시다가 아예 끊은 지 3년째 됐어요. 저는 커피 대신 이온 음료 마시고 무엇보다 물을 하루에 2.5리터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와, 2.5리터면은 진짜 많이 드시네요. 물 하루에 7잔에서 8잔까지 드셨으면 끊기가 진짜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끊으셨지? 대단하신데 3년째 이온 음료. 이온 음료 괜찮죠. 4723님, 커피 우리 집 64년생 그는 저녁 먹고 향기로운 원두커피 마시고 눕자마자 드르렁 드르렁 코 골고 자고 저는 커피만 나는 빙과류 멋모르고 먹었다가 심장이 쿵쾅거려서 밤새 뜬 눈으로 세운 적이 있어요. 카페인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도 루이보스 바닐라 마셔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진짜 이게 카페인을 먹든 안 먹든 뭐 아무리 먹어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커피 맛 나는 커피도 아닌 그냥 그런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어도 막 그 카페인에 반응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런 분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루이보스 바닐라가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 이게 카페인도 없고 맛있습니다. 추천하니까 드셔보세요. 유나의 노래 듣고 올게요. 파라 퍼레이드.

충남 당진에서 영어학원 운영하시는 이혜원님의 신청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 듣고 왔습니다. 차승엽님 오랜만에 듣는 필승 제 마음가짐도 되돌아보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에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길거리 청소에 나선 어린 남매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SNS에 이 남매 어떡하죠? 칭찬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작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중에 처음 보는 남매가 길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동생이랑 밖에서 놀다가 길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비닐봉지랑 비닐 장갑을 가져와서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이 공개된 사진에는 빈 소주병을 비롯해서 쓰레기를 가득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글쓴이는 빈병까지 들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릴 텐데도 열심히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대견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머머한 거리를 물려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 드릴게요. 글쓴이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1번 쓰레기가 많은 거리, 2번 깨끗한 거리, 3번 시끄러운 거리. 아이들이 쓰레기를 줍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쓰레기가 많은 거리, 2번 깨끗한 거리, 3번 시끄러운 거리.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볼빨간 사춘기에 빈칸을 채워주시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전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던 강 의원을 재구속했습니다. 또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된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창하 북한 미사일 총국장이 한국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첫 시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비행체가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사진을 보면 초고온을 동반하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을 경과했다고는 믿을 수 없게 활공체 겉면에 그을음 하나 없고 도장색이 깨끗한 곳을 볼 수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 정부 시절 YTN 매각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가방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전 실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마사회와 한전 KDN의 YTN 지분을 매각해서 김건희 방송으로 만들었다며 이 전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힌 누리꾼에게 연인 목적의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지향점이 바뀌었다며 개헌과 개혁 무력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누리꾼의 SNS 글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대표하고 모든 일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으니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가끔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6도 등 22도에서 26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일상에서 친환경 습관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와 정부는 이 책임을 이행하고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차량의 97%가 내연기관차고 전기와 수소차는 3%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새 차를 살 때 친환경 차를 사야 하는 규정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기존에 운용하던 차들이 있어서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높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캠페인 효과가 커진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죠?
5: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고개들 준비됐어? 하늘을 가르는 에어쇼부터 내일의 우주를 만나는 체험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16 사천 에어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만나요.
8: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9: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0: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글쓴이가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송현성님, 2번 깨끗한 거리.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거리를 다 같이 만들어봐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당첨자 미니에서 뽑았습니다. 송현성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셔서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미니에 올려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이 남매 중에 첫째는 인천 논현동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8살이고요. 둘째는 6살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참 잘 키웠다. 교육의 중요성,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훌륭한 부모의 귀한 인성을 지닌 아이들이다. 이런 댓글을 남기면서 칭찬했다고 합니다. 진짜 기특하고 너무 착한 아이들이죠. 이렇게 훈훈한 굿뉴스 퀴즈 오늘도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하나은행,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 부탄, 한국 MSD 캡박시부, 현대오피스, 히온스 글로벌,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12: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2: 어디?
1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2: 하나은행?
13: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6: 환인제약.
1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9: 네.
1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8: 맥스 안 터져요.
2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8: 맥스 안 터져요.
2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캡박시부.
22: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11: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분위기 있는 가을밤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요, 김명자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논산에 딸기 심어놓고 한 달 동안 휴가로 수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침에 큰딸 출근할 때 나가서 한 시간씩 걷다가 들어와요. 요즘은 걷기 딱 좋은 날이잖아요. 양희은의 참 좋다 듣고 싶어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진짜 많이 걸으셔야 돼요. 날씨 너무 좋잖아요. 명자님의 신청곡 양희은의 참 좋다 듣고 올게요.

9193님 날아드는 청첩장에 솔로는 옵니다. 유유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신청해요. 아 요즘 청첩장 많이 받으실 시기죠. 우리 9193님도 좋은 인연을 꼭 만나시길 바라면서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전해드릴게요.

홍영진님, 임정희의 러브 이스 될까요? 병원에서 듣고 있는데 신청해봅니다. 오래간만에 듣네요. 반가워요 젠디. 영진님도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임정희의 러브 이스 전해드릴게요.

이주영님, 날씨가 너무 쌀쌀해졌어요. 오늘 저녁에 집콕하면서 오단지 듣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노래 신청해봐요.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또 라디오 들으면서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죠.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같이 들을게요.

0: 사실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에서도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계속됩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있어요. 아직 신청곡 안 보내주신 분들 이제는 진짜 보내셔야 됩니다. 서둘러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 6316님이 젠디 목소리는 언제나 맑고 고운해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윤상의 이사 신청합니다. 그리움은 어찌할 수 없네요 하면서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우리 6316님이 칭찬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날씨 추워지고 있으니까 다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윤상의 이사 전해드릴게요.

9764님, 시간 나시면 2AM의 이 노래 한 곡 부탁드려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오,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네요. 2AM의 이 노래 듣고

시훈님, 한로로의 입춘 듣고 싶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듣고 싶네요. 공부하고 있는데 듣고 싶으시다면 들려드려야죠. 시훈님 응원하면서 한로로의 입춘 듣고 올게요.

5500님 이번 한 주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일 회사 연차 내고 휴가 가요. 이번 한 주 잘 살아낸 나를 칭찬하며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부탁해요.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모처럼 또 연차 내셨으니까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악뮤

천상홍님, 젠디 연주곡도 틀어주시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집 1번 트랙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뭐든지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들려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전해드릴게요.

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3: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2: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송현성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와, 당첨이라니 감사합니다. 박효신의 숨 신청합니다. 매일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오늘의 끝곡 적어주셨어요. 박효신 씨 목소리 안 그래도 듣고 싶었는데 우리 현성님의 신청곡 숨.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 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의 전 한강사업추진단장이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서울시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던 올해 7월 공사 임원인 상임이사로 승진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H는 지난 7월 1일 한강 개발 사업 등 공사 주요 사업에서 보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임원 공모의 지원에 최종 선정됐다며 해당 직원을 공사 상임이사직인 주거복지본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작년 9월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가덕중공업의 수의계약 경위를 조사하면서 이 본부장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일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척을 결정한 국회 과방위의 의결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진숙 의원과 김장겸, 김태규 의원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명의로 가처분 신청서와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 업무가 감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는 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화이트 해커 활동의 제도화와 보안 특화 AI 개발, 중소기업 보안 지원 확대 등 대응책의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이트해커가 공격을 통해 취약점을 빨리 찾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화이트해커가 공격을 해보는 것도 불법행위가 되는데 시범사업을 마친 뒤에는 화이트해커의 취약점 탐색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식당에서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을 섞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5월 경기도 성남 한 중국 음식점에서 60대 남편이 먹는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섞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아내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장기간 우울증과 환각, 망상 등 정신적 문제를 겪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밤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새벽 배송 배송비 0원, 최소 주문 금액 없음.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떠오르시나요? 울산 학성 새벽시장이 내건 배송 조건입니다. 1974년부터 농수산물을 도손매오던 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고민하다가 새벽시장이니 새벽 배송을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인근 아파트 단지 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적중했다고 합니다. 유통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새벽 배송,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도전! 새벽 농수산물 이상으로 신선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연속 2년여 만에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간밤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웃돌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졌는데요. 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 상반기에 가파르게 올랐던 우리 증시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6: 토익은 해커스.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8: 오늘의 플러스, 우리 증시를 둘러싼 불안 요인, 그 실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십니까.
8: 예, 센터장님, 일단 오늘 상황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9: 뭐 어저께 미국의 그 9월 물가가 발표됐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8: 예.
9: 그래서 이제 10월 달 이번 달에도 미국의 FOMC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인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이제 좀 관측이 되다가 이제 10월에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좀 불안이 좀 대두가 된 면이 있고.
8: 예.
9: 그리고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도 뭐 금주 들어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굉장히 그 생각지도 못했던, 물론 이게 양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신제품을 이제 12월에 내겠다. 이게 뭐 양산해서 팔겠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8: 네.
9: 그렇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도전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또 공포심이 있었고 또 오늘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엔스로픽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안 해도 돼요. 근데 IPO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봤던 예상 숫자보다는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땐 2배 이상 늘어났는데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는 40% 정도로 이제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8: 네.
9: 뭐 그것도 좀 악재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글로벌 금융 환경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무튼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환경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반도체 섹터에서는 이제 뭐 중국의 도전 그리고 반도체 칩을 사 쓰는 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 예, 지난주 후반에는 오픈 AI도 물론 이 회사들이 이제 상장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 당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액이 올해 좀 덜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8: 네.
9: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7월 달에도 반도체 주식들이 그야말로 홍역을 치렀는데
8: 네.
9: 그때도 삼성전자가 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계속 이제 주가가 아주 급하게 떨어졌는데 지금도 네. 공교롭게도 10월에 비슷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을 잘 버는데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거기에 좀 불안을 더하는 건 아무튼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회사채 발행해서 빚내서 칩을 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는 7월과 상당히 유사하고
8: 네.
9: 중국 반도체에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7월과 좀 유사하죠. 그때 중국의 CXMT가 IPO 했었죠. 비슷한데 그때보다 조금 상황이 악화된 거는 이 금리가 그때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뭐 7월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악화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8: 뭐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얘기해 주셨으니까 금리 한번 여쭤보면요.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기준금리도 올라가는 추세이고 또 국공채 금리들도 각 국가들의 국공채 금리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알려진 코어위브의 회사채 금리가 무려 15%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9: 네, 그렇습니다.
8: 그러면 이거는 이 회사 개별 문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야 이거 AI 투자 전반에 진짜 이제 우리 우려해야 될 신호까지 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9: 일단은 개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데이터 센터 코어 위브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임대해 주는 회사이고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회사들이 이 그 소위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는 뭐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 네 개가 압도적으로 많이 짓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메타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8: 네.
9: 그때 우리가 또 가슴을 졸이면서 3분기에 뭐 매출과 이익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투자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도 가슴을 졸이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네 회사 메타를 포함한 하이퍼스케일러 네 회사는 그래도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8: 네.
9: 그리고 빚도 좀 내도 돼요.
8: 예.
9: 왜냐하면 이제 아마존을 제외하면 전부 부채 비율이 뭐 40% 50% 대니까 돈도 잘 벌고 다소의 금융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 그 빚을 내서라도 회사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근데 자본주의에서의 이 위기는 결국 코어 위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가장 위에 있는 튼튼한 회사들이 무너지면은 당연히 큰일인데요.
8: 네.
9: 근데 튼튼한 회사들이 탈이 나려면 그 앞단에 취약한 회사들은 먼저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위기는 가장 취약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고 전이가 되는 게 위기고 우리가 그 직전에 경험했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였던 2007년 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때 가장 먼저 손 들고 결국 뒤로 나자빠진 거는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에요.
8: 네.
9: 신용도가 낮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빚을 못 갚은 거거든요.
8: 네.
9: 그래서 저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러들과 비교하면 코어위브 같은 회사는 취약한 회사죠.
8: 네.
9: 오늘 주가가 15%나 떨어졌고
8: 예.
9: 저는 코어위브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회사가 오라클이라고 봅니다.
8: 아.
9: 오라클도 그 하이퍼스케일러 네 개사 아마존과 메타를 비롯한 네 개사보다는 못 미치지만
8: 예.
9: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8: 맞아요.
9: 그리고 오라클의 부채 비율은 500%가 넘습니다.
8: 와.
9: 그러니까 제 생각엔 우리가 이제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리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전이 경로가 가장 취약한 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라클과 코어위브는 그런 측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라클은 그러면 부채 비율이 500% 정도 되는 회사가 뭘 믿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 이게 또 오픈 AI와 연결돼 있어요. 오픈 AI가 오라클이 짓는 데이터 센터를 내가 사용할게라고 하는 그런 성금의 계약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픈 AI의 매출이 생각보다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상장된 회사로서 가장 좀 어떤 위기의 진행 경로 어떤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오라클의 주가, 오라클의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CDS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8: 네.
9: AI 산업에 투자하는 건 제 생각엔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노바디 노우즈예요. 이 메타의 그 창업자인 그 저커버거도 오늘 이제 외신을 보니까 그 CFO도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이 사업이 안 된다가 아니고
8: 예.
9: 잘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거는 실은 모르는 거죠.
8: 네.
9: 다 잘 될 거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이 산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 생각에는 뭐 연초에도 있었고 7월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데 금리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결국 그 현상을 시장이 해석하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8: 네.
9: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AI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금리가 좀 더해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8: 네.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건 이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받을 영향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거 아닐까요?
9: 그렇죠.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돈을 보통 번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세계 제조업체 중에 가장 많이 벌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8: 예.
9: 뭐 그거는 결국 주가가 그 동안에 많이 올랐다는 거를 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작년도 저점에서부터 6월 고점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7배 올랐고요.
8: 네.
9: 하이닉스 주가는 17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숫자는 좋게 나오지만 아, 이게 참 투자하면서 늘 어려운 건데 이게 이미 좋은 거는 주가가 그 무거운 주식이 7배 오르는 과정에서 다 반영한 거야 라고 보는 사람들이 주식을 이제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기대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8: 네.
9: 결국은 다음 주에 발표가 될 메타부터 시작을 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소위 말하는 자본적 지출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크게 기대에 어긋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생각지도 않게 그 얼마나 그 뭐 이 계측하기 힘들지만 이게 큰 기회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막 뛰어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8: 네.
9: 그런데 이 투자의 열기가 뭐 갑자기 지난 7월 달에도 확인했는데 10월 달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8: 예.
9: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병목이 생기는 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신을 보면서 좀 가슴 철렁한 게 미국이 데이터 센터 짓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8: 네.
9: 소리도 나고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요즘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신흥국으로 많이 진출합니다. 특히 칠레나 이런데
8: 예.
9: 이제 그런 나라들은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외자 유치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건데 예컨대 뭐 그런 도전 이제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8: 네.
9: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굳이 예상을 해보자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도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데
8: 네.
9: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럼 우리나라 기업을 정말 위협할 정도의 그런 어떤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에 잠식으로 나타날 거냐 이건 상당히 좀 두고 봐야 될 예를 들어서 이 그 중국의 그 LLM이라고 하는 대형 언어 모델인 딥시크가 작년 2월에 발표가 됐었잖아요.
8: 예.
9: 도전이에요.
8: 네.
9: 야, 미국 기업들 이렇게 크게 투자하는데 가성비 모델도 꽤 괜찮네 했지만 그냥 다른 경로로 온 거거든요.
8: 네.
9: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 그게 내재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뭐 매출과 뭐 이익에 타격을 받는 게 어디인지 이걸 합리적으로 가늠하기 힘들고요.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의심이 있을 거예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가격 계속 투자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건 아무도 모르는 판이에요.
8: 네.
9: 그러니까 주가가 막 널뜁니다. 오늘도 예. 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뭐 급락을 한 거 아닙니까?
8: 네.
9: 오늘도 주가가 뭐 아까 보니까 아유 7%나 급락했네요. 그런데 올 들어서 5% 이상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질 때 우리가 7월 이후로는 5% 떨어지는 것만 보는데
8: 네.
9: 올해 상반기에는 5% 이상 오른 날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횟수로 보면은 30회가 넘거든요.
8: 야.
9: 근데 최근 15년 동안에 1년에 단 하루도 5% 이상 오르고 떨어지는 해가 없었던 게 10개년이나 돼요.
8: 야, 어마어마하네요.
9: 5% 이상 그 등락 없이 가는 해가 오히려 굉장히 다수인데.
8: 네.
9: 그러니까 이 변동성은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잘 모르는 상황인데 사람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팩터가 결국은 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 네.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AI 같은 경우는 AI에 아직 견실한 사업 모델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 높은 금리 수준으로 지금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나름대로 우리가 경계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말씀 주셨고 또 AI가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AI 산업에 대한 미래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가 주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확 불안감은 사실 AI 시대 초반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이 불안감이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투영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야, 이 높은 금리 계속 네. 투자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의구심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것 같긴 해요.
9: 네.
8: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AI 관련해서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분들은 금리에 대한 약간의 이제 뭐랄까요? 전망이 같이 결부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그 사이에 또 많이 올랐던데 네. 앞으로 전반적인 금리 기조 어떻게 해야 될까요?
9: 아, 저는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8: 아.
9: 금리가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 거냐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만큼 올랐다는 생각은 드는데
8: 네.
9: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1996년도에 직장을 잡고 이제 자본시장에서 일해오고 있는데 한 30여 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30여 년 직장 생활 중에서 26년은 금리를 떨어지는 세상을 살았어요. 1980년대부터 코로나 직후까지 금리가 전 세계 금리가 계속 떨어졌어요.
8: 네.
9: 미국 금리도 떨어지고 심지어 독일이나 일본의 뭐 장기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까지 가는 굉장히 이상한 내가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웃돈을 얹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굉장히 그런 일까지 발생했는데 예.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되게 구조적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네. 하나가 일단 재정 지출을 조금 뭐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정부가 돈을 뭐 많이 쓰고 시장의 불안전함을 메꿔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정답이 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게 뭐 재정 기회를 강조하고 정부보다 시장의 힘을 중시했던 보수주의자들마저도 이게 돈을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힘들고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의견은 경기를 보면 야 이제 뭐 한국의 경우도 올해 성장률이 내년보다 더 높고 내년에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경기가 둔화되면 이자율이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8: 네.
9: 결국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경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돈을 빌리는 주체의 신용도도 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뭐 선진국 중에서 비교적 괜찮은 나라인데
8: 네.
9: 금리가 글로벌 동조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8: 네.
9: 지금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제 재정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 단에서 즉 특히 이제 미국의 기업들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투자하기는 그냥 돈 벌면 주주들에게 애플 같은 회사는 번 거보다 더 많이 자사주를 사고 배당을 해주고 했었는데 이게 거의 작년부터 투자를 많이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8: 네.
9: 투자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8: 예.
9: 그럼 지금 상황은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두고 정부와 민간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면
8: 네.
9: 그래서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그 자체가 큰 부담이에요. 지금 금리가 지금 한 4년 올라왔는데 2023, 4년의 금리 상승은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컨대 뭐 3년짜리 회사채 이렇게 발행한 기업들의 경우는 2020년에 초저금리에 발행한 회사채는 그냥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그것만 이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8: 네.
9: 지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이제는 새롭게 직면하는 그런 이 차입자들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될 차입자들이 많아지는 면이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복기해 보면 그때도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8: 네.
9: 근데 금융위기가 발생한 건 2007년, 8년이에요. 금리 올릴 때가 아니고 그 한 번 높아진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게 유지가 되니까 결국 누군가 못 견디고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좀 어쨌든 형편이 맞는 대로 좀 낮춰주는 게 중요한데 글로벌 경제에 팽팽한 압력을 빼줘야 되는데 정부가 돈 쓰는 거 이거는 뭐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중동 전쟁을 빨리 미국이 종결하는 게 참 우리가 계산하기는 중요한 것 같아요.
8: 네.
9: 유가도 높고 그 자체가 미국의 재정 적자를 높이면서 기축 통화국인 미국의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단기간에 생각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글로벌 금융 시장이 어차피 뭐 AI에 대한 걱정은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지금 검증되긴 힘들 것 같고 전쟁이 종결되면서 유가와 미국 금리가 조금 레벨이 좀 낮아지는 게 그게 연말 연초에 기대할 수 있는 뭐 좋은 주식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 그 계기는 중동 전쟁의 종결인 것 같은데 참 이것도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8: 네. 사실 중동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시장에서는요. 이러다가 중동전쟁보다도 경기나 전반적인 투자시장에 큰 악재가 될 게 유럽발 재정위기 같은 게 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걱정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프랑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졌다고 들었는데 네. 그럴 가능성도 실제 있을까요?
9: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미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요.
8: 그래요? 어떤
9: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하나의 요인은 그나마 미국은 프랑스보다 나은 거는
8: 네.
9: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게 뭐 투자가 과잉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성장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면은 있어요.
8: 예.
9: 그럼 걱정은 많지만 그렇게 투자해 돈을 벌면 되는데 유럽에서의 금리 상승은 성장을 위한 자금 수요라기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8: 예.
9: 우리가 2012년, 10년부터 12년까지 이어졌던 뭐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남유럽 재정위기를 복기해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냥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 개입을 해서
8: 네.
9: 채권을 사주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9월 달에 영란은행이 그동안 그 채권을 사들이고 있었던 거를 팔면서 어느 정도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출구전략. 이걸 이제 뭐 양적 긴축 QT라고 하는데요.
8: 네.
9: 양적 긴축을 6개월 정도 중단했어요. 그럼 정치인들이 조금 재정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돈을 쓰면 좋지만 이건 좀 기대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이걸 어떻게 막아낼 거냐가 되게 중요하고 전 내년 가게 되면 높아진 금리를 중앙은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금리 불안을 진정시킬 거냐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 9월 말에 좀 변화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8: 자,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최근 우리 증시 어떤 흐름 속으로 읽어야 되는지 설명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자본의 성격도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자본들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아니면 변동성을 기반으로 그냥 수익을 실현하려는 초기부터 그런 자금들도 늘어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게 뭐 헤지펀드들이

0: 비중도 높아졌고 또 사모펀드들의 적극성도 좀 높아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 디지털 자산 쪽에서 또 들어오는 경로들도 있고 또 대형 투자처럼 이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증시에 자꾸 큰 변화를 또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우리 SK 하이닉스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닉스 토큰이라고 해서 독특한 걸 사는데 네. 거기 변동성이 커지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자본의 성격 자체도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1: 어느 정도는 근데 제가 그것을 계측할 능력은 없는데 이제 그게 따지고 보면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규제를 받아요.
0: 예.
1: 이 그 예를 들어서 은행이 사업을 할 때 제조업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주주들이 자금을 출자해서 주주들의 돈을 갖고 하거든요. 근데 은행의 사업 원천은 뭔가요? 고객들 돈이에요.
0: 네.
1: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은 은행이나 증권이나 고객 기반의 타인 자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되게 높고 그래서 규제를 많이 받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런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나왔다. 규제가 완화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터져나왔다는 시각이 있어서 금융위기 이후로는
0: 네.
1: 금융규제가 굉장히 세졌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은행에 대한 규제는 되게 많아졌는데 은행을 제외하고 벌어지는 금융활동은 포괄적으로 금융자 금융,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은 돈이 많이 가는데
0: 예.
1: 그럼 그거는 많이 제도화가 됐지만 주식이나 뭐 예금처럼 완전히 규제를 받는 또 자산은 아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걸 계측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런 힘들이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런 자금들은 우리가 사실 제도권 밖에 있거나 제도권에 슬쩍 걸쳐 있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아주 그 금융당국이 모니터를 면밀하게 하실 수는 없을 거잖아요.
1: 모르는 영역이라고 봐야죠. 뭐가 사고가 터져야
0: 예.
1: 아, 이런 영역이 있구나라고 아. 사후적으로 짚어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0: 예.
1: 제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세상이 한 3, 4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리가 몇 년 동안 올라가고 했지만 전 세계에 풀려져 있는 유동성의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요. 코로나 직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이런 식의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많이 풀리는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유동성을 연준이 뭐 금리도 올리고 또 채권을 사들이는 양적 긴축을 하면서 줄였다고 줄였지만 2008년 위기 때보다 풀려있는 돈의 양이 3배가 넘어요.
0: 야.
1: 이 풀려있는 돈의 양은 실물 경제 규모 대비
0: 예.
1: 경제가 커지게 되면 실물 쪽에서 경제가 커지게 되면 화폐 영역에서 돈도 많이 공급되는 게 맞아요.
0: 네.
1: 제가 말씀드린 3배는 실물 경제에 필요한 돈의 GDP 규모 대비 풀린 돈의 양이 2008년 이전의 세상보다는 3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딘가에든 뭘 하고 있겠죠. 네, 통제하기 힘든 네,
0: 네.
1: 그런 돈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서브프라임 때도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정부 당국에서 면밀히 관리하지 않았던 무슨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바탕으로 한 각종 파생 상품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게 전 세계적인 위기까지 간 적이 있는데
1: 네.
0: 최근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자금들이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무대출 시장에서
1: 네.
0: 환매 제한 사례까지 나온다고 들었었어요.
1: 네.
0: 그러면 이게 벌써 우리가 무슨 위기로 받아들이면서 조금 약간 경계감을 갖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때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었던 이유는 또 다른 건지 이것도 궁금해서요.
1: 근데 지금 뭐 사무대출을 하는 대부분의 뭐 큰 회사들
0: 예.
1: 뭐 블랙스톤이나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자한 거를 고객들의 돈 손에 놨다 그래서 사업자가 물어주는 건 아니지만
0: 네.
1: 기본적으로 이 금융기관들의 자본은 되게 많고 뭐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늘어난 금융자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저는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오히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ETF입니다.
0: 네.
1: ETF는 패시브 투자라고 하는데
0: 네.
1: 굉장히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0: 예.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액티브 투자를 한다. 내가 어떤 회사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져보고 이렇게 사고 예전처럼 주식형 펀드에 들어갔을 때 이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어떤 주식을 고를 때는 야 이게 많이 빠졌나 좀 많이 올랐나 이런 거 고르면서 사는데 패시브

0: 이거는 묶음으로 사다 보니까 하나하나 종목을 개별적으로 보는 힘이 되게 약해졌고
1: 네.
0: 또 저는 굉장히 그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뭐 그 패시브 투자, ETF 투자 굉장히 뭐 안전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얘기도 되고 하는데 예. 이게 올라갈 때는 기계적으로 버블을 만드는 힘이 존재해요.
1: 아.
0: 많이 오른 주식을 내가 이 주식을 직접 산다. 그러면은 PER이 얼마고 이런 거 보면서 비싸면 조심스러워 하는데
1: 예.
0: ETF는 묶음으로 반도체가 좋다니까 반도체를 산다 그러면 그 돈을 운영하는 ETF 사업자든 주식을 사줘야 돼요. 그런데
1: 예.
0: ETF 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최근 10여 년 동안에 ETF에서 돈이 빠져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ETF는 비싼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기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오르나 떨어지는 측면에 보면 올리는 힘을 받는데
1: 예.
0: 만약에 그 추세가 바뀐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반대로 작동할 수 있는 힘이 작동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ETF에 투자했던 것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선순환으로 작동했던 게 저는 ETF발 변동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라고 봅니다.
1: 네. 그러면 만약에 ETF 자금마저 투자 시장에서 떠나면 굉장히 주가 낙폭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싸지만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1: 예.
0: 예 우리가.
1: 그러면 진짜 전반적인 투심이 네.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이거 낙폭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1: 예.
0: 예. 근데 이미 이제 그런 변화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의 수급을 좀 말씀드리면
1: 예.
0: 지금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요.
1: 네.
0: 우리가 외국인 파는 거를 열심히 보는데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긴 한데 근데 올해 작년 4분기 이후 시장을 복귀해 보면 외국인은 계속 팔았습니다.
1: 예.
0: 지난 6, 7월 달에는 지금보다 더 센 규모로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는 6월까지는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외국인 매도를 소화하는 국내 가계 자금에 강력한 유입이 있었던 겁니다.
1: 네.
0: 올 들어서 가계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이라는 게 100조 원 넘게 유입이 됐는데 이게 7월까지는 한 130조 원이 순유입이 됐어요. 새 돈이.
1: 네.
0: 근데 8월, 9월 달에 한 30조 원 가까이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은 올 초에도 공격적으로 팔고 외국인을 걱정했지만 반대편에서 그 주식을 받아내는 투자 주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수급이 좀 균열인 것 같아요. 보통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투자 심리는 그냥 주가 같아요.
1: 예.
0: 주가가 올라가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오늘 굉장히 어렵지만 내일 주가 지수가 한 2, 3%라도 오르면 또 세상이 달리 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이제 그 낙관적인 기대로 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왔던 게 6, 7월에 투자자들이 너무 세게 D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올라갈 땐 들어오고
1: 예.
0: 떨어지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데 6, 7월 달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던 게 고점 대비 38% 밀렸거든요. 그런데 2022년, 2023년에 2년 동안 전 세계가 긴축을 하고 그 와중에서 코스피가 떨어졌던 게 2년 동안 35%인데
1: 네.
0: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런 샥을 경험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조금 속된 말로 주식에 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8월 달에 주식시장에서 직접 투자 자금 유출된 게 13조 원. 사상 최대 규모고요. 9월에도 10조 원. 지금 10월 들어서도 초반에 한 5조 원이니까 지금은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인이 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지금 보면 외국인이 야, 어떻게 돌아설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장기 금리가 훅 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뭐 전쟁의 종결 말고는 외국인의 그 기환을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구조적으로 금리가 불안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1: 예.
0: 그럼 전쟁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치러지고 있겠지만 저는 미국도 자신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힘인 중동 전쟁은 좀 빨리 종결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난 9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중국이 지렛대가 돼서 조금 뭐 진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중동 쪽에선 또 사우디가 공격을 받고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그래서 저는 시장이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중동 지역의 안정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순기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어떤 위험 요인들이 또 어떻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외국인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외국인 입장에서도 또 그럼 생각해 볼 게 환율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환율이 지금

0: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서너배 올랐잖아요.
1: 네.
0: 지금 조정받을 때는 한 4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7월의 고점이 한 1,550원에서 지금 1,300원대 초반까지 15% 떨어졌어요.
1: 네.
0: 일반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환율의 변동성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1: 예.
0: 환율을 보게 하기보다는 주식 자체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1: 예.
0: 근데 이제 글로벌 유동성의 총량이나 이런 걸 결정 짓는 건 이제 미국의 금리니까
1: 예.
0: 제 생각에는 미국의 금리가 높다는 건 글로벌 금융 환경을 매우 긴축적으로 만드는 거라서 미국의 일단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전쟁과 연결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최근에 환율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주식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 거에 비하면 원달러 환율이 물론 뭐 몇십 원 올라갔지만 1,350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7월 달에 1,500원대 환율을 봤던 거에 비하면 환율의 동요는 크진 않은데
1: 그렇네요.
0: 한국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약한 건 아니죠. 예. 두세 달 놓고 보면 굉장히 약하다 강해진 구간에 있는데 달러화가 영국의 파운드, 유로 여기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1: 네.
0: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결국 환율이라고 하는 게 국가 간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국은 재정 수지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투영되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뭐 GDP 대비 재정 적자가 5% 넘지만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더 심각하거든요. 미국은 그나마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는 유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데 원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달러가 강하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또 한국보다 더 취약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브라질. 브라질 헤알은 이게 미국이 금리 한번 올리면 제일 먼저 1순위로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 약해지는 통화인데 브라질 헤알마저도 별로 안 약해요. 달러 대비.
1: 네.
0: 그 얘기는 지금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들을 결정짓는 요인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환율이 떨어질 것만큼 떨어져서 원화가 뭐 더 약해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환율이 주식 투자보다 훨씬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주식 자체에 대한 기대 또 주식이라고 하는 위험 자산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이게 결국 미국 금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환율을 이제 외국인 투자 관점에서 여쭤봤던 이유가요. 또 네. 일각에서는 요즘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1980년대 때 네. 그때 미국이 확실하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선택지 중에 하나가
0: 네.
1: 플라자 호텔에 사람들 모아놓고 네. 너희들 국가들 다 이제 너희들 자국 통화 평가 절상해라. 라고 해서 사실 많은 국가가 그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요즘 가만히 보면 위안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엔화도 그렇고 이거 자꾸 요구하는 게
0: 네.
1: 그와 유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냥 이게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라
0: 네.
1: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금이 다시 미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끔 만드는 뭐 그런 어떤 인위적인 조치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0: 되게 이제 양가적인데요.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국 나라, 미국 밖의 통화 가치가 강해지는 거니까
1: 네.
0: 지금까지는 우리가 달러가 강한 세상을 살았거든요.
1: 예.
0: 최근에 원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가 1,550원대 환율로 받고 그때 돈을 강해진 통화의 나라로 돈을 많이 빨아들이니까 지금까지 미국으로 돈이 많이 가서
1: 네.
0: 그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1: 예.
0: 다만 이건 있죠. 어쨌든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대외수지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첫 번째 카드는 그 관세였는데
1: 네.
0: 이걸 갖고는 뭐 효과가 없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율을 통해서 대외 불균형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관세를 통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별로 설레가 없어요.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잠깐 하고 그 기원을 쫓아가면 대공황 직후 1930년도에 스무트 훌리 법안이라고 하는 그런 고관세가 있었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를 못 봤죠. 크게 보면 그러다 전쟁으로까지 간 건데
1: 네.
0: 환율을 조정해가지고 미국이 그 무역수지 적자를 그 완화를 도모했던 사례 말씀.

0: 지금 프라자 합의도 있고요. 또 세계가 변동환율제로 바뀌었던 1960년대까지의 통화제도는 고정환율제였어요.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그럼 달러는 뭘 믿고 그럼 이게 기축통화가 됐냐. 미국 밖에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가면 미국이 그 달러를 금으로 바꿔줬거든요.
1: 네.
0: 그런 고정환율제가 유지가 되다가 미국이 너무 그때도 전쟁을 치르고 하면서 대외수지 적자가 많이 쌓이니까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아주 폭력적으로 했던 이제 우리 달러 금으로 안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훅 약해지고
1: 예.
0: 그 과정에서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관세 이후에는 통화가치 그 타국의 통화가치를 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달러 약세를 예. 인위적으로 유도할 가능성은 있고 이게 또 최근에 그 일본 엔화 가치가 너무 약한 거에 대한 불편함을 도모한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미국 밖에 통화 가치가 강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자산시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1: 아.
0: 일본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가 강해졌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때 일본 주식장에 버블이 만들어졌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주가가 올라가는 큰 대세 상승장은 이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강해지는 국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미국 밖의 나라에는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런 혼조세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 너무 불안하고 변동성 커서 아예 못하겠다. 차라리 그냥 안전자산을 선택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아예 금까지 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0: 네.
1: 채권만 해도 뭐 5% 이상 주는 네. 게 요즘 질비하니까요.
0: 네.
1: 그러님 그러면 그냥 이런 판국에는 지난번에도 사실 그런 얘기도 한번 해주셨는데 그 안전자산에 대한 것도 요즘 투자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여전히 그런 흐름은 안전자산으로
0: 저는
1: 갈까요?
0: 지금은 좋은 금리를 보고 뭔가 그 고금리 상품을 어느 정도 내 자산의 일부로 편입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금이 안전자산이냐는 되게 좀 논란이 많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는데 이 채권이 주식 투자보다 조금 더 핸디캡이 있는 거는 세금을 떼잖아요.
1: 네.
0: 종합과세라는 형태로. 종합과세가 아니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조금 뭐 이제 세금은 이자를 많이 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자는 조금이지만 채권이 할인돼서 거래가 되는 이런 할인채 같은 게 있어요.
1: 네.
0: 그런 것들은 만기가 되면 이 원금 쪽에서 이자 소득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잡히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주식은 글쎄요 지금은 굉장히 도전적인 환경인 건 맞는데 저는 반도체 주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거는 참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는 데서 오는 변동성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놀랍지만
1: 네.
0: 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7배 오르는 것도 놀라웠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엔비디아 주식도 작년 봄에 한 반토막 가까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AI의 서사가 금융시장이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팔고 보자. 이건 나올 수 있는 일인데 근극적으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많은 기업들이 내년이나 후년에 벌어들일 이익과 비슷하게 가거나 그거를 많이 하회하더라도 지금 주식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1: 예.
0: 이제 중요한 거는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돈의 많은 부분을
1: 네.
0: 나중에 반도체 서사가 다시 또 좋아지면서 아 그때 너무 과잉 반응이었어라고 저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의 과정은 진짜 우여곡절이 클 것 같거든요.
1: 네.
0: 근데 내 돈에 다 이거 사 또 이게 레버리지까지 얹어져 사 그런 변동성을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1: 예.
0: 지금은 주식은 좋은 주식을 사지만은 진폭이 클 수밖에 없어서 그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돈만 갖고 해야지 그게 결과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거지 좋아 보인다고 많이 들고 있으면 중간에 우여곡절을 견디기가 참 힘든 장일 것 같아요.
1: 네. 진짜 센터장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안전자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자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도
0: 네.
1: 그럼 그게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것이
0: 자기가
1: 있으니.
0: 견디는 게
1: 그런데 그러니까.
0: 우리는
1: 네.
0: 이 굴곡이나 작은 사이클을 너무 맞추려고 그래요.
1: 아.
0: 그걸 맞추면 좋지만
1: 예.
0: 뭐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맞추기가 힘들어요.
1: 예.
0: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뭐 저는 뭐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 예.
0: 뭐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잘했으니까 미래에도 잘한다는 보장 전혀 없죠.
1: 그렇죠.
0: 그렇지만은 삼성전자가 상장 이후로 7,000배 올랐습니다.
1: 네.
0: 뭐 상장 이후 75년부터 오른 거니까 그 돈을 다 번 사람은 그 설립자분들밖에 없을 거고 그 10년 해도 9배 올랐어요. 그리고 5년만 해도 4배 올랐어요.
1: 네.
0: 그럼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은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잘 된다 이런 전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 네.
0: 원래 이런 주식이에요. 이익의 부침이 되게 크고
1: 예.
0: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삼성전자가 조정 국면에서 30% 이상 떨어진 게 12번이나 돼요. 그러면 이게 좋은 주식이지만 한 1년 반에 한 번은 너무 힘든 걸 조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뭐나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포지션을 잡는 게
1: 예.
0: 내가 어떤 자산을 선택하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1: 예.
0: 그다음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만큼만 포지션을 잡고 견디는 게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 올 상반기에 전 국민이 주식 투자에 네. 관심이 생기면서 진짜 초심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는데 하는 분들 좀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런 분들은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도 다 새겨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만 확보되면 나 빼고 다시 안 온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 근데 빼고 다시 옵니다.
1: 아, 비쌀 그래요? 때.
0: 우리가 코로나 직후에 벼락거지의 공포가 있었고
1: 네.
0: 그건 지난 5, 6월 달에 반도체를 못 사면 내가 야, 남들의 소외될 거라는 공포심이 있는데
1: 예.
0: 저는 투자라는 게
1: 예.
0: 벼락거지가 될지 모른다는 조바심과 무주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그런 고통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2011년 코로나 직후에 장세를 대표하는 주식도 뭐 그냥 말씀은 삼성전자고
1: 네.
0: 코스피가 3,300이었잖아요. 2,000까지 떨어졌죠.
1: 예.
0: 근데 시간을 견디니까 4,000도 가고 5,000도 가고 삼성전자가 9만 전자에서 5만 전자 갔지만 30만 원도 가고
1: 네.
0: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특정 주식을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
1: 네.
0: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투자는 견디는 게 반이에요. 내가 이거 벗어나고 주식을 안 할 것 같죠? 나중에 또 강세장이 오면
1: 또 와요.
0: 또 비싼 가격에 해요.
1: 아이고.
0: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사람 심리에 네. 내재가 된 거기 때문에.
1: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버티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충분히 이번 충격을 견디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0: 한국이요? 뭐 한국은 사실 경제적으로 충격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투자자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1: 네.
0: 뭐 반도체는 괜찮지만 뭐 다른 내수가 썩 좋진 않으니까
1: 네.
0: 근데 성장률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내년까지 보면 한국은 비교적 괜찮은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또 재정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1: 네.
0: 뭐 괜찮은 나라이니까요.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모처럼 센터장님 오셨는데 좀 약간 주가도 좋았으면 밝은 분위기에서 야, 이거 주가 올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향배로 산업이 전개될까요?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금리 걱정하다가 환율 걱정하다가 이거 나라 걱정하다가 예. 끝나는 것 같습니다.
0: 이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잘 견뎌보겠습니다.
0: 예.
1: 지금까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0: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4: 남은 시간 5분. 안동한우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5: 기가 막힙니다.
6: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4: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7: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8: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9: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7: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9: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10: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11: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7: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1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수사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한 의원의 배우자를 한 차례 서면 조사하고 압수수색 없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남 밀양시 산문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초등학생이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황색 전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에서 천장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인근 쇼핑몰 철거

0: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 여파로 천장 타일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한 50대 여성이 속옷 판매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저녁 7시쯤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속옷 판매점 앞에서 점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월세 계약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소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와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산 시계 약 12만여 개를 들여와 아세톤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를 지우고 국산으로 소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조달청을 속여 납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전국이 6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22도에서 26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모두 다 쓸어버리는 일은 싹쓸이라고 합니다. 쓸어버리다는 부정적인 것을 모조리 없애다라는 뜻인데요. 싹쓸이의 표기를 틀릴 때가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리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싹쓸이처럼 표기해야 바른 우리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자주 틀리는 우리말 중에 굳이도 있죠. 디귿받침의 굳다에 이가 결합한 말은 굳이로 발음되지만 표기는 굳이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영국의 가수 스팅은 어느 날 캐나다의 가수 브라이언 아담스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습니다.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영화 음악이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 노래를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었죠. 스팅은 노래를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흔쾌히 수락했다는데요. 브라이언 아담스처럼 좋은 목소리를 가진 가수라면 그냥 같이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네요. 그렇게 스튜디오에 갔더니 브라이언 아담스는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으면 해서 로드 스튜어트를 섭외했다고 말했고요. 브라이언 아담스와 스팅은 런던에서, 로드 스튜어트는 LA에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세 명을 모으게 된 건 이 노래가 들어간 영화가 바로 삼총사였기 때문이었죠.

10월 15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의 노래입니다. All for Love.

0: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이 함께한 All for Love였습니다. 이 노래 영화 삼총사 OST였죠. 녹음은 말씀드린 대로 브라이언 아담스하고 스팅이 런던에서 녹음을 하고 로드 스튜어트는 이제 스케줄상 LA에서 따로 녹음을 해서 합쳤다고 하는데요. 이 세 사람은 뮤직비디오 찍으려고 그 뮤직비디오 찍는 현장에서는 같이 만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세 명이서 함께 부른 노래. 자, 7917님이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어떤 특집 했는지 기억하세요? 친구에 관련된 음악들 모아서 들으면서 첫 곡으로 디온 워윅과 친구들이 함께한 That's What Friends Are For 들었었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시고 7917님은 그때 생각한 주제가 셋 이상의 뮤지션이 함께한 노래였대요. 그래서 보통 콜라보는 두 명의 뮤지션이 많이 하는데 다수의 뮤지션이 함께한 곡을 특집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7917님의 아이디어를 딱 보고 여러 명이서 같이 부른 노래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USA for Africa의 그 We Are the World 거기까지 갈 만큼 3명 이상 대규모 되는 그런 음악들을 막 골라봤는데 그런데 3명이서만 함께한 노래도 지금 우리 1시간 모자라요. 이미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딱 3명이 함께한 노래를 일단 들어볼 거고요. 그 이상 한 곡의 노래를 위해 4명 이상이 모인 노래는 제가 또 따로 나를 잡아서 따로 특집을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목요일 주제 특집 3명이서 함께한 노래 첫 곡으로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이 뭉친 All for Love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늘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4: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5: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어디?
5: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8: 기가 막힙니다.
0: 202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7: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9: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10: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9: 토익은 해커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세 명이 함께한 노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첫 곡의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 이 남성 가수 세 명이 모인 노래였다면 이번에는 여성 가수 세 명이 모인 노래가 두 번째로 흘렀죠. 돌리 파튼, 린다 론스테드, 에밀로 해리스가 함께한 To Know Him is to Love Him이었고요. 여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이제 또 삼각관계를 다룬 노래였어요. 케니 로저스, 킴 칸스, 그리고 제임스 잉그램이 함께 부른 What About Me였습니다. 이렇게 보컬 3명이서 같이 노래를 하면서 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노래도 있지만 이번에는 원래는 스탄 게츠는 색소폰을 연주하고 후앙 질베르토는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할 예정이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아스트루드 질베르토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완벽한 세 명의 콜라보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보사노바죠. 스탄 게츠, 후앙 질베르토, 아스트루드 질베르토입니다. The Girl from Ipanema.

0: M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Despacito.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세 명이서 함께한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음악, 루이스 폰시, 데디 양키, 그리고 저스틴 비버가 함께한 데스파시토 리믹스 버전이었죠. 이 노래 원래는 루이스 폰시가 노래를 하고 데디 양키가 랩으로 피처링을 하면서 둘이서 같이 발표를 했었던 음악이었는데 이 노래에 저스틴 비버가 반한 나머지 내가 리믹스 버전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스틴 비버까지 들어온 이 세 명이서 함께한 버전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하면서 사실상 데스파시토 하면은 이 저스틴 비버가 같이 한 이 버전을 가장 많이 들으시죠. 세 명이서 함께 했을 때 가장 완벽하게 딱 완성된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루이스 폰시, 데디 양키,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데스파시토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좀 분위기를 띄운 김에 2010년대 이후에 나온 음악 두 곡을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리아나, 카니 웨스트, 그리고 폴 맥카트니. 의외의 인물 3명이 모여서 꽤 괜찮은 음악을 발표했었습니다. 2015년 작품인데요. 4-5 Seconds. 지금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동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렸었죠. 제시 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가 함께한 뱅뱅. 이렇게 두 곡 함께 할게요.

자,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세 명이 함께한 노래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게 또 듀엣하고는 다르게 세 사람이 같이 딱 한 곡의 노래를 위해서 모였을 때 조금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있죠. 물론 이제 네 명 이상이 되면은 거기에서 좀 더 대곡 스타일 느낌이 딱 가지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뱅뱅을 들으면서 약간 레이디 마말레이드가 좀 떠올랐거든요. 이 레이디 마말레이드는 이 보컬 세 명에 래퍼 한 명. 예,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핑크, 마야가 보컬이었고 그 다음에 릴 킴이 랩을 했었죠. 그런데 이 뱅뱅 같은 경우에는 보컬 두 명에 래퍼 한 명, 제시 제이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노래를 하고 니키 미네즈가 랩을 했는데 레이디 마말레이드하고 좀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뱅뱅이 조금 더 컴팩트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더 에너지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있고 레이디 마말레이드는 네 명이 함께하다 보니 단 한 사람 차이인데도 약간 더 축제 같은 분위기가 있고 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세 명이서 함께한 노래를 전해드리고 네 명 이상이 함께한 노래는 또 따로 날을 잡아서 특집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다인원이 모이면 확실히 어쩔 수 없이 좀 더 대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세 명이서 부른 노래들하고는 느낌이 또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좀 아름다운 R&B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비페이스가 머라이어 캐리와 그리고 케니지와 함께한 음악이 있죠. Every time I close my eyes. 머라이어 캐리가 아주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코러스 라인을 멋있게 소화를 해줬고요. 그리고 케니지는 색소폰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 세 아티스트가 서로서로의 자리를 배려해준 그런 예쁜 R&B 발라드가 탄생을 했는데요. 이 노래와 함께 이 R&B 쪽에서 또 독보적인 가수들이 모인 노래가 있어요. 위트니 휴스턴, 페이스 에반스, 그리고 켈리 프라이스가 함께한 하트브레이크 호텔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비 페이스 머라이어 캐리 케니지예요. Every time I close my eyes.

this is the heartbreak hotel. This is the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세 명이 함께한 노래들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은요, 기타의 산타나, 첼로의 요요마, 그리고 보컬의 인디아 아리가 함께한 Why My Guitar Gently Weeps예요. 비틀스의 음악을 이 세 명이서 다시 재해석을 했죠.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데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